따뜻했던 더위도 한풀 꺾이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입맛도 슬슬 돌아오고 있죠. 이번 주말에는 무엇을 맛있게 드실지도 궁금합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0: 9월 19일 9월의 세 번째 주말 아침 첫 곡은요. 8894님이 신청하신 유열의 하늘을 닮은 그대에게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시오 김용은 은빛소녀입니다. 누군가 차려주는 밥 한 끼. 그것만으로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주먹. 주는 대로 먹자. 특히 지난 여름에는 밥 한 끼 준비하는 것도 참 힘들었잖아요. 이제 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그 수고가 조금 가벼워질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는 준비하는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먹 주는 대로 먹자. 그렇게 맛있는 한 끼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주말 풍경은 어떤지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세요. 백은의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려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 드립니다.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비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성함 주소까지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매주 토요일 시간 테마가 있는 음악들로 편안한 주말의 힐링 음악 여행 떠나는 시간이죠. 광고 듣고요. 김상은님이 듣고 싶어하는 이상은의 담다디 감상하시고 음악에 스며들다 만나볼게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6: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배보이.
6: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필.
8: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커다란 기쁨과 행복의 가을가을한 계절. 가을의 상쾌함과 추석의 풍성함이 함께하는 달 9월. 지나간 옛노래 한 소절이 더더욱 추억돋게 하는 시간. 음악에 스며들다.

알면 할수록 더 잘 들리고 더 깊이 빠져드는 시간. 매주 토요일 멋진 음악들을 모아서 들려드리는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음악들을 만나볼 겁니다. 서로 다른 장르와 스타일이 만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매력을 만들어내는 노래들인데요. 재즈와 트롯이 만나고 민요와 클래식이 어우러져서 또 팝과 성악이 손을 잡는가 하며 국악과 대중음악이 새로운 하모지를 만들어냅니다. 익숙한 음악에 낯선 옷을 입는 순간 때로는 신선하게 때로는 파격적으로 다가오는 음악들. 서로 달라서 더 특별한 만남, 크로스오버 명곡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곡은요. 먼저 소리꾼 고영렬과 성악가 정민석이 함께 부른 옛사랑입니다. 이문세의 옛사랑은 시적인 가사와 서정적인 선율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는데요. 고영렬과 정민성은 이 익숙한 노래에 각자의 음악적 색깔을 더했죠. 소리꾼 특유의 깊고 구수한 음색과 성악가의 단단하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원곡과는 또 다른 깊이의 옛사랑을 만들어냅니다. 두 장르의 목소리가 만나 한층 더 진한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노래 함께 하실게요.

옛사랑 고영렬 정민성이었어요. 매주 토요일 시간 테마가 있는 음악들로 편안한 주말의 힐링 음악 여행 떠나는 시간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요 크로스오버 명곡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재즈와 트롯 그리고 재즈와 클래식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입니다. 1930년대 후반 박담마가 발표해서 사랑받았던 초기 트롯 명곡 나는 17살이에요. 17살 소녀의 풋풋한 설렘과 사랑에 대한 기대를 담은 노래인데요. 재즈 색소포니스트 이정식이 오래된 명곡을 재즈 감상으로 새롭게 풀어냈죠. 특별히 재즈 보컬 그룹 낯선 사람들 출신의 가수 차은주가 피처링에 참여하면서 재즈 특유의 세련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더해주는데요. 1930년대 트롯 재즈를 만나면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시 태어난 노래입니다. 이어서 들을 노래는요. 나폴리 칸토네의 상징과도 같은 노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널리 애창되어 오는 오 솔레미오. 이 익숙한 명곡을 한국의 젊은 빅밴드, 재즈파크 빅밴드가 재해석했습니다. 여기에 재즈파크 빅밴드와 돈독한 인연을 이어온 유열이 게스트 보컬로 참여해서 친근함을 더해주고 있죠. 그럼 익숙한 두 명곡이 재즈를 만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들어보시죠.

나는 17살이에요. 이정식 차은주 오솔레미오 재즈파크 빅밴드 유열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인 테너 두 사람이 들려주는 샹송 명곡 두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플라시드 도밍고가 부르는 어텀 리브스. 원래 이브 몽땅이 부른 프랑스 샹송 레피 모트를 영어로 번안한 노래인데요. 샹송으로도 유명하지만 팝으로도 사랑을 받아왔죠. 오늘은 플라시드 도밍고가 특유의 깊고 섬세한 가창력으로 부른 버전으로 들어봅니다.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요. 호세 카라라스의 임느아 라무. 우리에게는 사랑의 창가로 알려져 있죠. 에디트 피아프의 대표곡으로 유명한 불멸의 쌍숑 명곡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만큼 가사와 멜로디 모두 강렬한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호세 카라라스의 클래식한 발성이 더해지면서 쌍숑 특유의 애절함에 성악적인 품격과 장엄함까지 더해져서 색다른 감흥을 선사합니다. 샹송과 클래식이 만난 더욱 특별해진 두 곡 함께 하시죠.

0: 플라시드 도밍고, 어텀 리브스, 호세 카라라스, 임나 라무. 지금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께서는 CBBC 라디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참 좋은 오늘 주말에 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주말 힐링 음악여행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크로스오버 명곡 스페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들으시면서 문자 사연 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입니다.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요. 우리 전통 음악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넘어선 한국적인 정서가 짙게 담긴 명곡 두 곡 준비했는데요. 먼저 바리톤 이승민과 올라운드 노래 천재 임규영, 그리고 소울이 흘러넘치는 소리꾼 김수인 등 세 명의 젊은 음악인이 함께 부른 조용필의 황진이. 이들은 조용필의 원곡에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는 판소리 단가 사철가를 더했습니다. 이렇듯이 대중가요와 판소리가 만나면서 우리 전통의 멋을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들려주고 있죠.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요. 재즈 가수 유사랑이 부르는 제주 대표 민요 너영 나영. 너영 나영은요. 너하고 나하고라는 뜻을 가진 제주 민요입니다. 재즈의 리듬과 감성을 입혀서 한층 세련되고 자유로운 음악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다른 장르의 시선으로 바라본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시죠.
1: 정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마라.
2: 일도 장애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3: 영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었더 하리.

이승민, 임규영, 김수인의 황진이, 유사랑의 너영, 나영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멀리 바다 건너 브라질로 잠시 떠나볼까요?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르는 마나지 카르나발, 카니발의 아침이죠. 이 노래는 보사노바를 상징하는 명곡 가운데 하나로 영화 흑인 오르페의 주제가로 사용되면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 곡을 조수미가 맑고 섬세한 창법으로 소화했는데요. 그래서 성악을 부를 때와는 또 다른 조수미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클래식과 브라질 음악이 만나 만들어낸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의 노래 함께 하시죠.

조수미의 마냐지 카르나발 카니발의 아침 함께 했습니다.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정말 다양한 음악의 만남을 함께 했는데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다양한 음들이 함께 흐르지 않나요? 기쁨이라는 음도 있고 슬픔이라는 음도 있고 어느 한 음만으로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없기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가는 것 같죠. 끝곡은요. 이색적인 명곡입니다. 바로 미국을 대표하는 클라

클라리넷의 거장 리차드 스톨츠만이 연주하는 우리 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노래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섬세한 화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진솔한 마음이 담긴 곡으로 오랜 세월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스톨즈만의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으로 재현해 주고 있죠.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리차드 스톨즈만의 Because I Loved You 사랑하기 때문에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내일 아침 9시 은빛소녀의 마음술래에서 여러분 변함없이 기다립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4: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5: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6: 고마워.
5: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쉼 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7: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7: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7: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7: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7: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8: 구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9: 파울!
10: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8: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1: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2: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말차, 이 마차라고도 하죠. 찻잎을 곱게 갈아 만든 가루입니다. 물에 우려 마시는 녹차와 달리 찻잎을 통째로 먹는 셈인데요. 재배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말차를 만들 찻잎은 수확 전 일정 기간 햇빛을 가리는 차광 재배를 거치고요. 햇빛을 덜 받은 찻잎은 색이 더욱 짙어지면서 떫은 맛은 줄고 감칠맛은 깊어진다고 하죠. 우리 삶도 늘 밝고 뜨겁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그늘이 생각과 마음을 한층 깊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자, 오늘 8487 쓰시는 분의 신청곡으로 첫 곡 듣겠습니다. 루빈슈타인의 브람스 작품 118 듣고 싶어요. 오늘 날씨에도 딱일 듯요. 근데 이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이 친 인터메소 음질이 안 좋아서 오늘은 다른 연주자로 들려드릴게요. 자, 인터메소 2번 A장조 피아니스트 라둘루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8487 쓰신 분의 신청곡 요하네스 브람스의 6개의 피아노 소품 작품 118 2번 인터메소 A장조 원래 아르투 루빈슈타인의 연주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 폴란드 출신 아르투 루빈슈타인 대신 로마니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거장 라둘루프의 연주로 또 들어보셨습니다. 아, 이 곡도 너무 좋았죠? 자, 루빈슈타인도 언젠가 다시 리마스터링된 걸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9월 19일 토요일 자길버 유쾌한 클래식 1부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퍼레이드로 들려드린 날이죠. 여러분 오늘도 신청하셔서 다음 주에도 이 기쁨 또 환희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1범님 고모랩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아, 잘 모르겠는데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지금 당장은 천장과 형광등만 보이는 사무실 아니라 마음속에서만 그려보며 상상해봅니다. 많이 지친 요즘에 저에게 정말 필요한 장면인 것 같거든요. 저같이 위로와 힐링이 필요한 유클 가족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곡 조민규가 부른 보사노바풍의 재즈곡 꼬모레비 신청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이토 고로의 고모레비 조민규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이토고로의 코모레비, 조민규의 음성으로 감상하셨고요. 또 이 신청 1104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보사노바풍의 브라질 언어로 또 부른 곡이었네요. 자, 그리고 오늘도 주말 유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이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너무나 좋네요. 이 가을날 좋은 음악과 함께 레오폴드 모차르트의 트럼펫 협주곡 전곡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홍인표 드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6037 쓰시는 분의 신청곡 레오폴드 모차르트, 모차르트의 아버지 트럼펫 콘체르토 D장조 함께 들어봅니다. 1악장 아다지오, 2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트럼펫의 피에르 디보, 그리고 오토 게르데스가 지휘한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레오폴드 모차르트의 트럼펫 협주곡 디장조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와 2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으셨습니다. 트럼펫의 피에르 디보, 오토 게르데스가 지휘한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전체 2악장으로 되어 있는 곡이었고요. 모차르트의 아버지도 이렇게 곡을 아주 센스있게 잘 쓰신다 하는 걸 또 느끼실 수가 있었죠. 홍인표 씨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6주년 음악회 온에어 티켓 이벤트입니다. 매일 라디오를 통해 만났던 음악과 이야기가 이번에는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6주년 음악회 온에어. 지난 6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음악의 순간들을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저 장일범의 유쾌한 진행과 해설을 비롯해 소프라노 장혜지, 크로스오버 보컬 그룹 리베란테의 바리톤 노현우, 피아니스트 김도현, 유튜브 채널 똥치땅치의 기타리스트 김희연, 피아니스트 정희와 그리고 클래식 유망주로 구성된 조이풀 쿼르텟의 바이올린 류현석, 백수현, 비올라 박솔진, 첼로 서규민이 함께합니다. 다양한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가을의 정취 속에서 좋은 음악에 흠뻑 빠져보는 시간,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6주년 음악회 온에어. 10월 5일 월요일 오후 4시 을지로 사가역 10번 출구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티켓 신청을 받습니다. 공연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방송 중 샵 1053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6주년 음악회 신청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티켓 신청은 9월 28일 월요일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하실 곡, 이 5284 쓰시는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청량한 하늘이 무한 확대될 듯한 아치를 그리고 있고 바람은 너무나 착한 느낌으로 불고 있으나 제 피부는 점점 까칠해지고 있습니다. 더위가 가고 있지만 왜 마음은 쓸쓸할까요? 가을 탓이나요? 이 피부가 까칠해지는 데는 그 좀 뭐 이 화장품을 좀 발라야 됩니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얼굴에. 요 로션 같은 거 잘 바르시고 다니시면 점점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 많이 드시고요. 모든 의사가 다 물 많이 마시라고 한답니다. 자, 토요일에 말로 교향곡 2번을 전곡으로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 말로 교향곡 2번이 보통 80분에서 95분이라 오늘은 한 악장만 들려드릴게요. 양해해 주세요. 자, 구스타프 말로의 교향곡 2번 C단조 레저렉션 부활입니다. 그 중에서 3악장 In Ruhig Flissender Bewegung 온화하게 흐르는 움직임으로 마이클 틸슨 토마스 MTT가 지휘한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2번 요즘 더욱더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시단주 레저렉션 부활. 이 곡을 이제 11월 달에 그 사이먼 레트리지한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이 또 한국에서 이 연주를 하게 되는데 아주 기대가 큽니다. 자, 3악장 인 루히 플리샌더 베베공. 온화하게 흐르는 움직임으로 마이클 틸슨 토마스가 생전에 지휘했던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또 샌프란시스코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또 도시의 양대 산맥인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도 이 그 파업에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파업이 아주 9시간의 격렬한 토론 끝에 잘 해결됐다는 소식이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람들 나도 다시 복귀해서 공연 잘 보겠다 이렇게 또 써놓은 댓글들을 봤습니다. 가을 아침입니다. 남편 은퇴 후 첫 가을. 날씨가 좋아 놀기도 좋아요. 그럼요. 남편과 듣고 싶어 베토벤 황제 2악장 신청합니다. 올리브 저도 신청해도 되나요? 그럼요. 누구한테나 이 신청하시는 분은 자격이 있습니다. 0092 쓰신 분의 신청곡 루트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이플랫 장조 작품 73 엠퍼러 황제의 2악장 아다지온 뽀꼬모소 듣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뒤에 그 아타카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끊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끊어지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피아니스트 임윤찬 그리고 홍석원이 지휘한 광주 시립 교향악단 광주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합니다.

루트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이플랫 장조 작품 73 엠퍼러 황제 2악장 아다지온 버코모소 피아니스트 이면찬 그리고 홍석원이 지휘한 광주 심포니 오케스트라 광주 실업교향악단 연주 0092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아주 기쁘게 남편과 함께 이 가을을 느끼시면서 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이 절로 찾아오는 그런 2악장이잖아요. 자, 6245 쓰시는 분은요. 가을이 오니 슈베르트 아르페지오의 소나타가 듣고 싶네요. 깊어지는 가을 유클 가족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어요. 아주 배려심이 감사드리고요. 9월 19일 토요일 오늘 2부는요.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가끔 만나서 더 반가운 시간 토요일에 불쑥 찾아오는 유쾌한 클래식의 토요 특집 인생은 클래식처럼인데요. 우리 1편에서는 한비아 작가를 만났죠. 오늘 2편에서는 김지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유튜버로도 너무나 유명하고 또 정치학 박사인 김지훈 씨와 어떤 이야기와 또 음악, 클래식 음악을 나눌지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2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245 쓰신 분의 신청곡 프란츠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도이치번호 821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도 첼로의 안 가스티넬 그리고 피아노의 클레어 데제르 연주로 함께 하시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0: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클래식 음악을 듣다 보면 문득 우리의 인생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흘러가고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새로운 선율을 만나기도 하죠. 매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지만 가끔 만나서 더 반가운 시간, 토요일에 불쑥 찾아오는 인생은 클래식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클래식 애호가를 만나 그들의 삶과 음악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클래식은 어떤 의미였는지, 또 어떤 음악을 사랑하고 또 음악과 함께 어떤 순간들을 지나왔는지 이야기 나누고 함께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1편에서는 바람의 딸 한비아 씨를 만났고요. 오늘은 정치학자이자 방송인,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김지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네, 김지훈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저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뵈니까.
1: 아니, 한 3주 반가워. 전에 뵀잖아요.
0: 아, 그렇긴 하죠. 우연히 네, 용산에서 네, 딱 지나가는데 선생님 딱 만나가지고, 아니, 그 우리 같은 모임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었고,
1: 네, 네.
0: 아, 또 그날 마침 또 같은 곳에서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요.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서면 프로필을 부탁을 드렸는데 근데 박사님께서 보내주신 답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 첨부했고요. 서면 프로필은 딱히 없어서요. 대충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대충 쓰셔도 된다고 하기에는 이력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0: 또 받으셨고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여론개량분석센터장과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제정치와 미국정치, 한국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분석해왔고요. 대중에게는 MBC 100분토론의 진행자로 또 KBS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을 비롯한 여러 방송의 패널과 출연자로 익숙한 분이죠. 저도 뭐 세계는 지금을 통해서 선생님을 아주 가깝게 알게 되고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저랑 잘 아는 윤수영 아나운서가 진행을 했는데 선생님 계셔서 아주 재밌었던 것 같아요.
1: 아,
0: 예, 네.
1: 감사합니다.
0: 자,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 채널 김지훈의 지식 플레이와 지훈 은환의 롱테이크를 통해서 정치와 국제 정세는 물론 역사와 문화까지 어렵고 복잡한 세상의 이야기를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고 계시는데요. 그 김지훈의 지식 플레이가 엄청 인기가 좋더라고요. 몇 백만이죠?
1: 지금 130만은
0: 아,
1: 넘었어요.
0: 130만, 와, 구독자.
1: 네.
0: 이야, 반응도 막 속속들이 막 오나요?
1: 뭐 이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죠. 뭐 조금 굉장히 핫한 이슈다 그러면은 막 조회수도 올라가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인사 댓글로.
0: 야, 근데 저는 그 주제를 볼 때마다
1: 네.
0: 너무 놀라는 게 정말 모르는 분야가 없으시구나. 아니, 어떻게 그 제가 좋아하는 야구, 미국
1: 네.
0: 야구랑 미식축구나 이런
1: 네.
0: 것도 막그 다루시는데 아니 이 정도로 잘하신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 아,
0: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1: 사실 저는 야구를 훨씬 더 좋아하기는 해요.
0: 아, 뭐
1: 예.
0: 그렇죠.
1: 그래서 MLB를 정말 열심히 봤고,
0: 네.
1: 근데 MLB가 이제 끝나갈 때쯤 이제
0: 또
1: NFL이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0: 그렇죠.
1: 항상 조금씩 겹치게 이걸
0: 네.
1: 만들어 놨거든요,
0: 맞아요.
1: 시즌을.
0: 조금 그러면
1: 이제
0: 또
1: NBA 넘어가고 뭐
0: 농구가
1: 이런 식으로.
0: 시작되고
1: 네.
0: 하키
1: 그래서
0: 시작되고 이렇게
1: 1년 내내 보게
0: 막
1: 만들려는.
0: 그렇습니다.
1: 네.
0: 네.
1: 근데 그중에 제일 열심히 봤던 게 MLB였고,
0: 그렇죠.
1: 어릴
0: 네.
1: 때부터 야구를 많이 봤기
0: 맞아요.
1: 때문에.
0: 맞아요.
1: 그리고 미국의 어떤 문화, 역사 이런
0: 네.
1: 게 녹아있는 게또 스포츠고.
0: 맞아요.
1: 그래서
0: 네.
1: 네.
0: 저도 그래서 AFKN 세대이기 때문에
1: 저도요.
0: 예, 그 어릴 때부터 참그 미국 프로야구에 대한 동경. 저기 나도 언젠가 선수를 할수 있을까? 뭐 이런
1: 오.
0: 것부터 시작해서 뭐 빌보드 차트에 최초로 100위 안에 오르는
1: 네.
0: 뭐 1위까지 가면 좋고 뭐 그런 가수도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BTS가 먼저 해가지고 저는 이제 꿈이 사라져 버렸죠.
1: 비아 빌보드 차트 말씀하신 겁니까? 솔리드 골드 열심히
0: 아,
1: 보셨구나.
0: 너무 열심히 봤죠. 솔리드 골드 정말 가장 재밌는 디원 워릭 그
1: 예.
0: 진행하던
1: 맞아요.
0: 시절에 너무 재밌게 봤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정치학자 김지훈 박사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정말 아까 뭐 스포츠 얘기도 했지만 역사, 뭐 예술, 문화, 미식, 여기 이제 그 우리가 사랑한 도시 이 책에 보면 뭐 피렌체, 뭐 샹하이, 도쿄 정말 다양한 그 유럽의 곳곳 또 도시들도 있고요. 워싱턴 DC, 에든버러, 암스테르담, 파리, 런던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그 가면 이 미술관 이야기, 또 맛있는 거
1: 네.
0: 이야기, 역사 이렇게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공부를 이렇게 좋아하셔서 따로 하시는 건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체득하고 이렇게 알게 되신 건지 그래서 궁금해요.
1: 원래 역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0: 아,
1: 네.
0: 그리고 숫자도 잘 외우시겠네요, 그러면요.
1: 숫자를 굉장히 잘 외우는 편이었거든요. 요새 약간 총명기가 떨어져 갖고 요새는
0: 네네네.
1: 잘 못하는데
0: 뭐 1593년에 무슨 일이 있고 이런 거, 그죠?
1: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근데 숫자 연도랑 맞춰서 역사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역사는 항상 그 사건이 갑자기 아무 상관없이 일어나진
0: 예,
1: 않잖아요. 항상
0: 그렇죠.
1: 전후에 무슨 일이 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0: 네.
1: 그런 거를 악으로 맞춰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해서 어릴 때 취미가 백과사전 읽는 거였어요.
0: 와, 1페이지부터
1: 아니요.
0: 뒤에까지?
1: 그러면은 이제 재미가 없는
0: 아,
1: 거죠.
0: 그렇죠.
1: 요새 보면 이제 무슨 뭐 나무 위키니 뭐 이런 거
0: 아,
1: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가면은 이제 링크가 딱 걸려 있으면은
0: 예.
1: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와 관련된
0: 아,
1: 얘기가 있고 뭐 이런 것처럼.
0: 네.
1: 그래서 뭐 프랑스 대혁명 얘기가 너무 재밌어 갖고 읽는다. 그러면은 거기서 로베스피에르가 나오면
0: 오,
1: 로베스피에르의
0: 또
1: 리을
0: 찾아서.
1: 찾아가서 보고 뭐 그런 식으로 읽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0: 이야, 동아대 백과사전이라는,
1: 예, 막
0: 그죠?
1: 승권짜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 아버지가 버리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있습니다.
1: 아,
0: 저도. 네네. 자, 근데, 최근에, 우리 김지훈 박사님이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어딜까요?
1: 정말요? 글쎄요, 요새는 사실 전공 분야는 조금 덜해졌고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초대를 좀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네. 뭐 뮤지컬도 보러 가고 전시회도 보러 가고 음악회도 가고 뭐 그리고 책도 조금 이제 전공 책 말고 다른 네. 책들도 좀 읽어보고 그러는 네. 중이에요. 그래서 약간 확장하는 중이다.
0: 확장. 네. 그 클래식 분야 예, 또 이렇게 좀 출연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김지훈의 It's a Play 워낙에 유명하니까.
1: 저희가 어떻게 운이 나왔나요? 좋아서 네. 네, 가장 뭐 지금 저희가 와 이런 분이 나왔어 하는 게 이제 롱테이크의 네. 랑랑
0: 랑랑
1: 네, 네. 피아니스트 랑랑이 나왔었고 네. 클라라 주미강 바이올리니스트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멜유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0: 네.
1: 이 목소리를 진권을 하다니 막 그러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아직 영상은 나오진 않았는데 네. 김세현 피아니스트
0: 네.
1: 그리고 사실 그 시장 이제 물꼬를 터줬던 게 문태국 첼리스트였어요.
0: 네.
1: 그래서 클래식 분야에 계신 분들 저는 이제 워낙 좋아하니까 모시면은 저희의 영광이죠.
0: 네. 아니 근데 얼마 전에 그 김세현 피아니스트 네네. 공연 다녀오셔서 깨알같이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는 인터뷰를 할 때는 네. 제가 느꼈던 게 굉장히 좀 내향적인 친구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말도 굉장히 천천히 하고 이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0: 네.
1: 일단 쇼팽을 너무 잘 쳐갖고 뭐 제가 뭐 사실 막기라서 제가 듣기에는
0: 막기라뇨, 예.
1: 다들 잘 치지만 예.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와 아주 한 키 한 키 굉장히 명료하게 치면서도 네. 굉장히 열정이 들어가 있고 무슨 자유로운 영어를 보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을 든데다가
0: 네.
1: 아주 뭐랄까요? 굉장히 지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을 좀 했었어요.
0: 네.
1: 뭐 물론 이제 그분이 지금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 네. 뭐 영문학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0: 네, 네.
1: 아, 벌써 지적이구나 라고 느끼긴 했지만 네. 이제 뭐 음악을 해석하는 부분이라든지 연주를 하는 거라든지 태도라든지 그게 굉장히 지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것 같다는 느낌과 아직 어리잖아요.
0: 그렇죠.
1: 예, 만 20살이 안 됐는데 그 무대에서 관객들하고 굉장히 여유롭게 소통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0: 그거는 좀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또 조성진, 이민찬 두 피아니스트하고 또 다른 지점이에요.
1: 또 다른 부분이죠.
0: 그러네요.
1: 네. 그날 앵콜을 예술의 전당
0: 예, 예, 예.
1: 아니
0: 롯데 콘서트홀
1: 네, 콘서트홀에서 네. 앵콜을 10곡을 했어요.
0: 아.
1: 제가 기억하는 게 11곡 키씬이 한국에서 했었던 네, 기억이 네, 있는데 네, 네, 네. 막 뭐 관객들은 미치고 그리고 네, 네. 보통은 이제 뭐 좀 들어갔다가 뜸들이고 나와갖고서는 뭐 한 두어 곡 하시고 뭐 이러잖아요. 네, 네, 네, 본인도 네. 힘드니까.
0: 네, 네, 네.
1: 근데 들어갔다 금방 나와요. 그리고서는 막 사람들이 박수 치면 조금 막 고민하는 듯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와갖고 손수건 이렇게 툭 던지고서 막 가지. 나는 뭐 관객들이 미치죠.
0: 저도 예전에 이제 키스니 네. 정말. 오래간만에 러시아 15년 만인가 다시 온 거예요. 제가 유학할 때.
1: 네네.
0: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공연 보려고 난리가 난
1: 그렇겠죠.
0: 거죠.
1: 네.
0: 호로비츠 공연 이후에 이제 최고의 아마 센세이셔널한 공연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이제 그 1, 2부 프로그램이 너무 훌륭했거든요. 근데 키슨이 막 계속 박수를 척척척척 기차 박수를 치니까 앙코르를 15개를 쳤어요.
1: 공연 하나 더 한
0: 거예요. 그래서 예, 3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동을 크게 받았던 그런 공연으로 남아있거든요.
1: 네네.
0: 지금하고 또 다른 또 젊은 시절의 키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억이 아주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고 그 이후에도 보니까 러시아 피아니스트들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앙코르를 굉장히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김세현 군도 그런 또 느낌이 네네.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1: 맞아요.
0: 예, 네.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열어봤고요. 자, 그래서 음악이 굉장히 그 큰 관심을 갖고 또 좋아하시고
1: 네네.
0: 클래식 음악을 그래서 우리 김지훈 박사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뭐 클래식 작품 작곡가 연주자 뭐 이런 게 좀 있으시면 말씀 다 주세요.
1: 제 주제 뭐.
0: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훌륭한 주제시죠.
1: 약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살면서 좀 어릴 때는
0: 네.
1: 오페라라든지 좀 드라마틱한 거 이런 걸 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네. 오페라 공연을 굉장히 많이 데리고 가셨거든요. 사실 그때는 네. 지금이야 뭐 세계적인 뭐 오페라 가수도 많이 오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 한국 오페라단이 하는 걸 주로 봤었죠.
0: 네네네.
1: 그래서 뭐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죠. 이규도
0: 선생님. 예예. 미미 같은 많이 하셨죠. 맞아요. 라트라비아타나.
1: 나비 부인 뭐 이런 것도 많이 조조상도 많이 하셨고. 네네네. 그다음에 뭐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 김영미 선생님.
0: 예예. 김영미 선생님. 어우 훌륭하시죠.
1: 조한 소덜랜드가 온 적 있었어요. 아~ 그거 보러 갔었어요. 와~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성악곡이나 네, 예, 예. 뭐 그런 뭐 오페라라든지 이탈리안 오페라가 주로 많았죠.
0: 네,
1: 근데
0: 네,
1: 네. 나이를 먹으면서 바흐가 좋아지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일맥상통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0: 확실히 나이가 이제 들으신 것 같네요.
1: 예. 아 근데 왜냐하면은 네. 바흐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어릴 때 피아노 배우는데 제일 지루한 게 바흐야.
0: 계속 반복되고 조금씩 달라지고.
1: 맞아요. 네. 이게 뭐 맨날 그냥 지겹고 네. 좀 이렇게 막
0: 단단단단단단단.
1: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막 음악 멜로디가 막 통통 튀고 막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네네네네. 그런 것만 시키니까
0: 예, 예, 예.
1: 안 좋아했는데 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질서 속에서 감정을 절제하면서 드러내는 막 이런 게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흐가 굉장히 좋다라는 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좋아하는 게 라흐마니노프.
0: 역시
1: 그 러시아 특유의 막 선이 굵은 그 느낌이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뭐 피아노 협주곡 얘기를 했는데 저는 피아노 소나타를 좋아해요. 라흐마니노프의.
0: 소나타 2번
1: 이런 작품. 예.
0: 제가 옛날에 그 역사 속에서 이제 그 돌아가신 작곡가들 중에 누구 만나고 싶냐 했을 때 라흐마니노프 만나고 싶다고 그랬었거든요.
1: 네네네.
0: 진짜 궁금한 인물이더라고요. 러시아에 제가 또 모스크바에서 유학을 하다 보면 특별히 그런 애정이 더 많이 생기는데
1: 네.
0: 정말 러시아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풍토에 딱 맞는 곡을 쓰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라흐마니노프를 또 좋아하신다니 또 아주 더욱더 반가운 그런 마음이고요. 자 그래서 그 음악도 이렇게 보통 뭐 정치학이나 네네. 이렇게 뭐 이 역사 공부하듯이 공부하시나요? 아니면 좀 맡겨두시나요? 이렇게
1: 공부 잘 안 하죠. 그냥
0: 선생님 근데 공부 되게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1: 호기심이 많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있는데 음악은 뭐 그렇게 막 공부를 해서 듣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작곡가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
0: 그렇죠.
1: 그리고 이 곡을 썼을 때 왜 이런 곡을 썼을까? 이런 가끔 이제 궁금해질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잘 모르면은 뭐 온전하게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뭐 베르디의 오페라라든지 뭐 쇼팽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들. 이 사람이 궁금한 경우도 있고 뭐 핸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음악 자체를 막 공부하고 듣고 이런 주제는 못 되죠, 제가.
0: 아니 근데 그 아까 바흐 이제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바흐는 굉장히 그 어떤 균형감 이런 것도 굉장히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백분 토론 이런 거 굉장히 잘하셨겠다 이런 생각. 토론 중재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됐고요 하면서 자르기도 하고.
1: 자르고 작게.
0: 네.
1: 응용하겠다.
0: 잘 어울리시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그 한 곡을 선생님 우리 박사님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요거 좀 들어보세요 하고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곡을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1: 저는 시벨리우스 한번
0: 시벨리우스
1: 들어보셨어요.
0: 핀란드.
1: 근데 그 시기가 사실 유럽에서는 민족주의가 굉장히 성행할 때였죠.
0: 그렇죠.
1: 그래서 작곡가들도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뭐 시벨리우스도 그렇고 뭐 스메타나라든지 드보르작이라든지 전부 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고 뭐 시벨리우스 뭐 핀란디아 다들 아시잖아요.
0: 네.
1: 근데 잘 많이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이제 작곡가들의 교향곡이나 뭐 이런 것 쪽에 비해서. 근데 시벨리우스 교향곡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딱 듣고 있으면은 뭔가 막 차가운 북유럽의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으면서도 막 뜨거운 열정으로 그걸 녹아버리는 것도 같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생각날 때 특히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0: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핀란드를 좀 자주 간 편인데
1: 아,
0: 핀란드에 네. 이제 그 사본린나 오페라 페스티벌이라고 네네. 그 올라빈린나

0: 성에서 이 스웨덴인들이 중세시대 때 러시아를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못 쳐들어오게 핀란드에다 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핀란드가 워낙에 러시아가 아주 갔다가 스웨덴이
1: 스웨덴
0: 아주
1: 갔다
0: 갔다가
1: 왔다가
0: 이랬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가지고 거기 성에서 그 오페라를 하니까 천혜의 정말 그 자원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베로나 페스티벌 못지않게 오래된 거의 뭐 1, 2년 차이밖에 안 되는 그런 훌륭한 페스티벌인데 거기 가면서 이제 핀란드 사람들 보면 굉장히 차분하고 사람들이 아주 그 리즈너블하고 굉장히 그 수줍어하기도 하면서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참 훌륭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도 할줄 알고 그런 게 상당히 저는 핀란드에 대해서 좋은 그 느낌을 갖고 있는데 뭐 먹는 거는 그렇게 뭐 맛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뭐 맛있는 거를 갖기가 힘들죠. 뭐 땅도 너무 그렇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대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러시아한테 치고 스웨덴한테 치고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현대까지도 사실은 러시아의 압박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민족을 지켜내고
0: 맞습니다.
1: 러시아하고 뭐 겨울전쟁 싸워갖고서는,
0: 그렇죠. 예, 윈터 워스. 예.
1: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0: 네.
1: 나라이고 인상적인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0: 그렇습니다.
1: 해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핀란드는 또 여성의 힘이 강하고 예.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굉장히 그잘 지킨 나라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잔 스벨리우스의 곡을 듣겠습니다. 교향곡 2번 디장조 작품 43이 곡을 이제 골라주셨는데 그중에서 4악장을 골라주셨어요?
1: 왜냐면 이게
0: 네.
1: 확
0: 또
1: 올라오거든요.
0: 뜨거운 거 좀.
1: 그쵸. 마지막에 막다 녹여버릴 것 같이 이게
0: 사우나.
1: 확.
0: 사우나 그 스모크 사우나처럼.
1: 맞아요.
0: 스모크 사우나 해보셨어요? 핀란드?
1: 아니요.
0: 거기 가면요. 옛날 스타일 사우나가 있어요. 요즘 핀란드 사우나는 요즘 거고요. 옛날에는 그 연어를 훈제하듯이 사람도 훈제를
1: 그래서
0: 했거든요.
1: 스모크.
0: 스모크 사우나. 그거 하고 나면 몸에 그
1: 냄새 나나?
0: 약간 그 햄이나 이런 냄새가 몸에서 나요. 그리고 나서 소시지 먹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에 개울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면 가재가 막 물기도 하고.
1: 아, 진짜요?
0: 네, 너무너무 핀란드 사우나 재밌습니다.
1: 아,
0: 예.
1: 그렇구나.
0: 하여튼 스모크 사우나 느낌. 불을 활활 태워서 자, 함께 이 사우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핀란드가 낳은 아주 요즘 탤런트가 넘치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아주 미남 또 지휘자죠. 글라우스 마켈라가 지휘한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4악장 감상하시죠.

0: 와, 얼음이 이렇게 막 얼다가도
1: 예.
0: 녹을 것 같은
1: 그쵸.
0: 그, 이 화력? 야.
1: 막 애국심이 막 뿜뿜뿜 나오는 거.
0: 혹시 핀란드 사람이세요? 애국심, 핀란드인의 그 애국심, 맞아요. 진짜, 강대국 사이에서 아주
1: 그쵸.
0: 힘들게 자신들을 지켜왔던
1: 네네.
0: 그 위대한 나라, 또 핀란드, 함께. 쥬안 시벨리우스. 제가 이 이름을 그 핀란드에서 오신 분이 이제 그 산타클로스 역할을 한국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이거 어떻게 읽냐고
1: 네.
0: 그랬더니 쥬안 맞다고.
1: 네.
0: 쥬안 시벨리우스.
1: 쟈니
0: 아,
1: 스벨스.
0: 예,
1: 이렇게
0: 그렇습니다.
1: 배우고 가네요, 또.
0: 그리고 클라우스 마켈라.
1: 마켈라.
0: 아, 요 움라우트 A 위에 점점 있는 게
1: 네.
0: 독일 표현이면 그냥 에가
1: 에로,
0: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이 핀란드어는 아더라고요. 그냥 마켈라. 근데 우리나라에서 좀 표현은 다르게 쓰고 있는데
1: 네.
0: 독일어식으로 사실은 마켈라가 맞습니다. 그래서 쥬안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D장조, 시벨리우스 교향곡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 43,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모데라토 클라우스 마켈라가 지휘한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했던 분 중에 그 제일 유명했던 사람 뭐 마리스 얀손스가 이렇게
1: 예대.
0: 크게 키웠잖아요. 오슬로피를. 그러면서 또 클라우스 마켈라가 또 키우고 이제는 또
1: 네,
0: 암스테르담
1: 암스
0: 콘서트바우.
1: 콘셉트.
0: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김지윤 박사님의 이 추천곡 함께 또 들어봤는데 모르는 게 없는 척척 박사이시고 IQ가 높으시죠? IQ가 몇 정도 되시나요?
1: 한 3, 40년 전에 제가
0: 네,
1: 갖고
0: 3, 40년에 150?
1: 150은 안
0: 아,
1: 됐어요.
0: 그래요?
1: 예.
0: 저랑 비슷하네요. 자, 하여튼 이 척척 박사 이미지가 뭐그 본인을 이렇게 딱 감싸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자신 없는 분야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1: 아유,
0: 혹시
1: 아니에요.
0: 뭐 자신 없는 분야가 있습니까?
1: 그럼요.
0: 어떤 분야? 예를 들자면?
1: 다 자신이 없어요.
0: 아우,
1: 예. 아니,
0: 저는
1: 진짜로.
0: 이렇게 방송에서만 겸손한 분 싫어하거든요.
1: 아, 아니, 진짜로. 진짜로 이게
0: 네.
1: 그러니까는 많은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0: 네네네.
1: 이렇게 넓고 얇게 그러니까
0: 그 전데?
1: 항상 뭔가에 이게
0: 네.
1: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의심을 갖는 스타일이라서 뭐 자신이 별로 없고 근데 이제 그중에 제일 자신 없는 거는 사람에 대한 게 자신이 없죠. 특히 자식 키우는 엄마로서 예,
0: 세
1: 아이들 아,
0: 명이라고
1: 둘이에요.
0: 둘이에요?
1: 네.
0: 오.
1: 아들 둘이라서 전혀 이해를 못해요.
0: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알아서 잘하던가요? 아니면 어떻게?
1: 힘든 부분이 있긴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래도 남자애들 치고는 조금 얌전한 편이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과보다 정형외과를 더 많이 갔어요.
0: 많이 부러졌군요. 자, 근데 이제 특별하게
1: 네.
0: 실제로 AI한테 김지훈 박사님 같은 사람을 클래식계에서 찾는다면
1: 오.
0: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 네.
0: AI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1: 누구를?
0: 피아니스트 안드라 쉬프를.
1: 어?
0: 안드라 쉬프를 골라주셨어요. 이
1: 오.
0: 헝가리의 이 피아니스트.
1: 오, 왜인가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0: 네네네네네. 왜일까요?
1: 조금 신중하고 좀 이렇게 지적인 느낌이라고
0: 엄청
1: 해야 되나?
0: 지적이시죠.
1: 예.
0: 엄청 지적이고, 딱 그, 이 연주가, 아, 정말 그, 청명하면서,
1: 네.
0: 어쩔 때는 굉장히 순수한 아이 같은 느낌, 이런 것도 들 때도 있고, 딱 인사할 때도 딱 각도가 딱 있고,
1: 예.
0: 말씀도,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착착 하면서 그거 하잖아요.
1: 네.
0: 해설해주는 능력이 뛰어나거나, 굉장히
1: 네.
0: 명철하고 명석하고 지혜롭고 그런 것이 대단히 지적으로
1: 아우,
0: 뛰어나시더라고요.
1: 너무 과찬인데요?
0: 자, 그래서 이그또 하나 한 명이 더
1: 네.
0: 있습니다. 또
1: 네.
0: 한편으로는 레너드 번스타인의 면모도 갖고 있다.
1: 둘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근데 야, 레너드 번스타인하고 뭐 어떤 면이 비슷하신 것
1: 근데
0: 같으세요?
1: 번스타인도 굉장히 그
0: 네.
1: 지적인 호기심이나 이런 탐구도 많았고,
0: 맞아요.
1: 그리고 약간 제 느낌에는 이제 클래식이라는 범주를 조금 더 넘어서서 대중하고 훨씬 더
0: 맞아,
1: 확장해서
0: 맞아.
1: 소통하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뭐 학계만 있지 않고 나와서 뭐 유튜브를 한다든지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봤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0: 그리고 레오드 번스타인은 워낙에 이 이 장르가 다양하고 그쵸. 잘 넘나들잖아요.
1: 네네.
0: 그런 그 여러 가지를 다 포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 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또 열정적이면서 또 혼도 많이 내고 그래서 마초적인 것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모는 없으세요? 혼을 낸다든가.
1: 아 저는 갈등 회피형이에요.
0: 아 갈등 회피. 네,
1: 그래서 막 그런 거 잘 하는 편은 못 되고.
0: 그럼 조종자형인가요? 좀.
1: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해. 아. 다른 사람께 안 부딪히고.
0: 아.
1: 근데 그러고 보니까 번스타인이 사회 이슈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 분야의 지식을 쌓고 또 그걸 사람들한테 굉장히 재미있게 전달을 해주시잖아요. 쏙쏙 네네. 들어오게. 그런 그 김지훈 박사님이 되기까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네. 아니 무슨 뭐 저는 해설을 하게 된 게 저 곧 대학교 때 서클에 들어갔는데 목요 음악반이라고 목요일마다 우리 다 모여가지고 음악 감상회를 했는데 저희가 첫 번째 한 시간이 호두까 기념이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난 잘할 거야 이러면서 그 예술 자료관에 가서 발레를 보면서 안무까지 다 익혀가지고 안무를 직접 하면서 제가 했더니 기립박수를 받았거든요.
1: 우와.
0: 그때부터 아 나는 여기 해설 이 클래식 해설에 네네.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대학교 때부터. 근데 선생님 모르겠네.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1: 글쎄요, 뭐 특별한 계기라기보다 제가 이제 방송을 약간 고정 비슷하게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한 게 2015년이었거든요.
0: 네네네.
1: 그때 세계는 지금 전에
0: 네.
1: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게 한 1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는 지금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대본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를 해라. 근데 그거를 읽고만 있으면은 사실 너무 재미가
0: 재미없죠.
1: 없어요.
0: 맞아요.
1: 네. 네. 그러면 뭔가 이거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짧은 한 문단이라도.
0: 네네네네.
1: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고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배경 스토리에 대한 얘기도 좀 넣고 그래서 하나라도 조금 더 넣는 거죠. 당연히 편집이 됩니다. 시간 분량 때문에. 편집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조금 더 흥미롭게 듣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설명을 더 넣어서 일단은 나는 하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가는 그 대본은 항상 빨간색으로 다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전달 능력이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은 아 이거 편집이 안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거를 끊어야 되는지는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축약을 해갖고
0: 리라이팅하면서
1: 그 능력이 조금 많이 키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0: 알겠습니다.
1: 이해하기 쉽게 재밌게
0: 또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저 우리가 사랑한 도시
1: 네네.
0: 제가 너무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음악 같은 걸 까먹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랑한 도시에 나오는 첫 번째 도시가 피렌체인데
1: 네.
0: 여기 보니까 플로렌티노가 바로 그 또 꽃이 피는 거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도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피치 미술관 얘기도 네네. 많이 해주시고 정말 좋은 미술 작품들 어떻게 또 미술에도 이렇게 박식하실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1: 뭐 미술은 뭐 저도 좋아하지만 저랑 같이 쓴
0: 네.
1: 은한이 제 친구 그 친구는 지금 미술 공부를 또 하고 있고요.
0: 전은한 선생님 컬렉터시라면서요.
1: 컬렉터이기도 하고 네. 지금 또 이제 뭐 석사과정에 들어가서 미술사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0: 끊임없이 공부하시네요.
1: 네. 근데 저는 뭐 그냥 책 읽고 좀 좋아하는 수준이고 그 친구는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뭐 미술 작품을 보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곳 중에 하나가 피렌체이기도
0: 피렌체.
1: 하죠. 뭐 물론 이제 뭐 로마도 있고 뭐 마드리드도 있고 많긴 하지만 저희가 그 책에 들어갈 도시를 고를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들어가야 했던 게 피렌체였어요. 네, 그만큼 저는 이제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0: 그 영화 보셨나요? 깔미꼬리 아빠시오나티 그 냉정과 열정 사이.
1: 당연히 봤죠.
0: 그렇죠. 그 영화의 영향은 받으셨나요?
1: 아 영화는 모르겠지만 남자 배우의 영향은 받았습니다. 없던데요, 근데 그런 사람.
0: 없죠. 그 네. 아이고 저쪽 저쪽 건물에 올라가셨으면 보셨을 텐데.
1: 아, 그래요?
0: 반대쪽 건물 가셔가지고 두오모에 올라가셔서 그래요. 그죠? 아르세날에 올라가시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1: 다케노우치 유타카였던가. 그 영화도 굉장히 좋았고 그, 네. 옛날에 헬레나 보난 카터가 나왔었던 전망 좋은 방이라.
0: 아, 그렇죠, 그렇죠. 네. A Room with a View.
1: 예, 네, 그 영화도 정말 좋았고 뭐, 피렌체는 그, 뭐.
0: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거기서 턱 안나 카레니나를 읽는 톨스토이 그 책 많이 보는 답답한 신사로 나오잖아요. 네. 너무 연기 잘했던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그 좀 전에 말씀하신 A Room with a View에도 나오는 곡이고
1: 네네.
0: 또 Ponte Vecchio 이 올드 브릿지
1: 네.
0: 거기 얘기도 막 써놓으셨더라고요.
1: 네,
0: 귀금속이
1: 어,
0: 네. 많다 뭐 이런 거 써놓으셨는데 요 곡 고르신 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자니스키키 가운데서 이 라우라의 아리아
1: 네. 이게 이제 오미오 파피노 가로라고 해갖고 네, 네, 네, 어, 난 네.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0: 네, 네.
1: 제목만 딱 들으면은 네. 아버지를 위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
0: 그렇죠.
1: 같잖아요. 효심 가득한 딸이
0: 그렇죠.
1: 아닌 거 아시죠?
0: 네, 네.
1: 나 이 남자랑 결혼할 건데 어, 어. 나 이거 허락 안 해주면 내가 어, 여기서 뛰어내린다 막 협박하는
0: 그러니까 맞아
1: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0: 근데 그걸 그렇게 예쁘게 우아하게 불러
1: 그러니까요.
0: 야, 진짜 여우다 이런 생각이
1: 네, 나 정말 좋아하는 곡이고 네, 네. 저희 아버지가 또 굉장히 좋아하셨던 아. 곡이고 어 서덜랜드 곡으로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서덜랜드가
0: 그렇군요.
1: 불렀던 걸로.
0: 야.
1: 예, 저희 집안 사람들 다 서덜랜드 팬이었기
0: 아,
1: 때문에.
0: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이 자니스 키키도 완전 그 꾀돌이잖아요. 그래서
1: 그쵸?
0: 아, 그 아버지의 그 딸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1: 아,
0: 야, 정말. 그래서 자코모 푸치니의
1: 네,
0: 오페라 자니스 키키 가운데서 딸 라우라의 아리아, 라우레타의 아리아, 오미오 파피노 카로, 오 사랑하는 아버지 어, 들으시겠는데요. 하여튼 리누치오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소프라노 몽세라 까바이의 찰스 맥케라스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잔니스키키 가운데서 이 잔니스키키의 딸 라우레타의 오미오 바비노 까로 사랑하는 나의 아빠. 자, 소프라노 몽세라 까바의 찰스 맥케라스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특히 오 하면서 부르는 부분 너무
1: 네.
0: 좋아하신다고. 근데 지금 얘기를 노래를 잘하시길래 여쭤봤더니 중학교 때 성악을 하셨어요?
1: 예, 중학교
0: 이야.
1: 때 성악을 조금 배웠고, 뭐
0: 네.
1: 특별히 뭐 성악가가 되야지라는 것보다 저희 언니가 성악을 전공을 해서 그냥 뭐늘 집에서 듣다 보니까 나도 중학교는 한번 막 이런.
0: 예고연 예중 이런
1: 예,
0: 요
1: 선화예술학교.
0: 그래요?
1: 네.
0: 제대로 하셨네요?
1: 제대로 안 했으니까.
0: 아, 하다가 나는 공부를 더 잘해 이러고 온 거예요? 인문계로?
1: 처음부터 사실은 성악을 전공해야지라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아, 예술을 그냥 공부하고
1: 네.
0: 싶었구나. 이야, 역시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김지윤 박사님이 생각하는 좋은 인생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훌륭한 인생?
1: 저도 이제 찾아가는 중이긴 한데, 만족하는 삶인 것 같아요.
0: 만족하는 삶.
1: 예.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0: 네, 그렇죠.
1: 사실은.
0: 네.
1: 항상 욕심을 더 부릴 수도 있는 거고,
0: 맞아요.
1: 늘 모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곁눌질도 하고, 다른 사람
0: 맞아요.
1: 비교도 하고,
0: 맞아요.
1: 근데 스스로 좀 만족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0: 안분지족의 그죠?
1: 예.
0: 그게 필요하죠. 내 삶을 클래식 한 곡으로 표현한다면? 뿅.
1: 제 삶을요?
0: 네.
1: 그게 마지막 질문인가요?
0: 거의 그렇습니다.
1: 아, 제가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곡이 있거든요.
0: 오.
1: 예, 이게 윌리엄 볼콤의 The
0: 야.
1: Graceful Goes to Rag. 예, 너무 유명한 곡인데,
0: 네네네네.
1: 그리고 요새 보니까
0: 예.
1: 그 너튜브에서
0: 네.
1: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0: 오,
1: 씨랑 이제 연주한 게 있더라고요.
0: 예.
1: 그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서,
0: 오,
1: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도
0: 예.
1: 봤는데 막 눈물 날 정도 연주를 너무 잘해서. 근데 이제
0: 감성이
1: 원래는,
0: 살아 계시네요, 진짜.
1: 근데 이 곡이 원래 이제 볼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추모하면서 사실은 작곡을 한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아는 사람, 뭐 가족이라도 하더라도 누가 세상을 떴는데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자기의 재능을 써서 이런 거를 헌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0: 그렇죠.
1: 그러려면은 정말 많은 애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얘기긴 하지만,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이 정도의 애정을 나한테 가져줬으면 좋겠어. 그게 이제 바람이고,
0: 네.
1: 예, 제가 꿈꾸는 삶인 거죠.
0: 에. 아,
1: 근데
0: 훌륭하십니다.
1: 이 곡이 너무 좋아요, 근데.
0: 그래서 우리가 이 곡을 또
1: 네.
0: 준비했습니다. 이거 요거는 선생님이 한번 DJ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1: 어우.
0: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100분 토론보다 어렵습니다.
1: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윌리엄 볼콤의 우아한 유령 래그, Graceful Ghost Rag입니다.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겠는데요. 레온 플라이셔 그리고 캐서린 제이콥슨의 피아노입니다.
0: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 100분 토론보다 쉽잖아. 아, 너무
1: 감사합니다.
0: 훌륭하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감동받았습니다.
1: 네.
0: DJ를
1: 아이,
0: 하셔도 될것 같다는
1: 고맙습니다.
0: 생각이 들고.
1: 이게 원래는 근데 이제 보통 피아노 혼자 치는데
0: 네.
1: 이게 두 분이 같이 치기도록
0: 그러니까.
1: 포핸드로.
0: 포핸즈.
1: 네.
0: 요즘 포핸즈도
1: 포핸드, 그러니까요.
0: 드라마 넷플릭스 뭐 이런
1: 네.
0: 식으로 인기가 많으니까. 하여튼 오늘 나오셔서 너무
1: 아,
0: 감사드리고요.
1: 아닌데,
0: 아, 이제
1: 불러주셔서
0: 한 번으로
1: 감사해요.
0: 안될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1: 네네, 저도 너무
0: 그리고
1: 좋아요.
0: 여러분, 저 우리가 사랑한 도시 김지윤 전우난 두 친구가 이렇게

0: 평생의 친구가 같이 쓴 역사, 예술, 문화, 미술을 넘나든 인문기행 도시별로 너무나 재밌게 써 있습니다. 이거 꼭 읽으셔서 여러분 많이들 또 이 마음의 자산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김지윤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또 새로운 또이 컨텐츠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그러면 윌리엄 볼컴의 우아한 유령 레그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5: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6: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5: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6: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5: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6: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5: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6: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5: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6: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9번, 아침 저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의 대리사입니다. 땡땡 씨는 뜨아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여름이랑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이 더 좋아요?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거나 스몰톡 할 때 흔히 이렇게 취향을 물어보는데요. 이게 은근히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다음엔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질문에 요즘을 붙여보면 어떨까요? 요즘엔 뭘 좋아하는지,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당신의 취향을, 그리고 당신을 배려하는 섬세한 질문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사랑 나눔 프로그램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의 진행을 맡은 배우 이인혜 대리사입니다. 9월 19일 토요일 첫 곡으로 제이레빗의 요즘 널 말야 들려드렸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물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정답을 좀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 사실 뭐 사람의 마음이나 취향 같은 거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절이 바뀌면 듣는 음악도 바뀌고 아팀도 또 뜨아팀이 되곤 하거든요. 스몰톡을 하더라도 조금 더 세심하게 요즘을 붙여서 물어보는 거 요거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 커피가 좋아요? 요즘 가장 자주 듣는 노래가 뭐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요즘은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은요.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고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잇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이웃돕기 방송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삶을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금이 자동으로 전해지는 ARS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한 통에 5,000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60-700-1225 060-700-1225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하나은행이고요.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금 창구는 방송 후에도 한 주간 계속 열려있고요. 다음 방송 전까지 모인 후원금은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아사하나를 실천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온 감사 인사 메시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 이어갑니다. 지난주엔요, 3남매 가족 송미영 씨 사연 들어봤었죠. 그 나이가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지방에서 서울까지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교통비도 병원비도 큰 부담이라서 도움을 청하셨었고요. 다행히도 많은 청취자분들이

0: 주셨다고 합니다. 엄마 송미영 씨의 감사 인사 함께 들어볼게요.
1: 저희 가정을 듣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잘 치료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컸다고 잘 말해주겠습니다. 정말 희망 잃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 주면서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각자 삶 가운데 힘드실 텐데 도와주셔서 정말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몸이 아픈 큰아이도 걱정인데 오빠에게 엄마를 양보한 채 막내 동생을 돌보는 둘째도 너무 안쓰럽거든요. 아, 정말 여러모로 마음이 쓰였던 가정인데요.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후원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로이킴, 잘 지내자 우리.
2: 마음을 다 보여줬다.

0: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소개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혼자가 아니란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오늘도 허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 이제 진짜 가을입니다. 선선.
1: 진짜 가을이죠. 네. 선선은... 단풍 얘기 나오고 막 뉴스에서 보면.
0: 아, 아직 아닌데. 단풍 아직 못 봤어요.
1: 아, 아직 아닌데. 그쵸. 예, 언제 시작이 될 거다. 설악산에서 언제 시작이 된다. 10월 뭐 말에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가을인 것 같아서
0: 맞아요.
1: 너무 좋아요.
0: 그리고 마트 가면 과일이 이제 바뀌어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0: 우리 아들 수박 좋아하는데 수박 없다고 막 얘기해가지고 여름이 어찌나 아쉽던지. 이렇게 변화가 계절마다 있기는 한데 허윤희 리포터님은 뭐 요즘 좀 새롭게 찾아온 작은 변화 같은 거라도 있으세요? 큰 변화도 좋습니다.
1: 아니요. 예. 좋은 쪽으로 좀 좋은 변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요즘 좋은 변화 없네요. 근데 요즘 우리 가을 얘기한 것처럼 바람 불고 정말 가을이 더 성큼성큼 오는 느낌이 드니까 네. 또 다음 주면 벌써 이제 큰 명절 연휴 시작되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냥 그런 막연한 기대? 아니 왜냐하면 덜 더우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1: 그렇죠.
0: 더우면은 예. 그리고 생각도 안 나.
1: 아, 예. 그냥 그 순간순간에 급급해서 이제 살아왔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지난 여름.
0: 맞아요. 너무 무더우니까. 네. 변화를 느낄 새도 없이 너무 더위만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허윤희 리포터님 말씀대로 이번 주 굉장히 좋은 일
1: 네.
0: 이제 생기셔가지고 네. 돌아오는 주에 좋은 일 생기셔서 작은 변화 다음 주엔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1: 좋은 큰 변화. 청취자 여러분들도 좋은 생각하면 좋은 네. 일이 생길 거다라는 기대하면
0: 무릎 다치셨던 거 좀 좋은 변화 없나요?
1: 아, 뭐, 네,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요. 갑자기 아파지는 것 같아요. 더 아팠던 얘기하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도 좋은 일 많이 생기는 기분 좋은 가을 네. 맞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뭐, 새롭게 찾아오는 작은 변화들이 뭐 나의 일상에서도 있지만 또 우리 뭐 반찬 같은 거. 뭐 메뉴 같은 거라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작은 변화를 한번 주변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이 또 나를 또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하고 깜찍한 즐거운 작은 변화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유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은 당뇨 합병증으로 여러 가지 병을 안고 살아가는 네, 58세 서용근 씨 가정을 소개합니다. 2019년에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작은 공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 일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내 건강을 돌볼 겨를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당뇨가 무서운 게 그런 부분인데요.
0: 맞아.
1: 잠깐 그 시기를 놓치거나 이제 소홀히 하게 되면
0: 네.
1: 다른 병을 이제 안고 온다는 게 참 무서운 질병인데요. 이분도 그 심근경색으로 시작이 돼서 갑자기 이제 쓰러지시면서 수술을 하신 걸로 이제 합병증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뭐 심부정증 또 녹내장 그러니까 콩팥까지 안 좋아졌고 이제 시력에도 눈에도 영향을 줘서
0: 네.
1: 아 당뇨 합병증이 정말 무섭구나 하는 걸 이서용군 씨 인터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절감을 하게 됐고요. 그 전부터 작은 이제 아동 교구를 운영하는 그 이제 제작을 해서 납품하는 그런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0: 네.
1: 그 공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파산까지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심근경색이라는 질병을 이제 합병증을 불러온 것 같습니다.
0: 네.
1: 근데 그 무렵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내분이 이제 가정 그 해체, 그러니까 이혼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됐고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안 좋은 게 한 번에 몰리다 보니까 더 네. 건강이 악화되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인터뷰 중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람, 그러니까 일이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사람에서,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상처받은 게 내 몸에 더 크게 영향을 줬던 게 아닌가. 그건 이제 혼자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네.
1: 여러분들께서 나눔을 해주시면 이분이 이제 질병 때문에 약값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또
0: 네.
1: 지금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공간에 살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된다면.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예,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자립을 하는데 좀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네.
0: 네. 당뇨병보다 무서운 게 우리 합병증이란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서영근 씨도 합병증이 심하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건강 상태 어떠신가요?
1: 예, 19년에 진단을 받고 이제 당뇨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그 다음 해부터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0: 아이고.
1: 맨 처음에 이제 심장이 안 좋아져서 갑작스럽게 쓰러졌는데 심근경색이었던 거고요.
0: 네.
1: 진단은 19년에 받으셨지만 아마 증상은 그 이전에도 본인이
0: 있으셨을
1: 느끼지
0: 거예요.
1: 못하는
0: 맞아요.
1: 상황에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심근경색 수술 받을 당시에 일반인의 한 40% 정도만 기능을 한다고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숨이 가빠도 체력 소모가 많이 되고 힘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0: 네.
1: 그리고 시력도 굉장히 좋으셨다고 하는데 앞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고 결국은 녹내장 진단까지 받게 됩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진단받으면 이 녹내장은 회복이 안 된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1: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신부 전증까지 이제 콩팥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져서 작년 여름쯤에는 투석까지 권유를 받으셨다고 하거든요,
0: 네.
1: 의료진에게.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자활센터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몸 관리하면서 최대한 지금 그 시기를 늦춰보려고 애쓰고 계신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이 그 공장 운영이 어려워진 것도 너무 힘들긴 했지만
0: 네.
1: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 어려워지기 전에는 가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도화선이 돼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던 그런 과정들이 그리고 두 아들들과 이제 분리가 된 이런 것들이 이분에게는 굉장히 큰 이제 충격이었던 것 같고요. 왜안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이 더 악화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하게 됩니다. 조금 더 건강할 때 내가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후회를 하게 되지만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지. 예.
0: 그쵸.
1: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후회가 되는 게또 저희가 사람이다 보니까 지나간 시간
0: 맞아요.
1: 자꾸 되돌리다 보면 그 지점쯤으로 가시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서용근 씨 얘기입니다.
2: 바로 뭐 신장 뭐 그다음 눈 눈이 바로 잘안 보여서 2.0, 1.5 정도였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더라고. 녹내장, 신장 뭐 그게 심부전이라 그러던가. 이제 사실은 지금 그게 제일 심각하죠. 심장은 수술은 했는데 일반인의 한40%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숨이 좀 많이 차죠.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프다고 쉴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별일 아니겠지라고 넘긴 게 이제 뭐 지금 와서 후회 소용이 없죠. 그 집사람들도 뭐 이대로는 또안 되겠다 뭐그 여러 가지가 터지게 되면 이제 한꺼번에 오니까 사실 이제 몸만 괜찮았다면 뭐그뭐 뭐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고 그때만 내가 좀 신경을 썼으면 이제 그런 후회죠.
0: 당뇨 합병증이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온 그 시점에 가정도 해체됐잖아요. 진짜 가장 약한 상황에서 혼자가 되신 것 같은데요. 서영근 씨 견디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몸도 이제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데 이제 아내의 그런 요구가 있고 또 아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꾸 압류가 들어오고 경제적

0: 적인 책임이 아내에게까지 이제 나에게까지 오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크지 않았을까? 아내를 이제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네.
0: 예, 그래서 결국은 갈라설 거를 이제 요구했던 건데, 예, 사업 때문에도 그 공장 운영 때문에도 힘들고 몸도 이제 안 좋고, 아내까지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진짜 어디를 둘러봐도 위로받을 곳은 없고, 근데 이런 모든 문제는 또 혼자 떠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겁니다. 아, 결국은 두 아들하고 아내도 이제 떠나게 되고요. 현재는 이제 큰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조금 다시 소통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자녀하고는요. 그게 좀
1: 네.
0: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그때의 충격은 아마 좀 시간이 지나도
1: 네.
0: 헤어나오지 못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1: 못하죠.
0: 들었고요. 네.
1: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 때잖아요,
0: 그럼요.
1: 사실은. 근데
0: 그럼요.
1: 그때 이제 이혼 얘기 뭐 이런 거 들으면 아, 상처 끝까지 남을 거예요.
0: 저희가 늘이 프로그램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정은 두부류라고 더 돈독해지거나
1: 네.
0: 바로 해체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후자였던 거고요. 결국 혼자 남아서 모든 것들을 이제 떠안게 되고 앞이 너무 캄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저 사람들도 나 같은 마음으로 저렇게 삶을 포기하는구나. 그런 마음까지 가면 안 되는데
1: 네.
0: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버리는 거죠. 나도
1: 맞아요.
0: 저렇게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저런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겠구나. 결국은 그런 선택하지 않으셨고 이따 후반에 나는 그런 선택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긴 하는데요.
1: 네.
0: 그런 모든 상황을 그만큼의 어려움이라고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닥치는 그 모두 겪어내는 인생의 풍파는 다 다르잖아요.
1: 네.
0: 예. 누군가의 아픔을 뭐더 중하다 경하다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근데 적어도 서용근 씨를 만나면서는 그래도 한 공장을 10명 정도를 거느리던 한 기업의 대표였는데, 공장을 운영하던 대표였는데,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건강만 하면 사실 다시 일어나실 수 있거든요. 근데
1: 맞아요.
0: 이 합병증으로
1: 아.
0: 모든 심장, 농내장, 뭐,
1: 네.
0: 콩팥, 모든 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아, 그래도 이만큼 계시는 게 다행이구나라는 생각 하게 됩니다. 서용근 씨, 그 가정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예. 몸이 아프니까 진짜 헤어나오기 힘들었다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2: 상처가 커져 사그 그때 당시에는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적인 이제 파산도 그때 했고, 서류상 이혼은 그 전에 했어요. 이게 막 압류가 막 들어오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집사님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냈죠.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앞에 하나도 눈도 잘안 보였지만 개인적으로도 앞에 하나도 안 보였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런 그냥 죽어야 되나? 뭐, 아, 사람들이 이래서 자살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 몸이.
1: 사업 실패로 인한 파산, 가족 해체에 이어 당뇨 합병증을 앓으며 혼자 외롭게 생활하는 서용근 씨. 자활근로를 하며 치료를 이어가는데 치료비가 큰 부담이라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이 아이 한숨.

0: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방송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오늘은요, 혼자 살면서 심한 당뇨 합병증을 앓는 서용근 씨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몸이 이 정도로 안 좋으면 치료에만 전념해야 할 텐데 서영규 씨는 생계 때문에 일까지 하고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라는데 이 정도 몸 상태면 견딜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1: 그 전에는 이제 편의점 일도 하셨대요. 이분이 이제 차상위 계층으로 뭐 아직 연세, 그러니까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지 않고 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인데 자활센터에서 이제 도시락 배달 일을

0: 하고 계시거든요.
1: 네.
0: 편의점 일보다는 편의점 일을 2년간 할 때 그 밤낮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콩팥에 신장에 굉장히 큰 무리가 가서
1: 가죠.
0: 몸이 많이 더 안 좋아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1: 네.
0: 이런 자활센터를 통해서 도시락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심장의 기능이 40%밖에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이렇게 도시락을 받는 수혜자 가정들을 보면 외진 곳에 많이 사시기 때문에 언덕길이라든가
1: 아,
0: 계단이 많다든가 막 이런
1: 쉽지 않을 텐데.
0: 그렇죠. 이제 쉬엄쉬엄 하시는데 그래도 체력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그 편의점 일보다는
1: 네.
0: 네, 그래도 이렇게라도 아침 일찍 뭐 7시까지 출근이신데 일찍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남들보다 일찍 나가서 남들보다 도시락을 더 많이 갖고 나와서 그걸 이제 배달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통은 뭐 60개씩 배달하기도 하고 많은 날은 100개도 있다고 하시는데 아, 그것도 사실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1: 그럼요.
0: 건강한 분들도.
1: 아, 그리고 몸이 힘들면 아, 난 이런 거 이제 못해 이런 생각하실 텐데 더 많이 도시락을
0: 그렇죠.
1: 가지고 더 많이 배달해야겠다는 생각하시는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 드네요.
0: 그렇게야 마음이 편하시다고 하니까 어떤 성품이신지 이런 것만 봐도 아마 청취자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 네.
0: 그 일을 하면서 다양한 취약계층을 만나다 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 위만 보고 살았구나. 내가 봤던 세상은 굉장히 좁은 세상의 일부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고 하셨고요.
1: 네.
0: 도시락 배달 일을 하러 갈 때 앰뷸런스가 계속 나를 따라와서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찾아뵈야 되는 가정의 이제 대상자 분이셨던 거예요.
1: 아.
0: 돌아가신 모습을 뵙기도 하고 뭐
1: 네.
0: 이런 그런
1: 아이고.
0: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1: 네. 근데 마음이 복잡다단 할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예.
1: 남일이라는 생각이 안 될 것 같기도
0: 그렇죠.
1: 하고.
0: 예.
1: 네.
0: 정말 그 배달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늘 가던 댁이었는데 더 이상 이제 수혜자분이 안 계시니까
1: 네.
0: 배달 일을 또 멈추기도 하고 다양한 상황을 맞이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일을 하시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 다만 투석을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면 이
1: 네.
0: 자활센터에 도시락 배달 일을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자격에서도 이제 안 되고
1: 네.
0: 시간적으로도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세 차례를 거의 반나절 이렇게 투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혈액 투석 하시는
1: 맞아요.
0: 분들 뵈면
1: 쉽지 않던데.
0: 예. 병원에서는 작년부터 투석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조금이라도 그걸 늦추고 싶은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1: 아유,
0: 네.
1: 아니 투석 하라고 하면 빨리빨리 해야죠.
0: 이걸 선택하기도 저걸 선택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건강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 처음에는 이제 뭐 편의점 일을 하다가 새벽에도 일을 해야 돼요. 밤을 새워서 몸이 너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이 콩팥 나쁜 사람들은 밤을 새운 일을 하는 건 치명적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쪽 일을 한 지 2년 됐어요. 가보면 진짜 이렇게 처음에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렇게도 사는구나. 뭐 가다가 내 앞에서 숨을 거두시는 분도 봤고 근데 도시락을 주려고 그러는데 운명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충격이었죠 그때. 이 현실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위만 봤잖아요. 느끼는 게 많죠. 이 일로는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뭐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나가고 조금 더 일찍 나오고 그래야 내가 편해요. 투석을 지금 바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투석을 하게 되면 여기 그만둬야 돼요. 지금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에 목표를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투석까지 좀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은 지금 가장 크죠.
1: 서영근 씨가 지금 거주하시는 공간이 냉장고 놓을 자리조차 없는 작은 단칸방이라고 들었는데요. 아, 이런 분 임대주택 선정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0: 근데 아직 아마 나이도 이제 상대적으로 젊으시고
1: 아.
0: 1인 가구셔서 그 선정에서 아마 최근에 탈락하신 것 같아요.
1: 아이고.
0: 근데 참 안타까운데 지금
1: 네.
0: 거주하시는 곳이 보증금 300만 원에 15만 원이거든요, 월세. 그러니까
1: 네.
0: 진짜 이제 단칸방이고 냉장고 조그마한 거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근데 이 당뇨 환자분들은 식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합병증까지 있으니까 신장 안 좋으신 분들도 또 잘 드셔야 된다고 하고 근데 냉장고조차 없어서 음식을 막 해 드시기도 그렇고 뭔가 보관했다가 드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어서 근처에 이제 어머님이 계셔서 이제 팔순의 어머님이 이제 큰아들 걱정

0: 하시면서 조금은 챙겨주신다고 하는데
1: 네.
0: 그 어머니도 지금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환자신 거예요. 중풍을
1: 아.
0: 앓는 아버지가 환자셔서
1: 네.
0: 그분을 이제 간병하시면서 이 지금 아프고 상처받고 이제 갈 곳 없는 이 아들을 이제 어떻게 밥이라도 좀 챙겨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
1: 네.
0: 어머니께 언제까지 또 손을 내밀 수
1: 맞아요.
0: 있겠어요. 아, 그러니까 좀 임대주택이라도 선정이 돼서 예. 좀 환경도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 들고 그 의약품 부분도 약이 워낙 너무 많아서 택배로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가면 또 비급여 약도 있어서 60만 원 정도 드신다고 하니까 그 비용도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1: 네. 파산에 건강 악화에 또 가족까지 떠나고 서영근 씨가 도무지 이 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요. 누군가의 응원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 듭니다.
0: 그렇죠. 이곳을 이제 여기를 선택해 주신 이제 추천을 해 주신 서울 구로삼터 지역 자활센터 선생님도 신지연 사회복지사님도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데 몸이 여러 곳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이 서영구 씨를 보고 너무 안타깝게 여겨주셔서 추천을 하시게 된 거거든요.
1: 네.
0: 의약품도 그 병원비가 많이 나가고 또 환경도 너무 열악해서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좀 받게 되면 이분이 자립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런 자활센터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진짜 성실한 분들을 신청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조금 나은 여건에서 건강을 챙기면서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들고요. 거듭되는 절망 속에서도 삶을 놔버리고 싶은 마음까지는 그 아주 극단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 예.
1: 네.
0: 살아있는 게 스스로도 용하다는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1: 네.
0: 이렇게라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아픈 몸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시름을 좀 덜어드리고 싶다는 그런 바람을 얘기하시려다가 눈물 날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거는 그냥 접으셨거든요.
1: 네.
0: 저희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께서 이분이 차마 다 눈물 때문에 다 말씀하시지 못한 그 진짜 바람. 사실 그런 게찐 바람이거든요.
1: 네.
0: 예.
1: 그럴 수밖에 없을 것
0: 그쵸?
1: 같아요. 네.
0: 어머님들은 자식이 잘 되는 것밖에는 없으시잖아요.
1: 맞아요.
0: 팔순의 어머님이 어떤 바람이 있으시겠어요. 그 60을 바라보는 서영근 씨, 이 아들도
1: 네.
0: 어머니, 팔순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정말 효다운 효까지는 아니어도 걱정 끼치게 하고 싶지는 않으실 텐데, 예. 그런 두 분의 바람이 좀 맞아 떨어져서, 예.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1: 네.
0: 신지연 사회복지사님 얘기부터 들어봅니다.
2: 이제 생각보다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상태셨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성실하게 먼저 일하시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되게 성실하셨고 특히 여름에는 더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생계를 또 유지해야 되고 병원비가 또 꾸준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신다면 이분이 충분히 용기를 잃지 않고 자립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 사실 살아있는 게 용이에요, 저는. 그 삶의 끈을 뭐 놔버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 이상하게 또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내가 뭐내 삶을 놔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살게 해준 거잖아요. 어쨌든 넌 이렇게라도 살아라라는 그걸 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하는 거죠. 더 바라면 안될것 같아요. 열심히는 제가 산다고 사는데 몸 아픈 사람이 열심히 살아도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바람을 얘기하면 눈물 날것 같아요.
1: 사업의 실패에 파산한 뒤 아내도 떠나고 당뇨 합병증으로 심근경색과 녹내장, 신부전증을 앓는 서용근 씨. 약값조차 내기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서용근 씨를 응원하는 방법, 화윤희 리포터님이 알려주세요.
0: 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번입니다. 뒷번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번호입니다. 060-700-7225번 1225번입니다.

0: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때는 하나은행입니다. 810-1009-1009-804입니다. 가운데 1909 두 번 들어갑니다. 천국을 예약하는 번호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810-1009-1009-804입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1: 네, 서영근 씨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진짜 열심히만 살았을 뿐인데, 그냥 난 진짜 내 일을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지금도 아프지만 최선을 다할 뿐인데 너무 큰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당뇨 합병증으로 너무너무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 안타깝지 않나요, 여러분? 아내가 떠나고 상처도 굉장히 많이 남았겠지만 그래도 힘내시라고, 그리고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다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면 더 힘을 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나눔과 기도 부탁드릴게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란 서영근 씨의 사연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허윤희 리포터님과 인사 나눠야죠. 고맙습니다.
0: 네, 여러분 내일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올게요. 어반자카파 위로.

거울을 보면 어제보다 더 까매진 내 얼굴이 보입니다. 당뇨 합병증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병들은 내 몸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시작은 심장이더군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요. 눈앞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신장도 나빠져 몸은 늘 부어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투석을 권유한 지 오래됐지만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아 미루는 중이죠. 한때 내 손으로 번듯한 사업체를 이끌며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빠로 살아가던 시절이 꿈결처럼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방에서 혼자 아파하며 떠나버린 가족을 원망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오늘도 이른 새벽에 몸을 일으켜 출근합니다. 내가 맡은 일은 취약계층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 누군가에겐 가방 하나 메고 걷는 일이겠지만 내게는 매 순간이 숨가쁜 도전. 조금만 걸음을 빨리 해도 주저앉아 쉬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 몸이 견딜 수 있을까? 내일은 일어날 수 있을까? 덜컥 겁이 날 때도 있죠. 비록 아픈 몸이지만 나는 여전히 일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따뜻한 도시락을 건네고 돌아오는 순간엔 나도 세상에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내딛는 이 걸음이 오늘 하루를 당당히 살아내고 있다는 가장 정직한 증거이기에 나는 오늘도 출근을 하고 아픈 몸을 돌봅니다. 서용근 씨는 사업 실패로 파산하고 가족과 헤어진 뒤 당뇨 합병증까지 있지만 내일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고 도시락 배달 일을 하며 삶을 일궈내고 있습니다. 혼자 많은 시련을 감내한 서용근 씨에게 응원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창구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열려있습니다. 한 주간 ARS 전화와 계좌입금을 통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방송에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액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끝곡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인의 대리사였고요. 내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만큼의 사랑과 도움이 꼭 채워지길 기도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0: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은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6: 파울!
7: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5: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8: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9: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10: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림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9: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바로 오늘이죠. 이웃나라 일본에서 스포츠 대회가 열립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다채롭고 규모가 큰 대회로 46개국 1만 1천여 명의 선수들이 다음 달 4일까지 아이치현과 나고야를 중심으로 경기를 펼치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효자 종목인 양궁과 사격, 펜싱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우리 한국이 특히 축구 종목에서 강국이라고 합니다. 벌써 3연속 우승이라고 하는데 몇몇 경기는 꼭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 스포츠 대회, 아시아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이 국제 스포츠 대회 이름이 무엇인지가 묻는 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다섯 글자인데요. 오늘 오프닝 퀴즈 정답이 과연 뭔지 시민들 그래도 힌트 하나씩 주시죠.
0: 네, 올해 20번째 맞이하는 이것은요, 1951년 인도 뉴델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세 차례 이 게임을 개최했는데 서울, 부산, 인천이었지요. 제가 다 있었네요.
1: 금메달만이 답입니다. 연금을 타려면 그렇습니다.
2: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부산에서 열렸을 때 한번 보러 간 것 같네요.
0: 정답 아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40 무료 유튜브 빵톡 댓글로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신수다 첫 곡은요, 가호가 부릅니다. 시작!

0: 신부들의 수다 미소남 3인방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교구 홍영택 베드로
1: 김병희 도미니코
2: 이추성 베드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곡으로 가호가 부른 시작. 이 노래는 굉장히 드라마 OST로 유명한 노래인데
1: 네네.
0: 가수 이름을 가호.
1: 가호.
0: 예. 그래서 저희가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네. 예. 벌써 12일 가톨릭 센터에서 추신부님을 배웠답니다.
1: 이 뭐 했는데?
0: 노래 강의 너무 좋았다는데 나중에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1: 노래 강의를 했다고?
0: 그러니까 노래를 노래 가르친 강의. 거예요. 노래를 가르친 거예요. 아니 이 부분에서는 약간 힘을 줘서 뭐 이런.
1: 그렇죠. 무슨 일인데 이게?
0: 예. 하늘은 높고 마른 마비가 오는
1: 네.
0: 청고마비의 가을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오늘입니다.
1: 고마하는 시기죠.
0: 네네. 머리 뽀글뽀글하다고 송세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 맞네.
0: 예, 원장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 이게 더 아니 화면이 더 뽀글뽀글해 보인다.
0: 감당이 안 돼요.
1: 실제보다
3: 있을 때 잘해요.
0: 아 알겠습니다. 있을 때.
1: 머리 얘기하지 말자.
0: 그리고 이번에 모바일 무료 앱인 CPBC 빵이 드디어 리뉴얼되었다고 합니다.
1: 와.
0: 그동안 라디오가 자주 끊기고 버벅거려서 이 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요청을 반영해서 더 빠르고 친절하고 유용하게 개선된 CPBC빵. 아직 업데이트 안 하신 분들은 얼른 업데이트를 하시면 좋겠고요. 토요일 신부들의 수다 앱으로 댓글 참여하시거나 사연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날씨가 바뀌었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저녁이나 이럴 때면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요. 뒤뚜루루 하고
1: 저희 집은 좀 시끄러울 정도입니다. 그 가을에 풀벌레 소리들.
0: 아니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을이 왔구나 했는데 그 다음 날 또 더워졌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안 들렸던 매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1: 정신 나간 매미죠.
0: 막판 매미의 그 쪼아붙이기인지 아무튼 매미 소리 들렸다가 다시 선선해지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하는 그런 날씨 또 가을인 것 같습니다.
1: 저 매미가 땅 파다가 땅 파고 이제 슬 올라와 보니까. 40도 이러거든요.
3: 그렇죠.
1: 다시 밑으로 내려가죠.
3: 밑으로 내려갔다가.
1: 그래서 또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3: 근데 아직 사실 음력으로는 아직 8월 달이니까 지금 좀 날씨가 이제 또 이상 기온으로 지금 선선해진 거지. 본래는 지금 아직 더워야 돼요.
1: 속지 않습니다.
0: 25도. 예, 뭐 저녁에는 22도, 뭐 23도.
1: 아니 뭐 설악산 저는 뭐 2도 이렇던데요.
3: 그렇죠.
1: 속지 않습니다. 네.
0: 어쨌든 이게 좀 날이 좀 시원해지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는 분들이 좀 많은데 신부님들은 뭐 운동 늘 우리 희신부님이 늘 운동하시는데
1: 오늘은 등 어깨 조지고 그 갔다 왔고요.
0: 조지야 다녀오셨어요?
1: 저 생활이 좀 달라진 점은 홍 신부님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목욕탕 쿠폰을 끊었습니다.
0: 잘하셨네.
1: 그 저희 그 피정집에서
0: 네네
1: 제일 가까운
0: 네.
1: 자전거로 설레설레 가면
0: 그 오르막길이 있는
1: 네
0: 그게 물 좋아요.
1: 네 어쨌든 제일 가까운데
0: 네네.
1: 목욕탕에 끊어서 진짜 동네 목욕탕이에요.
0: 맞아요. 네.
1: 동네 목욕탕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하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경상도에서 등미리 기계가 있냐 없냐. 동네 목욕탕은 등미리 기계가 있습니다.
0: 있죠.
1: 그 때밀이 아저씨가 있다 하더라도
0: 네 그렇죠.
1: 그러나 대형 목욕탕, 네네. 대형 사우나에는 다 치워버리, 없애버립. 그 차이가 좀
0: 우리를 불러라.
1: 그죠. 등을 밀고 싶다면.
3: 나라씨.
1: 네. 나라씨, 그러니까 돈을 내라.
0: 거기 가면, 남탕에 그 등미리, 그 기계 앞에 가면, 그 춤추시는 분들 많아요.
1: 맞아요.
0: 이렇게 갖고.
3: 우후! 그렇죠. 뒷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아닙니다.
3: 기술이 앞뒤로, 들어가면.
0: 앞뒤로.
3: 네. 전신에 나갈 수
0: 옆으로,
3: 있죠.
0: 측면, 뭐, 예. 진짜 물구나무 서지는 않지만
1: 얼굴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0: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런 공연도 볼 수 있는 동네 목욕탕.
1: 네. 요즘 그게 좀 삶의 달라진 점이다.
0: 우리 추신부님은 어떻게 좀 선선해졌는데 어떻게 뭐 좀 활동을 좀 다르게 뭐 한다는
3: 없습니다.
0: 없습니까?
3: 네. 예. 전혀 없습니다.
0: 네. 저는 요즘에 좀 선선해지니까 바람이 저한테 속삭이는 듯했어요. 이제 좀 나온나? 좀 나와라 이렇게.
1: 그동안 주로, 집에 있었죠.
0: 주로 이제 사제관 뭐 성당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일정 있으면 일정 조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바람이 너무 시원하니까 이게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3: 바람에서 나와라 이런 소리 들리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0: 그런가요?
1: 진료를 네. 받아야 돼.
3: 진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0: 어쨌든 그래서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새벽에도 정말 열심히 예, 자기 몸 관리하는 분들부터 해서 맞아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반성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묵상도 되고 예, 건강도 챙기고 하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다.
1: 뭐, 수신부님도 일찍 일하잖아요.
3: 눈을 떠야 됩니다. 새벽에.
1: 반드시.
0: 아, 그렇죠.
3: 반드시.
0: 반드시 네. 떠야죠.
3: 그냥. 365일. 네.
0: 그렇죠, 그렇죠.
3: 하루도 빠짐없이.
0: 거의 기상나팔.
1: 눈 안 뜨면 큰일 납니다.
3: 네. 네.
0: 어쨌든 예, 뭐 다양하게 또 운동하시면서 또 예, 이렇게 가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 오프닝 퀴즈 정답 이야기부터 좀 할까요?
2: 네, 오늘 오프닝 퀴즈 정답은요. 예! 아시안 게임입니다.
0: 아시안 안 게임입니다. 저희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정답자 발표해 주시죠.
1: 정답을 맞추신 분 중에서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성재님
0: 네.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2340으로 성함, 주소, 닉네임 남겨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아시안게임이 반세기 동안에 그야말로 한중일 삼국지 구도였습니다.
0: 네.
1: 1950년도에서부터 70년대까지는 거의 일본의 독주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중국이 그 다음을 치고 가다가 90년대 말부터 한국이 스물스물 치고 올라왔습니다.
2: 네.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아주 독보적으로 잘하는 경기들이 있죠. 뭐 양궁,
1: 맞아요.
2: 네. 또 펜싱, 뭐 사격, 뭐 이런 경기들도 있고 또 구기 종목, 뭐 축구. 야구 이런 쪽에서도 사실 강점을 보이고 있죠.
0: 우리 제작진에서 우리 신부님들 스포츠 선수를 했다면 어떤 종목 선수를 했을까?
1: 저는 뭐 고등학교 때 잠깐
0: 네, 스포츠 선수 했잖아요.
1: 그 잠깐이죠.
0: 그냥. 머리 스포츠 하고
1: 스포츠 머리 하고. 네. 저는 이제 스프린터 100, 200.
0: 네. 빠빠빠빠.
1: 저는 이게
0: 육사
1: 길게 하고 이런 거 성격이 안 맞아서.
0: 네네. 단거리.
1: 강론도 그렇고.
0: 네.
1: 전 짧고 굵게
0: 네.
1: 스포츠도 짧고 굵게
0: 네.
1: 후딱 뛰고 들어오는 거
0: 네. 맞아요
1: 그런 거
0: 출신분님은 어떤 선수
3: 아, 이런
0: 최대한
3: 거.
0: 몸을 덜 쓰는 그런
1: 안 쓰는 거
0: e스포츠 아니 그런 것도 안 될 건데
1: 아,
0: 머리 많이 써야 되는데
1: 봅슬레이
3: 바둑 포커
1: 아 근데 바둑 너무 봅슬레이는 그냥 그 누워 있으면 돼
3: 아니에요 봅슬레이 생각보다
1: 힘들지.
3: 아, 그 조정을 많이 해야 돼.
1: 그 조정 많이 네. 하지.
3: 아주 세밀한.
1: 근데 누워 있는 게 낫지 않냐?
0: 제가 볼 때는 그 멍 때리기 대회.
3: 멍 때리기 대회.
1: 너 진짜
0: 가봐. 많이 있는데.
1: 네. 서울에 한 가봐라 진짜.
0: 네. 그런 거 좀
1: 진짜 잘할 것 같다.
3: 저요?
1: 어.
3: 아 굳이 뭐 서울까지 가. 필요한 집에서 때리면 돼.
1: 하고 있지만 네네. 대회가 있다고.
0: 네. 아 저는 배구가 어울릴 것 같다 이러는데. 아 배구? 저는 별로. 예.
3: 네.
0: 스포츠 저도.
3: 아 이게 MBTI
0: 예, 예.
3: 이게 뭐라고 하죠? N인가?
0: 네.
3: 뭔가 이렇게 내가 될 거를 가정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0: 네.
3: 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 왜 이런 거를 물어보는지가
0: 아, S구나.
3: 네.
0: 그렇죠. 저도 S라서.
3: 네. 굳이 이거를 왜 상상해야 될까?
1: 저도 S예요.
0: 네. 알겠어. 됐어.
3: 답답하면 내가 뛰지.
0: 됐어.
1: 됐어.
0: 됐어. 네, S라서 됐어.
1: 네. 네. 네.
0: 자 아무튼 한가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응원하고 즐길 수 있는 볼거리가 생겼네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다치지 말고 준비한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수다 타임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오프닝 코너 속 코너 신스타그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사진 한 장으로
1: 신부들의 일상에
2: 가까워지는 시간
1: 신스타그램

0: 네,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화면으로 사진 같이 보시고요. 우리 희시무님, 사진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사진 두 장이 올라와 있는데 하나는 요일 이별 뭐 분리 배출돼 있는 거 보니까 쓰레기장 같은데
0: 네, 아, 맞네요.
1: 뒤에 쓰레기는 뭐 별거 없는데 앞에 유리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밑에 동그라미가 있는 거 보니까 사무용
0: 네네. 그손 빼는 거.
1: 네,
0: 네.
1: 그 부분이니까
0: 컴퓨터 책상, 뭐 이런 거. 예.
1: 책상 그 유리 같은데 쓰레기장 나와 있다는 거는 깨져 있다는 거죠. 못 쓴다는 거죠. 그리고 한장더 있는데 누가 봐도 추신부님 찬양사도 카톨리카라 돼 있는데 카톨리카
0: 네네.
1: 멤버예요? 노래하고 있는데.
2: 아닙니다.
1: 네.
2: 네.
1: 약간 객원 멤버 아니면 지도신 분가 아무튼.
2: 객기를 부른.
1: 네. 노래하는 모습 추신부님 노래하는 모습 귀합니다. 네.
0: 제작진에서는 사진 보고 AI 합성기인 줄
1: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0: 알았다고. 하지만 예. 아니다.
2: 네.
0: 예, 실제였다.
2: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0: 네.
2: 네. 책상에 앉으니까,
1: 책상에 앉으니까요.
2: 네. 책상에 의자에
1: 아, 네.
2: 앉으니까.
1: 아, 그러면 말이 돼요. 책상에 앉으니까
2: 네.
1: 그래 됐다.
2: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나더니,
0: 어.
2: 네. 이게 무슨 소린가. 내 뼈가 어디 하나 부러졌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0: 네네.
2: 무슨 소린가 하고 가만히 책상을 보니, 네.
1: 저 귀티 나갔네.
2: 아닙니다. 완전 두동강 났습니다.
1: 아, 두동강이 났다고?
0: 두동강이 났어요?
2: 네.
1: 아니, 그 끝에만 이렇게 나간 것 같은데?
2: 저기 지금 딱 반을 겹쳐 놓은 겁니다.
1: 반 쪼개졌다고?
2: 유리판이 아주 긴 판이 있는데,
0: 네네.
2: 그게 딱 중간이
0: 네.
2: 정확하게 딱 두동강이 났습니다.
1: 뭐, 아니, 책상 위에 뭐 무거운 걸 놔뒀던가?
2: 없습니다. 출근하자마자 그냥 가볍게 앉았을 뿐인데,
0: 예.
2: 책상이 아니고 의자에,
0: 네.
2: 예, 가볍게 앉았을 뿐인데, 뚝 하는 소리가 나더니, 네.
0: 그래도 그 책상 유리의 임종은 지켜보셨네요.
1: 맞네. 깨져 있는 걸.
0: 유리가 기다렸을 것 같아.
1: 내가 간다.
0: 책상 주인을 기다렸을 것 같아.
1: 그러니까.
2: 간다.
0: 예. 주신 분이 이제 출근한 거 보고, 아, 오셨구나.
1: 이제
0: 간다.
1: 눈 감아도
0: 딱
1: 되겠다.
0: 이렇게.
2: 아닙니다. 많은 저희 교구청 관계자들이
0: 네네.
2: 지금 너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1: 그 유리가 선빵 쳤네.
2: 네. 너의 숨겨진 그 속마음을 지금 유리가 표현하고 있다. 근데 유리만 나간 게 아닙니다.
0: 그럼요.
2: 전날 또 하나 또 버렸습니다.
0: 또뭐 버렸습니까?
2: 동시에 모니터도 나갔습니다.
0: 아,
1: 그냥 가만히 있던
0: 요즘 다
1: 모니터가.
0: 나가네요. 다 나가네. 이상한데.
1: 비품 교체 시기를 앞당긴 거 아닙니까?
0: 그 하긴 모니터가 좀 오래되긴 했어요.
1: 아, 선조 사무국이니까 알겠네.
0: 네.
2: 저도 좀 오래되지.
0: 아, 오래 안 됐어.
2: 저 오래된 것 같은데.
0: 이제 새 사람이 왔기 때문에 새 것으로 바뀔 때가 됐다. 이제
2: 네.
0: 그런 거죠, 뭐.
1: 그렇지.
2: 맛이 가고 있는데.
0: 그 밑에 노래 부르고 있는 사진 설명 좀 해주시죠.
2: 제가 이제 노래를 주로 부르는 곳은 지하에서 많이 불렀습니다.
0: 네. 본당의 날, 이럴 때.
2: 본당의 날.
0: 네. 영명축일 때.
1: 그렇지. 본당의 날 아니면.
2: 혹은 노래방.
1: 네, 노래방.
2: 그리고 맨정신의 노래를 부른 게 언젠가.
1: 잘 없지.
2: 네네. 기억이 거의 가물가물한데, 한 30년 넘게 맨정신의 노래 부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저희 부산교구의 생활성가 밴드
0: 네네.
2: 카톨리카라는 찬양 사도들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 멤버 한 분이 저희 선교사무국 직원이십니다.
1: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1: 잡혔네.
2: 네. 교구청 후배로서 선배님의 간곡한 간곡한 부탁으로 네, 그렇게 좀 서게 되었습니다. 좀 민폐죠, 사실.
0: 그
2: 네,
0: 영상이
2: 제가
0: 이게 준비 좀 찍어진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신부님 노래 부르시는 거.

0: 제가 이걸 들어봤거든요. 이거 듣고 있으면 그 앞에 유리 깨진 거랑 그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그런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거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네. 그래도 신부님은 뭐 하나면 다 하시잖아요. 무대 위에서는.
1: 그래. 뭐 못할 건 또 뭐 있어요.
0: 그러니까.
2: 그래.
0: 이런 마인드가. 아 저는 이렇게 하라면 못하거든요. 약간 멍석 깔아주면 못하는 스타일이고.
1: 왜 못해요?
0: 그러니까 약간 이게 현타가 와가지고 잘 안 되고 우리끼리 아. 이야기할 때 와 막 이렇게 할 수는 할 수 있는데 아 근데 저는 네. 안 돼요.
1: 아 그래 안 그래도 아 몇 가지 그쵸 일이 있었습니다.
0: 아 일이 그, 있었다고요?
1: 네네. 그 노란색 맨투맨을 입고 공개 방송 했던 때가 언제예요?
0: 노란색이면 우리 첫 공개 방송 때인데?
2: 아니지. 아, 맞나?
0: 맞지. 우리 세 명 노란색 옷 입고.
2: 아 우리 세 명?
1: 저는 아니고.
0: 어 그렇죠.
2: 그 네. 저기 그래, 전에 저기
0: 17년 저, 2017년
2: 어. 네. 10년 전이네.
1: 그때 당시에 경품이 뭐였습니까?
0: 그때 옷을 다 선물 줬죠. 그,
2: 어?
0: 예.
2: 아니요.
0: 맨투맨
2: 옷을
1: 선물 말고.
0: 예 티. 예 네. 색깔별로.
1: 또
0: 예.
1: 상품이 있었다고 전 들었습니다.
0: 상품? 어, 무슨 상품이었지?
2: 네. 몰라.
1: 세차권 혹시 기억나십니까?
2: 세차권? 나?
1: 네. 희신부님이 아, 네. 사연이 당첨되신 분에게 아. 세차를 해주겠다라고 공약을 거셨던 거예요.
2: 아 제가요?
1: 네.
2: 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세차 영상 나간 건 있어.
1: 네네.
2: 내가 그 호계에서 그거 큰 차 솔라티고 닦은 거.
1: 네네.
2: 그거 하루 종일 닦은 거 나갔지. 아. 어, 기억납니다. 근데, 아 근데 그 경품이
1: 네,
2: 제가
1: 그때
2: 세차
1: 당시에 네. 어떤 분이 네. 이제 세차 를 희신부님이 해주겠다라는 경품을 받았는데
2: 어, 네.
1: 그 이후로 소식이 없더라.
0: 아 10년
2: 전인데 잠깐만 이제 와서 내 지금 회전근개 다 나갔는데
1: 지금 그래서 차를 10년째 못 바꾸고 계시다고.
2: 저 차 저 이제 차 바꿔요. 내년에 차 바꿀 예정이에요. 네.
1: 네. 어. 새 차를 아. 지금 못 타고 지금 10년째 차를 그대로 타고 계신다고.
0: 아, 또 네. 그런 그랬었나?
2: 그것 네. 때문에 10년 동안 새 차 안 한 거는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은데. 네. 그 무슨 말이에요, 어. 그.
1: 아무튼 그날 오셨던 분들
0: 네네.
1: 가톨릭카 관계자 가운데 그 당첨되셨던 분이 계신 겁니다.
2: 아 멤버 중에서요? 아,
1: 네.
0: 네.
2: 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잘 어? 보십시오.
1: 또 공약이 이렇게 또 10년이 지나고
2: 대신에
0: 정하성 보험 연금만으로
2: 차 용품이 없습니다.
0: 아 그렇죠.
1: 아
2: 다음 셀프 세차장 가서 제가 그 밀어야 돼요. 거기 있는 걸로. 뭐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1: 네네. 네.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2: 제 장비는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0: 신부님은 노래만 부르시고 끝난 겁니까? 아니면 무슨 뭐 강의를 하셨습니까?
1: 강의라기보단 그 뭐 이렇게 토크 콘서트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냥
0: 네네.
1: 그 이후에 이제 순교자 성월이니까 또 순교성인들 잘 기억하면서 살자고
0: 네.
1: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네. 아 알겠습니다.
2: 어떻게 뭐 노터치 세차권 끊어드릴까요? 그거라도 해서 알아서 가.
0: 일단은 예 추신부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2: 네네.
0: 예, 잘 그 원만한 화비를. 네. 아, 우리 그 유튜브에
2: 아, 그걸 또 10년 동안 또 묻어둘 건 네. 뭐야 또
0: 유튜브에 네. 우리 그 공개 방송했던 영상이 있을 거예요.
2: 네.
0: 거기에 그 당첨자 한번 이렇게
1: 아마 사연 이렇게 당첨되신 분인 것 같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2: 아니 10년 동안 뭐 했대요 그
0: 아, 그분을 만나서 신부님의 세차 꿀팁을 전수해 주라고. 용품이 없으니
2: 일단 시간이 많아야 돼요.
0: 네, 네.
2: 저는 보통 8시간 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추신부님의 이야기 신타그램 같이 해봤는데요. 소개해드린 댓글 중에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네, 5036번님입니다. 축하합니다.
3: 네, 축하드립니다.
0: 네.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2340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시면 희신부님 세차권 말고 예 그런 거 말고 그냥 선물 보내드리도록.
2: 아니 근데 유리 깨지고 노래한 건데 결국은 세차로 끝나요.
1: 네.
2: 아, 지금 노래는 또 왜 저래?
0: 수다 식구분들, 신수다에 함께 공유하고 싶은 사진 있다면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유료 문자 샵2340으로 사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아, 또 이 세차권 사연과 관련된 노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박진영이 부릅니다. 10년이 지나도.

0: 8738번님, 토요일엔 분식집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항상 방송 매장에서 크게 틀어놓고 재밌게 일해요. 손님들이 DJ분들이 개그맨 같다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제가 요즘 여러 본당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개그맨 같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가톨릭 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1: 시끄러워서 그런가? 웃겨서 그런가?
0: 그러니까
2: 일단 톤 자체가 살아있죠.
0: 종교 방송을 틀었는데 네. 요런 딕션에 요런 톤이라고는 생각 못했겠죠. 분명히 하루 종일 이 CPBC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네. 참 예수님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렇 듣다가 갑자기 그렇죠. 아,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네.
3: 맞아요. 네.
0: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3: 우리 빈첸시아맘님께서 거침없는 입담으로 예,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는 생방이 아닙니다.
3: 예. 거침이 있습니다.
0: 그 제가 거칠게 가면
3: 살짝 거쳐요.
0: 네. 이제 PD가 고생하죠. 네. 저걸 어떻게 부드럽게 편집할까. 네. 네. 그 부분은 네. 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3: 네. 자, 여러분이 보낸 메시지와 사연을 만나보는 가톨릭 수다 시간입니다. 신부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답답한 일들, 고민거리, 자랑거리, 뭐든.
0: 잠깐만.
3: 예?
0: 야, 10년 전 사양 남자잖아. 이거 왔다, 진짜 왔다.
3: 자, 먼저 말씀하시죠.
0: 아, 새 차 용품을 드릴까요? 아니면 차를 맡겨주시면 제가 어디 뭐 저기 노터치에 맡길까요? 둘 중 하나 고르십시오.
3: 네. 방송 나가는 동안
0: 댓글. 정 원하시면 제가 저한테 맡겨주시면. 근데 제가 차 용품이 지금 없어요. 네. 다 처분을 했기 때문에. 네네. 어? 한정판 수건?
3: 신부들의 수건.
0: 아, 신부들의 수건이 네네. 있다고?
4: 어, 차 들고 방문하겠습니다.
0: 어, 진짜 무섭다. 저 네. 산이에요.
3: 정화성 바로 영성관으로.
0: 네. 먼지 많고 그 앞에 세면 네. 공장 있어요.
3: 강아지와 네. 힐링하시면서 신부님께서 세차하시는 네. 장면을 보실 수 차 있습니다.
0: 차 광택이 유지가 안 돼요. 거기는. 네. 저도 포기했어요.
3: 이제 가톨릭 수다 시간 넘어가 볼까요?
0: 네.
3: 곰곰이 생각하시고요. 네.

0: 네. 오늘의 첫 사연입니다.
1: 네. 네.
0: 세차 사연은 아니고요.
1: 네네.
0: 네. 7421번님입니다. 제가 요즘 동네에서 소소하게 모임을 주최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같은 단지에 사는 이웃분이 들어오셔서 반가웠는데 완전 아닌데 무쇠였어요. 뭔 말 하면 앵무새처럼 아닌데 그런 적 없는데
2: 아닌데
0: 아닌데. 네, 다른 회원분이 요즘 어르신들 키오스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더라 하면 그냥 그렇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닌데
2: 아닌데
0: 아닌데. 네, 그 아닌데 무새가 우리 이모는 올해 75인데 키오스크 잘 쓰시던데 라고 하더라고요. 또 해외여행 얘기가 나와서 또 어떤 분이 난 향신료 음식 못 먹어서 고추장 꼭 챙겨간다 라고 했는데 또 아닌데 무새가

0: 발품을 안 파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려요. 뭔가 대화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말에 반박하면서 이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이제 다른 회원분들도 좀 지쳐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단지에 사니 쫓아내기도 눈치 보이고 모임 분위기 와장창 깨는 아닌데 무새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1: 아,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아닌데 아닌데
0: 나 아닌데, 아닌데. 사연 보낸 사람 아닌데
2: 그러겠지. 나 아닌데
0: 네. 웃기라고 한 거 아닌데
2: 진지한데
1: 아 눈물 나네. 아 이런 분들이 있죠.
2: 네.
1: 예.
0: 보통 아닌데
2: 없는데
0: 없는데
2: 뭐 말만 하면 아닌데.
1: 네. 너 경호청 아니니? 아니
0: 아니고 싶은데.
2: 그 희망사항이.
1: 와 이거 진짜 아 너무 웃기다. 아, 눈물 나네 진짜. 와. 네.
2: 아닌데 본... 네. 네. 아닌데 이 좀 분석을 하자면 네. 네. 본당 이런 분들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0: 있죠.
2: 있어요. 그 인정욕이거든요. 그리고 뭐 좀 더 심하게 좀 나가면 그게 뭐. 뭐 명예욕이나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1: 네네.
2: 또 정치인들이 보통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는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그냥 긍정해주면 끝나요. 거기서 논쟁이 붙어버리면 그냥 너도 스트레스 나도 스트레스.
1: 네.
2: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0: 제가 한번 그러다가 이 아닌데 두 분이 만난 적을 하고
2: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0: 아닌데, 아닌데.
2: 와 그 용호상박인데
0: 네네 용호상박 최근 말로는 자강두천이죠. 정말 자존심 강한 두
2: 창과
0: 천재
2: 창과 방패 대결
0: 네. 두 천재 대결.
2: 어 그건 아 그거는 예. 너무 그건데
0: 사실 중요한 건 뭐 물론 이제 저희가 모두 좀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대화를 나눈다면 좋겠지만 또 각자의 성향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2: 네.
0: 또 그런 것들을 사실은 감안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모임 분위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2: 근데 이거는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게 안 되는 게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돼요.
0: 그렇죠.
2: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그거 아닌데 하면 네. 물어보면 돼요. 그 끝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없어요. 어른분들이 요게 좀 저는 많이 봤습니다.
0: 네네.
2: 뭐 이게 편견은 아니지만은 그냥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경험상
0: 네.
2: 내가 알기로는 여기에 갇혀버리면 계속해서 아닌데가 돼버립니다.
1: 최근에 제가 강론을 할 때 요 네.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잘 듣는 거 경청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경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2: 네.
1: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따라가서
2: 맞아요.
1: 듣는 경청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어느 틈에 내가 끼어들어서 내 이야기를 아닌데 하면서 들어가서 끼어들까 하면서 경청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경청을 하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게 있는데 이 사연에 이분은 아닌데 그 경청을 예, 자기가 들어갈 그 아닌데 타이밍을
0: 그렇죠.
1: 예,
0: 찾고 있는 틈을 찾고 있는
1: 예, 틈을 찾고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동기들 안에서도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야 맛있다 이러면
0: 아닌데 나는, 아닌데
1: 나는 그닥 그래
2: 우리 동네보다 뭐. 맛 없는데
1: 어. 아 그래 알았다. 야 이거 괜찮지 않잖아 하는 거 다들 한 9명이 괜찮다 이러면 아닌데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왜냐면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0: 그렇죠.
1: 다양성에서 좀 바라봐 주시고 내가 생각한 답이 아니게 나오더라도 좀 아 그래 그렇게 답할 수도 있구나 생각하시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시면 이분도 이제 더 이상 그 아닌데의 강도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
0: 네.
1: 아닌데 했다가 아닌데 이러면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한번 된통 당하면 될 겁니다.
1: 요즘에 뭐 무슨 앵무새 대신에 네. 이제 그 뭐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것 때문에 아닌데 무새, 아니 무새, 뭐 또 또 무슨 무새가 있더라, 뭐 여러 가지 무새가 있더라고요.
0: 예. 아 그거 뭐지? 주식.
1: 주식요?
0: 주식 창에 보면
1: 네네.
0: 살 걸, 그때

0: 갈걸.
1: 껄무새.
0: 껄무새.
2: 껄무새도 있어요. 네.
0: 그때 팔걸.
1: 아, 그때 아, 팔걸.
2: 뭐 할걸. 네. 네.
1: 뭐뭐 할걸. 네.
0: 그때 막 쌀 때 살걸.
2: 살걸.
0: 어. 네. 막 주식 높을 때 팔걸.
2: 팔걸. 네. 네. 뭐예요, 그게?
1: 계속 껄 하는 거죠.
0: 네. 옆에서 이제 껄 하는 거죠.
2: 껄껄 되는 거네.
0: 네.
1: 좋습니다. 뭐, 어쨌든, 저희 계속 머릿속에 아닌데! 그것만 넘어가지고. 네. 네. 그러네요. 자, 다음 사연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3722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다가 배꼽을 잡았던 일이 있었어요. 방학이라 집에 있던 아이가 속이 좀 메스꺼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다니던 단골 동네 내과에 갔는데요. 마침 근처에 볼 일도 있고 또 혼자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싶어서 딸에게 진료 끝나면 계산하고 잠시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어라. 혼자 할 수 있지? 라고 했더니 쿨하게 내가 애야. 갔다 와. 갔다 와. 하길래 마음 놓고 볼 일을 봤죠. 그런데 아이를 픽업하러 갔더니 세상에 저를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어찌나 꺼이꺼이 울던지 진정하고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원전 선생님이 나보고 큰 병원 가래 하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것 같다는 거예요. 우는 소리가 너무 커서 데스크에 있던 간호사분들이 놀라 복도로 나왔죠. 제가 당황해서 간호사께 물어봤더니 웃으시면서 맹장염인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내년이면 중학생 올라가는 딸이 다 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2살 딸아이 눈에는 큰 병원 가라는 말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뜻으로 들렸던 모양입니다. 안 그래도 애가 많이 놀란 눈치라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분도 수술하면 다 낫는다고 하셨는데도 엄청 걱정을 하더랍니다. 그러고 또 다른 병원 가서 검사해보니 맹장염도 정말 초기라서 예,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한참 아기 같은 우리 딸 참 귀엽죠? 수술 잘 받고 건강해질 수 있게 신부님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 의사 선생님이 아마 이거는 내가 해결 못하고 큰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했겠죠.
1: 그렇죠. 아닌데
3: 아마 아주 그러니까 감정 없이 아 이거 큰 병원 가셔야 됩니다
1: 네네.
3: 라고 하고 제가 밖에 나가서 저기 이거 써줄 테니까 그거 들고 큰 병원 가시면 됩니다 하고 그냥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라고 했겠죠. 그러면 사실 뭐라고 좀 물어보고 싶은데 뭐 12살짜리 아이가 뭘 더 물어보겠습니까?
1: 그래서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보면 설명을 잘해주는 의사 선생님 최고입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 여기 보이시죠? 이래 이래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서는 안 되고 좀 큰 병원 가면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라고 해줬으면 이해하고 됐을 건데 네. 중간 걸 생략하고
3: 아 여기서는 안 됩니다. 큰 병원 가셔야 됩니다.
1: 그러니까
2: 맞아.
1: 얼마나 놀랬겠어요.
3: 그 진단서 써주고 끝.
1: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3: 네. 네.
1: 어쨌든 예 아무리 본인이 다 컸다 해도 그런 급박한 상황이 오면 예, 본인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엄마 눈에는 정말 또 사랑스러운 딸로 보였을 것 같네요.
2: 네. 네. 네. 아 오늘 가톨릭 수다 고미사 데이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닌데.
2: 아닌데.
1: 매달 셋째 주에 찾아오는 즐거운 만남, 만나고 싶은 그분을 직접 만나봅니다. 오늘은 누가 나오실지 지금 바로 불러볼까요? 나오소!
4: 나오소!
2: 나오소!

0: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만나는 나우소 시간입니다. 전국 주일 학교 자랑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기 윗지방에 사시는 선생님이시네요. 서울대교구 한강 라면 아니고요. 한강 성당의 중고등부 주일 학교 교사이신 주형민 요세피나 선생님이십니다. 아,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나요? 네. 그러면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강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 주영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네. 네.
0: 정말 한강 옆에 있나요?
1: 네, 맞습니다.
0: 와,
2: 한강뷰.
0: 야, 네. 리버뷰.
2: 리버뷰.
3: 네. 한강 작가랑 관련이
2: 그건 알잖아. 아, 선 넘지 마라.
3: 채식. 채식주의
2: 아니야. 아니야.
0: 아니 소문에 우리 한강성당 주일학교 분위기가 너무 핫하다고. 현재 몇 명의 학생과 함께하고 있나요?
1: 저희 중고등부는 매주 대략 한 40명 정도 오고 있고요.
0: 네네.
1: 초등부는 매주 100명 넘게 오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0: 엄청 큰 분위기.
2: 거의 뭐 시골에 학교 뭐 엄청
0: 한강이잖아요.
2: 한강은 많지 그래요.
0: 네, 네. 네.
2: 어,
0: 와, 너무 진짜 사진이 나가고
2: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
0: 네네. 어, 애들 너무 많고 보기
2: 여기
0: 좋네요.
2: 중고등부만이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여름 맞아요. 캠프 사진이네요. 네.
2: 아, 저기 시무님도 보이네요. 네. 오른쪽. 보좌 시무님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다고 하는데 보좌 시무님이 바뀌었다고 학생이 늘어난 건가? 이거 뭐예요?
1: 어, 저희가 작년에 새로 보좌 시무님이 오셨는데요.
0: 네.
1: 그 저희 부자 신부님 효과인지 아니면은 코로나 이후로 좀 더 많아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부자 신부님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신부님께서 이벤트도 진짜 자주 여시고
0: 이벤트요?
1: 학생들을 네, 사랑하시는 게 눈에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그것도 열심히 해주려고 하시다 보니까 학생들도 그걸 느끼고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0: 네.
2: 아 이거는 저의 다른 생각인데,
0: 네네.
2: 정부의 한강벨트 재개발로 인한 아이들의 유입이 아닌가?
3: 아닌데,
2: 아닌데,
0: 아닌데.
2: 아니 갑자기 아닌 건데 신부가 바뀌었다고 느는 건
0: 이해합니다.
2: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0: 이해합니다.
2: 네. 네, 전임 신부님 얘기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0: 네.
2: 그런 부분은.
0: 네네.
2: 그리고 이 바뀐 신부님이 그렇다면 뭐 어떻게 했길래 신부님이 부자 애들이 신부님이 부자인 줄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뭔가요?
1: 맞아요. 저희 신부님이 본인한테는 돈을 거의 안 쓰시고요.
0: 네.
1: 항상 베푸시는 분이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선물도 진짜 많이 주시고 이사 중간에 강론 시간에 퀴즈 마치면은 선물도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진짜 높고요. 뭐 밖에서 우연히 만나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신부님 혼자 기획하셔서 학년별로 뭐 고기 파티 열어주셨을 때도 있고
0: 와.
1: 최근에는 그 1학 애들 방학 축하한다고 신부님 분들 신부님 저희 본당 신부님이랑 그리고 수녀님이랑 사비로 그 추러스 간식 트럭을 불려서 가지고
2: 트럭
0: 트럭을
2: 아, 트럭. 와
1: 간식차를 불러주시고
3: 간식차
0: 이야. 사진 나가고 있는데
2: 이거는 네. 주임 신부님이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0: 이야
3: 저건 네. 진짜 부자일 수도 있어요.
2: 아 진짜 부자라고. 가문이
1: 아니에요.
2: 신부님 가문이 부자.
0: 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네. 사진들이 나가고 있는데.
2: 와 성당에 저
3: 간식차
2: 간식차 들어오는 나 처음 보네.
0: 아니 저 부자 신부님 어디 군종에 계셨다고 하셨나요?
1: 어 맞아요 맞아요.
0: 아 맞아요.
1: 아 부자 신부님이 아니시고 네네. 저희 주임 신부님이.
0: 아
1: 네, 맞아요.
0: 아 군종에
1: 네.
0: 군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저런 모습이거든요.
2: 그렇죠.
0: 차 들어오고
2: 맞아요.
0: 뭐 네. 사주고 아마 주임 신부님의 그런 마음이 있어서 부자 신부님이 더더욱이나 거기에 맞춰가지고
2: 같이 함께 하는 거죠.
0: 또 본인도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고
1: 맞아요.
0: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2: 와 네. 퀄리티가 다르네.
4: 야, 근데 뭐 보좌 신부님뿐만 아니라 또 듣자 하니까 이 한강 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는 중2병이 없는 주일학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1: 맞아요. 저희 학생들이 진짜 순하고 모난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걱정을 했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0: 네.
1: 그래가지고 성당 근처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뭔가 친구들이 다른 곳으로 많이 가긴 하는데
0: 네.
1: 주일에 모여서 다시 초중을 같이 다녔다 보니까 유대감이 있어서 성당에 와서 또 같이 놀고 하는 그런 시간이 많아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네.
2: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캠프 때 사진 네. 같은데
0: 이름 신학교 사진.
2: 신학교 때 사진.
0: 네.
1: 저희 너무 재밌게 잘 다녀왔고 저희 주제 선구가 주님의 집으로 가세라는 주제로 다녀왔는데
0: 네네.
1: 아이들이 정말 집처럼 너무 잘 즐기다가 2박 3일 재밌게 논 것 같고 저희가 갈 때가 또 장마 시즌이어가지고 걱정이 너무 됐었는데
0: 네.
1: 다행히 물놀이 하는 날은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 재밌게 논 기억이 납니다.
4: 네. 아, 네. 다행입니다.
2: 그 제가 듣기로는 여기 지금 4년 차신가요?
1: 네, 맞아요.
2: 사실 제가 또 교구의 주일학교 담당을 또 예전에 했었는데
0: 네.
1: 네.
2: 보통 평균 한 3년째 요때 그만두는 비율이 높거든요.
3: 한번 오거든요.
2: 한번 이제 오거든요. 이제 4년 넘어갔다는 거는 한번 그 고비가 넘어갔다는 건데 이 지금 지속할 수 있는 뭐 힘이나 뭐 보람이나 이런 게 또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저는 교사회 분위기가 좋아야 저희
2: 맞습니다.
1: 주일학교 분위기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사들이랑 진짜 친해서 번개로도 자주 만나고
2: 중요합니다.
1: 신부님도 진짜 너무 따뜻하게 잘 해주시고
0: 네.
1: 뭔가 성당 외적으로도 고민 상담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0: 네, 네.
1: 뭔가 되게 힘을 많이 얻어가지고 성당 오면은 힐링하고 가는 느낌이
0: 네.
1: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0: 야, 힘이 나니까 좀 내가 바빠도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그래도 봉사하고
1: 네,
0: 이렇게
1: 맞습니다.
0: 하시는 것 같아요. 와,
1: 네.
0: 좋네요. 분위기가 좋은 것 같네 진짜.
2: 예,
0: 사진도 나가면 단체 사진인 것 같은데. 예.
2: 저 없는 친구 챙기는 거거든요. 남다 쌤 저 챙기는 거죠.
0: 휴대폰에
2: 사진, 네, 사진도 이상한 사진 써갖고.
1: 네. 저희 신부님이세요.
2: 아, 신부님이에요?
4: 네.
2: 아 원본 사진에 아 신부님이랑 아, 같이 네. 저거 뭐 타고 있는 사진이구나.
1: 네 맞아요.
0: 아.
1: 신부님이 이때 미사 드리고 계셔가지고.
0: 네네.
4: 함께하지
1: 따로...
4: 못하니까.
1: 네 맞아요.
0: 네. 야 또 그. 안 계신 분들까지 챙기는 이 끈끈함.
2: 신부님은 완전 뭐 경악스러운 표정을 하고 뭐 많은 추억을 쌓으셨을 건데 우리 친구들이랑 혹시 뭐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1: 제가 지금 딱 기억에 남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2: 네.
1: 하나는 작년에 제가 행사장을 맡았던 여름 캠프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때는 강원도로 기차를 타고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0: 네.
1: 바다도 보고 수영도 하고 날씨도 진짜 좋았어가지고
0: 진짜
1: 기억에 남는 캠프가 됐던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의미 있는 게 기억에 남는데 저희가 플라워 마켓이라고 부활을 맞아서 학생들이 직접 꽃다발을 직접 만들어서 신자분들에게 판매를 했는데요. 그때 작년 부활에도 하고 올해 부활에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수익금을 남대문 성당에 기부를 해서 작년이랑 올해 합쳐서 200만 원 넘게 기부를 했습니다.
0: 아 사진 나가고 있네요.
2: 아 꽃 예쁘다 노랗게.
0: 이야. 또 이런 의미 있는 또 끝까지도 기획을 해서 또 이렇게 같이 했네요. 네.
1: 네.
4: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우소의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유행하는 연기 챌린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대사를 궁금함, 응원함, 안타까움, 놀림 이 네 가지 감정으로 말해보는 건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난하게 컸어? 이 대사를 네 가지 감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신부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희신부님 기대가 큽니다.
4: 궁금할 때
2: 가난하게 컸어?
0: 왜 화를 내세요?
4: 자, 일단 이렇게 갑니다. 응원하고 싶을 때
2: 가난하게 컸어?
4: 안타까울 때
2: 가난하게 컸어?
4: 놀리고 싶을 때
2: 가난하게 컸어? 네, 이 정도.
0: 네.
4: 아... 어떻습니까? 네, 이제 본격적인 게임을 챌린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신부님과 한번 해보고 싶으십니까?
1: 저 희신부님이랑
4: 희신부님
0: 네네
2: 들어보이 아닌 것 같아요. 들어보이 저건 아니다.
4: 자 이제 본 게임의 대사는 이겁니다. 또 먹어입니다. 네, 제가 감정을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희신부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정입니다. 안타까울 때.
1: 또 먹어?
4: 자, 희시무님.
2: 또 먹어.
4: 또 먹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2: 안타까워. 또 먹는다고?
4: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응원하고 싶을 때.
1: 와, 또 먹어.
4: 와, 또 먹어.
2: 잠시만, 근데 이게 서울 말이 네. 너무 유리한데.
4: 자, 바로 갑니다. 자, 희시무님.
2: 또 먹는다고.
4: 자, 그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화가 났을 때.
1: 야, 너 또 먹어?
4: 자, 희시무님.
2: 화났을 때.
4: 화났을 때.
2: 또 처음. 아, 또 먹어.
4: 또 먹어. 자, 네 번째, 놀리고 싶을 때.
1: 야, 너 또 먹어?
2: 또 먹어.
4: 네. 자, 이
2: 사실 전 이 지역 사람으로서 네네. 굉장히 유리하지 않는 챌린지라고 생각합니다.
4: 그런 것 같습니다.
2: 네.
4: 마무리 승자를 홍신부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0: 네네.
4: 뭐 이거 결정할 거 있겠습니까?
0: 그럼 바로 밑에 말씀하시죠.
4: 네. 네. 자, 한강성당 주일학교 주영민 선생님 간식 획득하셨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우리 조영민 우리 선생님 또 마지막으로 또 이 기회에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한강이들 듣고 있니? 우리 매주 주일에 일찍 일어나는 거 선생님들도 진짜 힘든데 우리 한강이들도 더 자고 싶을 텐데 진짜 기특하게 일어나서 성당 오는 모습 보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너무 기특한 마음이 항상 들어. 우리 친구들이 성당 왔을 때만큼은 우리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우리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항상 우리 한강이들 행복하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부담 없이 와서 재밌고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자. 사랑해.
0: 다정다정합니다.
2: 네.
0: 또 동료 선배 교사들 중에도 감사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또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1: 교사분들 생각하면 어찌나 그렇게 마음이 예쁜지 모르겠어요. 이 교사들 보면서 제가 배워야 할 점도 진짜 많은데 앞으로 우리 천년 만년 우리 우정 지키기로 약속해요. 네. 사랑해요.
2: 아, 좋습니다.
3: 아니 이게 표현이 다르다.
0: 다르죠.
2: 그죠.
0: 네, 오늘 나우서는 서울대교구 한강성당 주일학교의 주형민 요세피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아, 전 좀 인상적이었던 게 네. 마지막에 한강이들.
1: 한강이들. 아.
0: 신부님도 달맞이들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다리들.
1: 다리가 많을 것 같은데요. 아. 이 다리 저 다리 아픈 그러니까 다리 성한 다리.
0: 약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네네. 애칭 같은 게 있다는 게 네. 어, 좀 전 좀 놀라워요.
1: 아니 우리 방송에는 그렇게 쓰잖아요. 우리 수다 식구들 있고 우리 다다다에는 뭐라고 부르죠? 다정이들. 다정이들. 다정이들, 어. 다정이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어. 상상이 뭐 어. 어, 있는데 어. 한강이들. 우리 수다 식구. 네, 수다 식구입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어.
0: 수다면 뭐라 불러야 되노?
1: 수당이들. 아닌데.
0: 주디들.
2: 주디들. 조디. 조디.
0: 주디들. 너무 좀 그런가?
1: 네. 네. 어쨌든 이 주일학교 친구들을 또 그런 애칭으로 부른다는 게 좀 인상적이셨네요, 신문이.
0: 아까 그 선생님의 네. 정말로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네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신수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좋은 감동을 이어가야죠.
0: 네. 네. 근데 지금 남은 거는 아닌데밖에 없어요. 지금.
1: 그렇죠. 지금 사진은 아니, 그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0: 아니 지금 방송 감동으로 마무리하려는데 네.
2: 네. 그렇죠. 따뜻하게 사랑해요라고 끝났는데 네. 아닌데
0: 아닌데
1: 그 아닌데가 아니고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 빵톡, 손편지 홈페이지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성재03번님, 예, 파전 수육 보쌈이 맛있는 부평 깡통시장 녹두밭에서 모바일 커피 쿠폰, 그리고 유튜브 예, 아이돌 첼로님, 예,
0: 그 세차.
1: 예, 맛의 명태자 최고급 젓갈을 만드는 대경 F&B에서 큐브 명란 플러스 한정판 예, 신수다 수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 네, 5036번님 천영성체기도 저 전문 주님 바라기에서 카카오톡 1만원 상품권 드리고요. 0872번님 깊은 맛과 정성을 느낄 수 있는 부산 참 어묵에서 고품질 부산 어묵 세트 드립니다.
3: 네, 그리고 유튜브 이성우님께 BSGHMB에서 콜라겐 고트밀크 앰플 마스크팩 드리고요. 유튜브 김국일님께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용호동 W아파트 2층 동의약국에서 관절 탄탄 MSM 영양제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문자번호 샵 2340으로 성함, 주소, 닉네임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끝곡으로 데이식스의 좋아합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1: 지금까지 연출 최수련 안토니아, 작가 김국희, 기술 유정원 글라라, 제작의 부산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저희는 부산교구 홍영택 베드로,
0: 김병희 도미니코,
3: 이추성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0: 행복한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2: 키팅,
1: 에몬스 가구
2: 키팅,
1: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2: 키팅,
1: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2: 키팅,
1: 집을 완성할 땐
2: 키팅,
1: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3: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0번, 예수 생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겨울옷은 식목일에 넣고 여름옷은 개천절에 넣어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말처럼 요즘 아무리 날씨가 선선해졌다 해도 아직 여름이 다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섣부르게 옷장 정리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서늘한 바람이 불었는데 또 낮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더워요. 덕분에 여름옷을 넣어야 되나 가을옷을 꺼내야 하나 장롱 문 앞에 앉아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근데 보면 결국 이 변덕도 한 계절이 가고 오면서 내는 기분 좋은 소란이 아닐까 싶어요. 밀당하는 날씨 때문에 조금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을이 훅 찾아오기 전에 낮에 약간 이 더운 날씨를 즐겨보자고요.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첫 곡입니다. 카이타 주벨로주가 부릅니다. 쿠쿠루쿠쿠 팔로마.

카에타 주벨로즈의 목소리로 들려드린 쿠쿠루쿠쿠 팔로마였습니다. 특별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기분 좋은 토요일 오후, 재밌는 세상 이야기와 신나는 음악으로 더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신상지기 김현정입니다. 카에타 주벨로즈는 브라질의 보사노바 음악을 하고, 또 쿠쿠루쿠쿠 팔로마는 멕시코 민요에 바탕을 둔 곡이라고 합니다. 이 남미의 느낌과 서정적인 곡의 흐름이 마치 여름과 가을의 중간쯤에 들으면 진짜 어울리는 노래 같지 않나요? 아, 정말이지 날씨가 너무나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선선하고 급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날씨가 변덕을 부릴 때 건강에 유념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요즘 독감까지 유행하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다음 주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인데 추석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얘기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긴 문자 짧은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CPBC 빵 앱의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 초대권,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의 기프티콘, 가정식 이태리 레스토랑 마리아 쿠치나의 2인 파스타 식사권 드립니다. 그리고 또 30주년 이벤트가 계속됩니다. 대구 CPBC 청취 인증 이벤트가 있는데요. 저희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실시간 생방송으로 듣고 보고 있다는 사진을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시다면 라디오 주파수와 방송을 듣고 계신 시간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그리고 CPBC 빵 앱을 통해서 듣고 계시다면 화면을 캡처하신데 역시 방송을 듣고 있는 시간이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를 하지 않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는 분들은 사진에 CPBC 방송 시간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0년에 올린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에서는 매주 다양한 주제 가지고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9월의 세 번째 토요일이죠. 김정자 골목문화 해설사와 함께 우리 고향 대구 골목길을 귀로 들으면서 구경하는 시간,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수성구 투어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만나는 고정 코너, 노래를 시처럼 낭송하고 음미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단어를 찾아서 맞추는 시간,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빵톡으로 귀동 요한님이 처음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율리안나님, 엘리사벳님도 출첵해 주셨고요. 아니, 엘리사벳님은 지난주에 아들 직장 사택에 가져다 주려고 5일장 가서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서 현디님 방송 듣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행복해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행복하죠. 이 몸은 좀 고단해도 반찬 만들면서 맛있게 먹을 아들 생각하면 힘이 나잖아요. 아, 정말 설렙니다. 그리고 지난주 정답 노을이었죠.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중에서 뾰로롱에 들어갈 단어는 했는데, 엘리사벳님은 학생들 귀가시키려고 운전하신다며 예쁜 노을 보면서 갓길에 차 세우고 사진 찍기도 하신다고 했어요. 아, 그렇죠. 예쁜 거 보면 남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이번 사진도 어떤 거 가지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율리아나님은 노을 눈부셔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햇빛만 눈부신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도 눈부십니다. 옛날에 만화에서 막 공주님 나타나면 왕 눈부셔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아름다우면 눈이 부시더라고요. 진짜 공감됩니다. 2994님 정답 노을, 0855님 노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846님께서 노을이요. 어릴 때는 노을 보면 슬펐어요. 놀다가 집에 가야 했거든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꼭 이렇게 해가 진력되면 밖에서 놀고 있으면은 누구야 집에 와라 저녁 먹자 이렇게 부모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하고 헤어져야 됐어요. 진짜 재밌는데 딱 재밌는 이 시간에 하필이면 부르시네 하면서. 아, 그렇습니다. 너무나 재밌게 공감되는 얘기 나누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그중에 2846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시작해볼까요?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누군가 노래는 멜로디와 함께 듣는 한 편의 시와 같다고 했습니다. 한 편의 시 같은 노래를 정말 시처럼 낭송해드리면서 같이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여러분들의 귀에 익은 우리 가요를 시처럼 낭송해드립니다. 낭송해드린 노래 가사를 듣다 보면 갑자기 효과음이 들릴 텐데요. 그럼 그 효과음 뾰로롱에 들어가는 단어를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주세요. CPBC 빵앱의 빵토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 나갑니다.

나란히 앉은 자동차 속에선 음악도 흐르지 않아. 늘 잡고 있던 네 왼손으로 너 입술만 뜯고 있어. 네가 할 말 알아. 그 말만은 말아. 1분 1초 더 끌고 싶은데 텅 빈 길 나를 재촉해. 빙빙 돌아온 너의 집 앞이 나 익숙해 눈물이 나와. 하루가 멀게 찾아온 여기서 길을 내가 잃을 것 같아. 이러지 마 제발. 떠나지 마 제발. 비도 안 오는 유리창 넘어 뿌옇게 멀어지는 너. 말처럼 쉽지 않은 널 보내야 한다는 일. 돌아서서 날 버리고 가는 널 보지 못하고 떨구고 마는. 눈물도 이젠 닦아야겠지. 주머니 속 네가 주었던 을 써야 할지 이젠 버려야 할지. 왜 떨림이 멈추질 않지?

오늘 낭송해드린 노래는 케이윌의 이러지마 제발이었습니다. 혹시 가사 들으시면서 케이윌의 이 노래를 떠올리셨나요? 그러면 정답을 아주 맞히기 좋은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오늘 노래 낭송 중 효과음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100원의 정보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CPPC빵의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오늘 힌트 좀 드리면요. 가사가 그렇잖아요. 널 보지 못하고 떨구고 마는 눈물도 이제 닦아야겠지. 주머니 속 네가 줬던 뾰로롱을 써야 할지 이젠 버려야 할지라고. 눈물을 닦습니다. 눈물을 닦고 주머니 속에 넣어 다닐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힌트인데 요즘은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뒷주머니 하나씩 이걸 넣고 다녔고 여자들은 하얀 이걸 핸드백에 넣어 다니곤 했었습니다. 그 어린이들 입학할 때 가슴팍에 이렇게 이름표랑 같이 달아줬죠. 코딱끄라고. 근데 왜 남자들은 이거 가지고 다니면 손도 닦았지만은 꼭 데이트할 때 벤치 같은 데 앉을 때 이거 탁 펼쳐가지고 매너용으로 탁 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진짜. 이걸 사전적으로 설명하면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눈물이나 땀 등을 닦을 수 있는 휴지가 아닌 천을 말합니다. 자, 이만큼 얘기했으면 다 아시겠죠? 세 글자입니다. 아직까지 효과음에 들어간 정답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원곡 힌트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효과음에 들어갈 정답을 맞춰주세요. 케이윌이 부릅니다. 이러지 마 제발.

케이윌의 이러지 마 제발이었습니다. 오늘 낭송해드린 노래 원곡이었는데요. 어떻게 정답을 찾으셨나요? 효과음에 들어갈 정답은 바로 손수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낭송해드린 노래 이러지 마 제발은 케이윌의 정규 3집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정규 몇 집 이런 얘기 한다는 건 이 가수가 꽤 관록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아무도 정규 앨범 이런 표현 쓰지 않잖아요. 근데 케이윌이 정규 3집 앨범에 이 곡을 수록했었습니다. 노래도 노래였지만 서인구, 김다솜, 안재현이 출연한 뮤직비디오가 아주 큰 인기를 끌었었죠. 이별을 구하는 연인에게 매달리는 내용을 담은 이 노래답게 이 노래 들으면서 눈물 흘린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얘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특히 손수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여기 가사에 보면 주머니 속 네가 주었던 손수건을 써야 할지 이젠 버려야 할지가 나오거든요. 아니 뭐 손수건 정도인데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뒤늦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여기 보면은 이 피아니스트가 오랜 짝사랑을 했던 여인의 선물인 손수건을 가지고 다녀요. 물론 피아니스트니까 손에 땀이 나면 안 돼서 이제 중요하겠지만 계속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연인이 될 사람과 자꾸만 이렇게 틀어지는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수건이 뭐 선물 중에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의미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손수건을 써야 할까 버려야 할까 곧 연인에게 받은 선물을 헤어지고 나서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문자메시지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주세요. 연애 끝날 때마다 받은 선물들을 사랑했던 마음과 함께 싹 다 태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걸 중고마켓에 파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유 뭐 사람이 미워도 물건은 미워하면 안 되지 하면서 연인이 준 선물 지금까지도 아주 잘 쓴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받은 건 없고 준 것밖에 없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실 것 같고 자 어쨌든 연인과 관련된 선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헤어지고 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여러분들의 얘기를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의 얘기는 이어서 받겠습니다. 노래는 손수건 얘기하면 이 노래 빠질 수 없죠. 트윈폴리오가 부릅니다. 하얀 손수건.

0: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좁고 꼬불꼬불해서 사는 얘기가 더 진하게 담겨있는 우리 지역 골목길 곳곳을 귀로 들으면서 구경하는 시간,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문화관광 해설사 김정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오늘도 문화관광 해설사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중구만 골목문화 해설사인 거죠?
1: 네네네. 각 지자체마다 이게 네. 이제 다 조금씩 이름이 다르죠. 해설사는 네. 들어가 있는데 네. 명칭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오늘은 중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아, 슬슬 걷기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낮에 나가 보니까
1: 더워.
0: 너무 뜨겁더라고요.
1: 덥죠.
0: 예, 네. 게다가 이 햇살이 따끔따끔 하던데요.
1: 네. 그래도 이제 참 한여름에는 정말 이 머리하고 등 쪽이 정말 따끈따끈했었거든요. 네. 그래도 요즘은 이제 바람이 약간 살살 불기 때문에 조금 나은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은 버스 타고 여행하기 좋은 곳인 수성구로 가볼까 합니다.
0: 수성구?
1: 네.
0: 아, 지난번에 북구의 관광지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1: 네.
0: 그때 그러면서 아, 북구가 진짜 매력 있는 곳이구나라고 느꼈는데 네. 오늘 또 수성구 알려주시면 수성구에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것 같습니다.
1: 아, 수성구도 매력이 있죠. 아,
0: 네.
1: 근데 수성구 하면 어떻게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0: 학원가?
1: 오, 밤이 되면 줄 서는.
0: 예. 그리고
1: 뭐, 애들 데리러.
0: 예, 그 예. 아파트?
1: 네.
0: 아니면은 좀 문화 정도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문화 예술, 예, 예. 좋죠. 그리고 의료 관광도 또 수성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수성구 하면 전국적으로 네. 교육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0: 네.
1: 사실은 요즘에 관광하기에 참 좋은 곳인데, 별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이미지는 없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수성구가 관광하기 좋은 곳이라고요?
1: 네.
0: 이게 아마 교육의 이미지가 너무 세서
1: 맞습니다.
0: 다른 것들이 이렇게 가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1: 네.
0: 어떤 여행을 하면 좋을까? 오늘 좀 알아볼까요?
1: 그러죠. 자, 수성구에서는 관내 수성 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에서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수성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우리가 수성못 드란길 먹거리타운 있죠.
0: 네.
1: 그래서 이걸 연결해가지고 관광객들의 관광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특색 있는 경험을 선사해 드리기 위해서 버스를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0: 네네.
1: 근데 이게 아주 좀 독특한 디자인을 해둬서 단순히 이동수단이라기보다는 꼭 한번 찾아와서 한번 타보고 싶은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했어요.
0: 네. 어떻게 생겼을까요?
1: 그러게요. 이게 25인승 버스를 오픈카 형태로 내관과 외관을 개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25인승 버스가 13인승석이 되는 거예요.
0: 아.
1: 그리고 또 장애가 있으신 분도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0: 네.
1: 이렇게 해서 이제 탑승하시는 그러니까 25인승이 13인승으로 딱 줄어버렸으니 네. 아주 관광객들에게는 개방감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죠.
0: 네.
1: 그리고 스마트한 경험. 요즘 계속 스마트해요. 스마트 AI.
0: 네.
1: 이걸 이제 좀 제공하기 위해서 좌석 뒷면에 태블릿을 통해서 수성 투어버스 안내 그리고 드란길의 주요 10대 음식을 소개하는 영상을 5개 국어로 번역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만큼 어떻게 보면 대구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온다고 할 수가 있겠죠.
0: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 버스 언뜻 한번 봤거든요. 이제 네. 빨간색인데 네. 천장이 이렇게 개방돼 있으니까 좀 네. 웃는 얼굴 같은 것도 한 번씩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1: 네. 아, 그렇죠.
0: 보는 순간 네. 아 나도 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예쁘죠.
0: 이거 어떻게 탈 수 있을까요?
1: 자, 이거는 한국 관광 백선과 야간 관광 백선의 2회 연속 이게 선정이 되었어요. 수성구가.
0: 네.
1: 그래서 이제 요거를 도심 순환형 관광버스다. 이렇게 하고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수성못에서 드란길 먹거리타운에 이르는 10개 정류장 구간을 하루에 7차례 순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티투어도 그렇고 도심 순환형이라 그러면
0: 네.
1: 거기에 뱅글뱅글뱅글 계속 돈다고 보시면 돼요.
0: 네. 네.
1: 그래서 요거는 대구 트립이 있습니다. 대구 트립 앱에서 티켓 구매를 해서 탑승을 하면 되고요.
0: 네.
1: 금액이 500원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성못에서 간송미술관 가는 코스가 있고
0: 네.
1: 수성못에서 드란길을 돌아오는 코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오.
1: 그러면 이제 요 투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좀 편의성을 높일 수도 있고
0: 네.
1: 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0: 네.
1: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도심 순환형 버스를 타면 항상 뭐 두 번째 코스에서 내려서 거기서 내려서 구경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음 계속 이렇게 타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성구에서 두 개 코스로 나누어서 3개월 동안 9월부터 지금 9월이잖아.
0: 네.
1: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주말에 생태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생태 투어요?
1: 요거는 네. 이제 네. 경비가 조금 더 들어가요.
0: 아,
1: 왜냐하면
0: 네.
1: 이제 안에서 우리가 체험을 하기 때문에 성인은 5,000원이고 청소년 4,000원.

0: 옥수골에 공룡발자국이 있습니다.
1: 아, 네.
0: 여길 가셨다가 생각을 담는 정원 체험이 있어요. 생각을 담는 정원을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1: 네.
0: 여기를 돌아서 수성구청 동대구역 탑승했던 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1: 네.
0: 그럼 이게 이제 토요일 프로그램이고
1: 네.
0: 일요일은 같이 수성구청 동대구에서 탑승을 해서
1: 네.
0: 대덕지 수성못에서 다시 중식을 하고
1: 파련
0: 마을에 갑니다. 여기 생태공원이 또 잘 돼 있어요.
1: 네.
0: 고모역에서 체험을 하고 다시 수성구청 동대구역으로 돌아오는 이런 두 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1: 아, 이게 토요일과 주일이 다르다는 것도 굉장히 좀 재밌네요.
0: 그리고 수성구에서 무슨 생태 체험을 이렇게 많이 하는가 하는데 예전에 이렇게 저희들이 환경청 이런 부서에서 오시면
1: 네.
0: 꼭 또 이쪽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이게 코스에 포함이 됐었는데
1: 아, 진짜요?
0: 도심에 위치해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두꺼비 산란지가 있죠. 그 서식지인 안산과 연결이 되어 있고
1: 네.
0: 세계적으로 희귀한 장소로 평가를 받고 있는 데가 바로 여기 망월지입니다. 망월지.
1: 아, 망월지.
0: 망월지는
1: 네.
0: 이제 대구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나 이렇게 많이 들어는 보셨는데
1: 그렇죠.
0: 잘 가보지는 않았다고 해요.
1: 저도 뉴스에서 매번 보고 두꺼비 네. 그림은 봤는데
0: 네.
1: 한 번도 가보질 못했어요.
0: 근데 여기에 망월지가 참 중요합니다. 수성구의 캐릭터인 뚜비를 바로 여기서 이걸 만들었어요.
1: 아, 예. 이 캐릭터 뚜비? 아,
0: 예.
1: 네.
0: 그리고 이 망월지가 달을 바라보다 얼마나 예뻐요. 이런 뜻을 갖고 있고
1: 네.
0: 이곳에 비친 달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망월지로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연 경관이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역사적으로 생태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명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꺼비만 있겠습니까? 그죠? 다양한
1: 그렇죠.
0: 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1: 네.
0: 이 도시 환경이 우리가 이 도심인데
1: 네.
0: 수성구인데 얼마나 건강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던 곳이에요.
1: 네.
0: 게다가 2010년에 한국 내셔널 트레스트에서 주관한 꼭 지켜야 할 자연유산. 이곳만은 꼭 지키자.
1: 네.
0: 이렇게 해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꺼비에 대한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보이는 자연경관을 보고 나면
1: 네.
0: 망월지를 지나서 욱수천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로 가는 겁니다.
1: 굉장히 가슴이 벅찬데요. 두꺼비 본 것도 도심에서 본 것도 신기한데 그리고
0: 네.
1: 공룡 발자국을 보러 간다고요?
0: 대구에 공룡이 참 많았어요.
1: 네.
0: 그래서 백악기 시대에 해당되는 15개의 공룡 발자국이 보존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을 이렇게 데려가면 호기심을 참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곳이죠.
1: 아이들은 공룡 진짜 좋아하니까.
0: 네. 두 마리의 여기 초식 공룡들이 남긴 보행렬을 두 개의 이 바닥에서 볼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 공룡 발자국을 또 보고 나면 파련마을로 가는 겁니다.
1: 파련마을.
0: 예, 네. 여기는 또 철새 도래지기도 해요.
1: 아, 여긴 또 새를 보러 가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이 파련마을에는 금호강이라는 하천에 의해서 형성된 하천섭진 파련섭지가 있습니다.
1: 네.
0: 이곳에서도 또 다양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파련섭지 덕분에 오래전부터 외가리 서식지가 파련마을에 있고
1: 네.
0: 또 탐조대가 있는 광뚝을 오르는 천연기념물인 큰 고니와 황조롱이뿐만이 아니고 중대백로, 황로, 해오라기 등 여름 철새하고 청둥오리, 흰밤, 겸둥오리, 뭐 겨울 철새
1: 네.
0: 이런 다양한 새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파련마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도심 속에서 저도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여기 가면 또 이 파련마을에서 다른 체험을 또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고 농부 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또 그 마을 자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굉장히 괜찮은 코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네. 아니 이름도 정말 이름만 들어본 새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곳이니까. 네.
0: 네. 그리고 지산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돌아보는 이 코스. 그래서 이 하수종말 처리장도 지산 범물 택지지구와 두산동 기존 시가지의 하수를 처리해서
1: 네.
0: 우리가 이제 대구가 물 관리가 참 잘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래서 하수 처리를 전부 해서 신천 상류 용두부로 방류를 해서 하천 유수지 용수로 이용을 하고
1: 네.
0: 하수 처리 시설은 지하로 하고 하수 처리장 또 상부에는 잔디구장이나 또는 산책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이런 걸 또 만들어놨는 거야.
1: 네.

0: 지하에는 하수 처리했는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네. 위쪽에도 이렇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이런 친화 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수성유원지와 조화있게 아주 네. 조화롭죠. 친환경적인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1: 네. 아니 지하에는 우리가 쓴 물들을 정화하고 있는데 네. 그 위에는 또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과 네.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네. 시민들도 즐길 수가 있고
0: 네. 운동하고 건강해지시고
1: 그러니까요. 네. 참 우리가 여행의 목적이 그냥 풍경만 보고 오는 네. 그런 형태가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테마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0: 아, 그럼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학생들에게도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이런 또 여행이 될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조금만 부지런하게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나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구군으로 연결이 다 된다 했죠.
1: 네.
0: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걸 전부 검색이 다 돼요.
1: 그래서
0: 저는 항상 이렇게 자랑스러운 게
1: 네.
0: 한 시간 이내에 움직일 수 있는 좋은 데가 너무 많다는 거. 네, 이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1: 네. 늘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늘 감탄만 하고 잘 안 하게 되는. 그래서 이 시간을 늘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0: 행동합시다.
1: 네.
0: 그래서 덜의 안쪽길이라는 의미가 있는 덜안길 지역은 과거에 넓은 논으로 펼쳐진 수성덜이었다 그랬죠.
1: 네.
0: 그래서 이 덜판 사이에 통행하는 길이 하나 있었는데 덜 안에 난 길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덜안길로 부르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지금은 덜안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식당들이 밀집한 먹거리타운이 형성되어 있죠.
1: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드란길은 먹는 곳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0: 그런데 사실은 여기도 굉장히 뭔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0: 거기서 우리가 큰 도로에서 조금 바로 들어가면 골목, 네. 골목, 골목이라 했잖아요. 그죠?
1: 네.
0: 그 뒤편 주거지역 곳곳에는 아기자기한 문화예술 공간, 카페, 맛집들이 또 자리 잡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요 골목골목에 자그마치 50여 개의 힙한 공방과
1: 어머나.
0: 갤러리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을 담는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한 드란 예술마을이 있습니다.
1: 아 여기 예술마을이 있군요.
0: 네네네. 그래서 여기는 수성못과 맞닿아 있는 드란길 일원으로 보시면 되고
1: 네.
0: 문화예술 공간들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창작 공간을 생각을 담는 공간이다. 이렇게 또 이름을 붙여놨어요.
1: 이름도 멋있네요. 네.
0: 그렇죠? 그래서 도심 속에 어떤 노후화된 주택이나 원룸이나 상가 건물을 건축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를 담아서 리노베이션해서 문화예술 창작, 교육, 전시 이런 공간으로 청년 공방, 창작소, 꿈꾸는 예술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곳에서는 예술이 창작이 되고 교육이 되고 소비가 되는 사회, 경제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대구의 대표적인 예술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1: 드란 예술마을.
0: 네.
1: 여기가 그러니까 왜 그 드란길 쪽이 건물이 높지 않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네. 그 주변의 주택가가
0: 네.
1: 아기자기해서
0: 네, 맞습니다.
1: 뭔가 이렇게 가서 배우면
0: 네.
1: 나만의 그 소박한 뭐랄까 그 아지트 같은 이런 느낌을 참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죠.
1: 어휴 가봐야 되겠습니다. 맨날 뭐 밥 먹으러 갈 생각만 했는데 드란길에는 네. 예술마을도 있다. 이걸 좀 기억하면서
0: 네.
1: 자 그럼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수성구 둘러보겠습니다. 김건모가 불러요, 두꺼비.

0: 네, 문화관광 해설사 김정자 선생님과 함께 수성구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 늘 말씀하시지만은 다시 보면은 새롭게 보이는 게 너무 많거든요.
1: 그래서 요 수성구에 바로 또 근처에 93년에 개장해서 180여 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 여기 또 만난 국수집에서 또 소개가 많이 되는 신매시장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신매시장에 갔다가 또 다음 코스가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생강을 담는 정원이라는 식물원이 있어요.
0: 아, 앞에서 여기 한번 갈 거다 얘기하셨는데.
1: 네. 네네. 요것도 이제 매호천에 위치해 있는 생강을 담는 정원은 아름답고 고즈넉하고 자연 속에서 사색하고 힐링을 경험하고 어떤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기획된 정원입니다.
0: 네.
1: 다 무료예요. 그리고 열대 온실 내부에는 야자수는 물론이고 뭐 파파야, 커피나무, 무슨 삼척 바나나, 뭐 대왕 몬스테라 뭐 많죠. 이런 수목들 네. 70여 종, 150주의 다양한 열대식. 그리고 사계절 다양하게 식물들과 교감을 통해서 현대인의 지친 삶을 우리의 삶을 위로해주고
0: 네.
1: 활력을 주고자 여기가 만들어진 곳이에요.
0: 네.
1: 그리고 바로 이 인접에서 매호천, 남천, 금호관, 둔치, 산책로 진짜 많이 있어요.
0: 네.
1: 이런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힐링 공간이 되기도 하고 당연히 무료 입장인 곳입니다. 근데 이 수성구 관내는 네. 매립되지 않고 유지 관리되고 있는 모시 자그마치 20군데가 넘습니다.
0: 아니, 천도 이렇게 흐르는 것도 참 그런데 여기 그것뿐 아니라 못이 또 있어요.
1: 예.
0: 수성 못 있듯이.
1: 예.
0: 오, 네.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못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는 우리가 수성 못이라고 불렀는데 요즘 이제 워낙 주변에 뭐가 많이 생기다 보니
0: 네.
1: 수성 유원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옛날 사람, 옛날 사람.
1: 네. 근데 지금 못이라고 부르는 데가 자그마치 23군데가 있다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여기 주변에 맛집도 많은 또 이제 대흥동에 위치한 내관지, 도심 속에서 만나는 다 숨겨진 보물 같은 이런 호수예요. 그래서 잔잔한 수면 위로 산과 하늘, 아우 요즘 막 하늘 보기만 해도 너무 기분 좋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래서 이런 이제 고즈넉한 풍경을 그려내고 데크 로드와 수수한 그 데크를 따라서 걷다 보면
0: 네.
1: 자연과 깊이 교감하는 특별한 순간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0: 네.
1: 그래서 여기도 너무 이렇게 지금 각 지자체에서 잘 이렇게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뭔가를 잘해뒀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요즘 웰니스 관광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0: 그렇죠.
1: 여기 어느 학교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학교에 가면 큰 바위에 학교의 교훈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래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이렇게 걷다 보면 모든 고민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머리도 맑아지고 눈도 시원해지고 이런 곳이 바로 수성구의 어떤 생태관광, 생태투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를
1: 네.
0: 그 학교의 교훈으로 삼았을
1: 네.
0: 때는 진짜 먹기도 쉽지 않았고 살기도
1: 네.
0: 만만치 않았는데
1: 네.
0: 이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어르신들이 또 오시면 굉장히 또 감회가 남다를 것 같고.
1: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이 코너 진행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조금만 이렇게 속을 살펴보면 진짜 너무 좋은 곳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1: 맞아요. 우리 네. 대구는 광역시답게 도시가 정말 넓게 펼쳐져 있고
0: 네.
1: 자연환경도 함께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0: 네. 이제 산으로 갈까요? 그러면?
1: 네. 황금동에 있는 무학산 네. 공원 쪽입니다.
0: 네. 무학산으로 올라가죠? 네.
1: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저도 가끔 가보면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는데
0: 네.
1: 이 무학산 공원은 무학산 기슭에 위치한 규모는 작은데 아동들과 주민들을 위한 열람실과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뭔가 여기도 많이 만들어놨어요. 제가 오늘 또 이쪽으로 돌아오면서 무학숲 도서관 그거를 이제 팻말을 보고 왔었는데
0: 네.
1: 유아숲 체험원은 이런 시설을 다 보유하고 있고
0: 네.
1: 여기도 약간 이제 뭐 힘들지 않아요. 생태 탐방로 코스 딱 650m
0: 네.
1: 25분. 그리고 무악상 정상 코스 740m 약 30분.
0: 아, 이건 좀 힘들 것 같아. 정상은 정상.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1: 그리고 이제 공원 둘레길 코스 940m. 아. 그러니까 이 공원 둘레를 돌면 되는 거예요.
0: 네.
1: 30분. 이렇게 이제 세 종의 등산 코스를 보유하고 있고.
0: 네.
1: 그리고 여기 책을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 모험을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 아, 여기 애들 놀기 참 안전하게 놀 수 있습니다.
0: 네.
1: 건강을 위한 가벼운 등산을 하고 싶은 우리 시민들. 그래서 우리 동네에 보배로운 산으로 부를 수 있고.
0: 네.
1: 당연히 무료로 운영일 테니까 유료로 갈 수 있는 키즈 카페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언급을 했던 관할 구역 내에 최고의 관광지고 휴양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길 딱 갔다가 법물동 다 옆에 많이 걸리지 않아요. 법물동에 자리한 대덕지도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쉼터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요래 걷는 듯한 수상 데크가 만들어져 있고 아늑한 쉼터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계절마다
0: 네.
1: 이런 데 나가면 계절마다 꽃들이 또 다 이쁘잖아요.
0: 네.
1: 그것도 식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사색과 휴식을 선사하는 이런 장소로 유명합니다.
0: 제가 산으로 가자 했는데 또 그새 또 물이 나타났습니다. 대덕지가 또 나타났고요.
1: 옆에 있으니까.
0: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물과 산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우리 또 밥 먹을 때 진박골도 많이 가잖아요.
0: 아, 그렇죠.
1: 여기도 네. 맛집이 몇 군데가 많이 있죠.
0: 예.
1: 근데 여기도 산책로가 요 진박골 둘레길하고 이어져 있어서 풍성하게 자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푸른 풍광을 보고 본다면 네. 밤에는 또 여기에 은은하게 경관 어떤 조명을 만들어 뒀기 때문에 또 다른 매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0: 네. 아, 예, 그러니까 뭐 너무 급하게 잡지 말고 편안하게 오늘은 좀 걷고 잠깐 네. 버스도 타고 움직여보고 네. 이러자 이렇게 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1: 그럼요.
0: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그리고 또 범어천도 살짝 들러야죠.
1: 네.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범어천이 도시철도 3호선 개통되면서 인문학 코스로 탈바꿈을 해요.
0: 네.
1: 그래서 여기도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거치면서 정호성 시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 아.
1: 도심 속의 생태하천으로 네. 재탄생을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0: 네.
1: 이분이 뭐 경남 하동 출신이긴 하나 대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다녔죠. 그리고 이분의 대표적인 시 수선화에게 요거 있죠.
0: 네.
1: 요거 그리고 버대게 요 시에도 내 주거 범어천 내가에 진흙이 되면 왜 범어천이 나오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우리가 정호성 시인의 시에서 대구 지명을 찾아본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국에서 문학 하시는 분들 당연히 정호성 문학관 참 많이 오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여기도 북카페도 있고 바로 또 버스 선강장에서 가깝기도 하고
0: 네.
1: 1층, 지하 1층과 지상 2층
0: 네.
1: 여기도 또 묵묵히 가셨다가
0: 네.
1: 그리고 요 범어천로에 또 뭐 있어요?
0: 범어 성당이 있죠.
1: 성당이 있죠.
0: 쭉 걸어서 오시면 네,
1: 바로 거기. 네.
0: 좀 많이 걷긴 합니다만. 네.
1: 여기도 교구 100주년의 의미를 담아서 전체 길이 100m에 달하는 대성당 내부는 아치 형태의 로마네스크 양식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시켜서 2016년 5월에 완공이 되었으니
0: 네.
1: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그렇죠?
0: 10주년 행사도 했거든요.
1: 맞아요.
0: 네네.
1: 이렇게 이제 인문학 코스는 첫날 일정을 마치고 둘째 날에는 또 하늘 열차를 타보기도 합니다.
0: 네.
1: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대구가 이렇게 볼 것이 많았어? 이렇게 갈 곳이 많았어?
0: 네.
1: 이런 생각을 꼭 하시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한 번 더 둘러보시고
0: 그리고
1: 시티투어 버스가
0: 네.
1: 이번에 추석 때 해설사와 함께 운행을 합니다.
0: 아, 그래요?
1: 오. 해설사와 함께 운행을 하고
0: 네.
1: 그리고 골목에는 당연히 행사가 많죠?
0: 네.
1: 5일간 여러분들께서 엿장수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0: 또 그 와중에 중국 골목을 살짝 이렇게 또 홍보를 해주셨는데 네. 시티투어 버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추석 네. 기간에 계속
1: 해설사가 함께하고 운영을 네. 하는 거죠.
0: 예. 네. 그러니까 왜 그 친척들이 와서
1: 그렇죠.
0: 같이 버스를 탔는데
1: 네.
0: 이게 뭐야? 대답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설사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네. 함께 좀 즐겁게 대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성구를 쭉 따라 걸어보니까
1: 네.
0: 이게 꽤 뚜벅이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걸으면서
1: 네.
0: 좀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1: 성찰의 기회가 될 겁니다.
0: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왜 지금 말씀해 주신 여기 저기 이렇게 딱 연결하는 요 부분 말고도
1: 네.
0: 걷다 보면 골목에 보이는 게 진짜 많거든요.
1: 네. 예전에 그 수원 화성 있잖아요.
0: 네.
1: 굉장히 이게 이제 큰 뭔가인데 하드웨어라면 소프트웨어가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 대구를 벤치마킹해서 골목골목에 아주 좀 이색적으로 뭔가를 행궁동에 많이 만들어놨어요.
0: 네.
1: 그거처럼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나의 어떤 감각을 깨워줄
0: 네.
1: 이런 코스가 바로 수성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 네. 수성구도 그렇고 뭐 중구도 그렇고 대구시내 다니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1: 네.
0: 왜 그 우리가 검색해서 많이 뭐 맛집도 찾고
1: 네, 네.
0: 카페도 찾잖아요.
1: 네.
0: 거기도 좋지만
1: 네.
0: 내가 걸어 다니면서 본 고집
1: 아, 예, 예,
0: 한번
1: 예.
0: 찍어서 들어가 보는 이런 아유, 즐거움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너무 좋죠.
0: 네. 아,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고 또 인사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 해설사 김정자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 골목골목을 걸으면서 한 번씩 하늘도 쳐다보자고요. 가을 하늘을 느끼길 바라면서 오늘 유리상자의 가을 하늘 끝곡으로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지금까지 구성의 나유선, 제작 진행의 김현정이었습니다. 남은 오후도 신나게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1: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1: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1: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1: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1: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2: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온 누리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태어난 대구 평화방송.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3: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4: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5: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 앱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와우!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신앙과 음악,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CPBC 라디오. 따끈따끈 갓 구워진 CPBC 라디오 앱 빵에서 만나보세요.
6: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두세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는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들으면서 시작했어요. 토요일 2부는 과거의 차트도 살펴보고 추억 속의 음악도 들어보는 뮤직 올드 앤 뉴 함께 하고요. 신곡도 만나볼게요. 이승철의 인연, 인피니트 내꺼 하자.

과거 9월 셋째 주에는 어떤 가요가 사랑을 받았고 또 같은 해엔 어떤 팝이 사랑받았는지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오늘은 2004년으로 가봅니다. 2004년의 드라마들은 한류 열풍으로 이루어진 주역들이었어요. 대장금, 파리의 연인, 천국의 계단. 와, 제목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죠?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방영됐던 겨울 연가가 2004년쯤에 일본에 방영되면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심지어 일본 아사히 신문에 이런 기사도 실렸대요. 겨울 연가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배용준을 보고 저 사람이 뭐가 좋다고 이런 말을 한마디만 해보시라. 아마 부인께서는 며칠 동안 귀하의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로 윤삼아의 인기가 대단했죠. 가요계는 중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NRG, 베이비복스, 코요테, 클론, 장나라, 이정현 등의 뮤지션이 중화권에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자, 그럼 2004년 9월 셋째 주 가요 차트 살펴볼게요. 5위입니다. 서태지의 로보트. 4위는 MC 더 맥스의 그대는 눈물겹다. 이 곡은 노래방에서 지금도 많은 남성분들이 애창하는 곡이죠. 3위는 SG 워너비의 죽을 만큼 사랑했어요. 2위는 신승훈의 그런 날이 오겠죠. 1위입니다. 태희,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와, 2004년 9월 셋째 주 가요 차트 5위부터 1위까지 정말 다 남성 뮤지션이에요. 그만큼 좋은 곡도 많았네요. 자, 이 중에서 세 곡 골라봤습니다. MC 더 맥스, 그대는 눈물겹다. SG 워너비의 죽을 만큼 사랑했어요. 태희,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함께하고 있어요. 자, 그럼 팝 차트는 어땠을지 살펴볼게요. 2004년의 팝 차트 5위입니다. 후바스탱크의 The Reason, 나중에 2위까지 올랐고요. 4위는 마룬5의 This Love였어요. 이때부터 마룬5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해요. 아담 리바인의 목소리 진짜 시원시원하고 매력있죠? 3위는 알리샤 키스의 If I Ain't Got You. 가까운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에 세상의 물질적인 것보다 진정인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걸 확실히 깨달았대요. 그리고 이 노래를 썼다고 합니다. 3위입니다. 알리샤 키스의 If I Ain't Got You. 가까운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에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보다 진정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대요. 그리고 이 노래를 썼다고 하네요. 2위는 또 분위기 완전 다른 뮤지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턱식이었고요. 마지막으로 1위는 어셔의 예. 미니홈피 배경음악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요. 예능 프로그램 댄스 배틀에서 빼놓지 않고 나왔던 곡이었죠. 자, 그럼 세 곡입니다. 후바스탱크의 The Reason, 알리샤 키스의 If I Ain't Got You, 그리고 어셔의 Yeah.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지금 이 순간 우리 플레이리스트를 화려하게 채워줄 신곡들 만나볼게요. 첫 번째 곡은요. 르세라핌의 Made My Night. 이 노래는 처음 듣자마자 느낌이 어? 이거 팝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치 도자켓이 부를 것 같은 그런 느낌? 힙하고 세련된 느낌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이어서 소개할 곡은 가수 이름만 들어도 뭐 이미 흥행 보증 수표라고 할 수 있죠. 아이유의 이 별로부터. 이 별이 떠나가는 이별일 수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별일 수도 있다는 중의적인 제목이거든요. 전주를 들으면은 우주로 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든달까요? 이어폰 끼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곡은 긍정적인 에너지 가득한 곡 골라왔어요. 마크 리의 My Friend입니다. NCT 마크 씨가 이번엔 본명인 마크 리라는 이름으로 아주 솔직하고 담백한 자작곡을 들고 나왔네요. 늘 화려한 그 무대 위에서 강렬한 랩만 보여주던 뮤지션이었는데 이번 곡에서는 세상 편안한 옷을 입고 솔직 담백하게 마음을 좀 털어놓는 그런 느낌이에요. 세 곡의 신곡 들려드립니다. 르세라핌의 Made My Night, 아이유의 이 별로부터, 마클리 My Friend.

자, 오늘 뮤직 올드 앤 뉴로 예전에 우리가 사랑했던 곡들 그리고 추억의 팝들도 만나봤고요. 신곡까지 만나보는 그런 시간 보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끝곡 김현지와 디셈버가 함께 부른 미친 사랑의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주일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월요일에 또 만나요. 여러분, 빛나는 주말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회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아름다운 가을, 순교성월 9월을 지내면서 순교성지 좀 다녀오셨을까요? 우리 신앙의 선조이신 순교성인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깊이 감동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그분들이 믿었던 영원한 생명, 오늘 제 1독소로 읽은 고린토 1서에서 사도 바오로 성인께서는 이렇게 전해줍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은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우리 모두의 한계죠. 비천하고 약하고 물질적인 한계 넘어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 그 빛속으로 걸어가신 순교 성인들께 오늘 오솔길 산책길에서 우리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 속삭이며 걸어보면 어떨까요?

0: 1336 1336 1336 1336.
1: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3: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2: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3: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2: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이재석 신부님이 부르는 어느 순교자의 기도 함께 들으셨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합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한 일과 기쁜 일 마음 모아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듣고 싶으신 노래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밤 11시에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들 기다리고 계시겠죠? 이번 주말 지내고 나면 추석 명절입니다. 다들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차표, 버스표, 배표 예매는 다 하셨을까요? 언젠가 TV에서 이 명절 기차표 예매 현장을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길게 줄을 서서 행여나 고향 가는 표를 못 구하면 어쩌나 노심초사 막 걱정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기억이 납니다. 마음 졸이며 기다리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얼마나 간절한 사연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사연을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고향에 가야만 하는 그 간절한 사연과 이야기들 우리 모두 편안히 또 안전하게 그 고향이라는 곳 또 집이라는 곳 무사히 다녀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봅니다. 다가올 추석 명절 우리 모두 그 마음 안에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고향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위로 노래 선물에 담아 띄워드립니다. 토니 올란도와 더니 함께 부르는 노래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또 한반도라는 그 위치. 정말 1년 12달,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마다의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큰 선물이고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이 가을, 여러분의 마음 풍경도 파란 하늘처럼 투명하고 맑기를 바라면서 보내오신 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크리스티나님 사연 또 일상 풍경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베드로 신부님, 성홍님, 크리스티나입니다. 마음이 선한 곳간을 채우려면 이 오솔길을 걷다 보면 채워지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다 보면 선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며 기도하니까요. 오늘도 오솔길 걸으며 두 손 모아봅니다. 네, 지난주에 이렇게 방송하면서 선한 곡간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나네요. 이 기도의 오솔길 함께 걸으는 시간 동안 그 마음의 곡간에 선한 기운이 채워진다고 하니 너무나 다행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는 시간. 요즘 우리 문화가 참 자기 만족, 그러니까 자기 재미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요. 주변을 둘러보면 참 많은데, 사실 정말 우리 마음의 곡간을 오랫동안 또 그 울림을 오래 간직해 갈 수 있는 순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 곁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순간 즐기는 재미와 즐거움은 금방 증발이 되는데, 아,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공감해주는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 좀 오랫동안 그 영향력이 지속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번 주말도 여러분들 마음의 곳간에 그 선한 기운들 차곡차곡 쌓아놓는 그런 주말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감사드리고요. 2037님,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을 산책하며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주말이네요. 이런 아름다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오솔길 찾아왔답니다. 라면서 우리 2037님이 노래도 한 곡 신청해 주셨네요. 박보람의 해화동이라는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소중한 신청곡 저희 곧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가겠습니다. 네, 해화동이라고 하니까 해화동 그 동네가 생각이 나네요. 해화동에 이렇게 좀 나가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실까요? 아시는 분 거기에 이제 뭐 청년 뭐 센터라고 할까요? 공간이 있어가지고 뭐 여러 모임들이 그 해화동 쪽에 있는 가톨릭 청년센터에서 이루어지는데, 저도 그래서 간혹 가끔씩 그 해화동에 좀 나갈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젊음이 넘치는 동네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여러 예술인들, 특히 이제 연극, 뮤지컬 하는 예술인들이 참 자신의 꿈을 펼쳐내는 동네이기도 하죠. 그래서 곳곳에 그런 소극장들도 많고 그런 공연 포스터들, 그곳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인데, 가끔씩 또 이런 동네를 한번 나가보는 것도 우리 마음의 리프레쉬를 하는데 참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해화동, 한번 또 한번 이 가을 날에 또 나가보는 해화동의 느낌 또 색다를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한번 또 이렇게 산책 삼아 나가보실 수 있으면 어떨까 추천해 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임유리님, 앞집 방송부터 듣다가 이어서 듣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부님, 오늘은 날이 너무 우중충하네요. 출석합니다. 그러면서 임유리님도
신청곡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임재범님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신청해 주셨는데, 네, 우리 소중한 임유리님의 신청곡도 오늘 아마 마지막 노래 선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여름 이불 빨래하고 냉감 패드 빨고 냉감 매트 다 정리해서 놓고요. 냉장고 정리 청소하고 선풍기도 다시 정리하고 창고에 다 넣어두었네요. 여름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보내셨군요. 뭐 대청소라고 하죠. 소위 이렇게 마음이 좀 그 가라앉을 때 이 조금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청소라고 합니다. 청소. 여러분들 이렇게 청소를 자주 하시나요? 제가 살고 있는 예수의 공동체에서도 요맘때, 네, 요맘때에 저희도 대청소를 해요. 공동체 대청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불 빨래까지는 안 하지만 이제 여름에 썼던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나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청소하고 뭐 카바 씌워서 창고에 보관하고 뭐 이렇게 뭐 신발장, 뭐 창문틀 이렇게 좀 청소하면서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기분이 참 상쾌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말 뭐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야외 일정도 잡을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특별한 일정이 없으신 분들은 창문 활짝 열어놓고 대청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상쾌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립니다. 2037님의 신청곡이죠. 박보람이 부릅니다. 해화동.

이어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화상 파오로와 동료 순교자 기념일 복음 묵상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은 이 땅에서 신앙 때문에 목숨을 바친 성 김대건 안드레어 신부님과 정화상 바오로 그리고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하는 날입니다. 이분들은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살고 싶어 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복음이 전하는 세 가지의 실천사항을 온몸으로 살아내신 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의 삶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사는 것입니다. 성 정화상 바오로에게 십자가는 아버지 정약종이 순교한 뒤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조선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삶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는 낯선 땅 마카오로 유학을 떠나고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며 사제로 서품된 뒤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십자가는 선택지가 아니라 감내하고 짊어지고 가야 하는 자신들의 몫이었습니다. 둘째는 목숨을 구하는 데 애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목숨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은 가장 본능적이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오늘 순교자들의 삶을 기념하며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일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진 이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말해줍니다. 단순히 숨을 쉬고 살아가는 존재를 넘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숭고한 삶의 선택이 있음을 말입니다. 셋째는 주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삶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당을 다닌다고 말하는 것 그 이상을 뜻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낮아짐과 섬김의 기준을 내 삶에 진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권력 투쟁과 인정 욕구로 이끌려갈 때 우리는 사랑과 공익, 정직과 순결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기념하는 순교자들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믿고 목숨을 넘어서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해준다고 말입니다. 잠시 침묵 중에 순교자들의 삶에 머물러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우리들의 바람과 어려움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또 저의 기도에 아멘이라고 동참해 주신 모든 기도지기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 보내오신 기도 지향 또 가을 풍경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홀로 남은 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상황이 마법처럼 달라지진 않았지만 마음은 덜 힘들어지고 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기도했답니다. 육체의 고통이 덜하거나 없을 땐 바람의 숨결까지 느끼고 기분도 상쾌하지만 고통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요. 저는 환자라 비닐장갑, 물티슈 사용이 많은데 제가 환경 파괴

사람이 된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인생을 말할 나이는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인생은 너무 어렵단 생각이 들어요. 네, 홀로 남은 곰님, 지난번에 이렇게 좀 마음의 어려움 이렇게 좀 저희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아 주신 사연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이렇게 마법처럼 달라지진 않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또 하느님을 믿는다고 나의 고통이 정말 순식간에 마술처럼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그 길 위에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게 되는 것,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 가진 하나의 선물이고 힘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덜 힘들어지고 있는 그 마음, 조금씩 조금씩 그 힘듦을 넘어서다 보면 분명히 우리 홀로 남은 곰님 더 자기다운 그 모습으로 일어서 걸어갈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계속 함께 우리 기도 중에 기억하도록 할게요.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214님, 신부님, 유완교 라파엘입니다. 저는 45세 아들과 무슨 매듭이 꼬였는지 10여 년이나 아들이 연락을 끊고 어디에서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습니다. 신부님, 저의 아들과의 꼬인 매듭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요? 이번 추석 명절에 꼭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도 70대 중반 나이가 들어가고 너무 보고 싶습니다. 신부님, 저희 아들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고, 네. 글쎄, 어떻게 마음이 꼬여서 이렇게 10여 년 동안 우리 아들이 연락까지 끊고 집에도 한 번 방문을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은 좀 특별히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아니기를 그 점만은 좀 간절히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 라파엘 형제님, 글쎄 뭐 마음속으로 딱히 떠오르는 어떤 사연? 어떤 그렇게 아들이 마음을 꽉 닫아버리게 된 사건이 무엇인지 떠오르지 않는다면 참 되게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매번 이렇게 설 명절 때마다 얼마나 아들이 오지 않을까 기다리셨을까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우리 아들이 돌아가야지 했던 마음이 들다가 이제 시간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서 혹시라도 이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에 차마 부모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 혹시라도 그런 미안함, 죄송함 때문이라면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정말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꼭 이번 추석 명절 때는 집에 방문하고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연락이 어떻게 뭐 돼야 코인 매듭도 풀 수 있을 텐데 연락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아무 판단을 하지 않고 아들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주는 것, 그것이 아마 꼬인 매듭을 푸는 첫째 발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오솔길 기도지기님들과 두 손 꼭 모아서 이번 추석 명절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꼭 만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집으로 돌아올까 문 밖에서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셨던 성부 아버지. 10년 넘도록 만나지 못한 아들을 기다리는 유완교 라파엘의 간절한 마음, 당신께서는 다 아십니다. 비오니 아버지 마음 그대로 이번 추석 명절엔 너무나 보고 싶은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소서.

있어. 지난 아픔과 상처 혹은 원망과 오해 또 갈등을 하루아침에 지울 수는 없다 해도 그 모든 일들을 오로지 주님께 맡기고 용서와 화해 은총을 청하며 조금씩 조금씩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또한 한가위 명절을 맞아 비오니 다양한 이유로 서로 미움과 갈등을 안고 있는 가정에 반목과 다툼 대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내리시어 온누리 환하게 비추시는 보름달처럼 집집마다 저희 마음마다 평화가 깃들고 서로를 가여워하는 연민의 마음을 심어주소서. 오늘도 저희가 당신께 돌아오기를 애태워 기다리시는 성부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나이다. 아멘.

프레디 아퀼라가 부르는 안악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오솔길 산책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임유리님의 신청곡이죠. 임재범이 부르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24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조홍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 각 고을에서 온 사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아사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를 따지는 요즘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싼 값에 더 맛있는 음식, 더 많은 기름, 더 예쁜 옷을 찾아 오늘도 헤맵니다. 볼품없는 것을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 이상한 사람이 오늘 복음의 농부가 아닐까 합니다. 그는 사방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어떤 씨는 길에, 어떤 씨는 돌밭에,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만 씨를 심어도 날씨 때문에 결실을 거둘까 말까 한 게 농사인데, 이 농부는 결실 따위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닐까 싶을 만큼 씨앗을 헤프게 뿌렸나 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분인가 싶습니다. 그분께서는 따지지 않고 말씀을 건네십니다. 선한 사람, 열심한 사람에게만 당신의 말씀을 건네시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냉담한 사람에게도, 심지어 관심 없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말씀을 건네십니다. 성경을 통해, 양심을 통해, 또 자연을 통해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건네어 주십니다. 우리 하느님께서는 자격을 논하기 전에 자비를 베푸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미사 중에 품은 좋은 다짐은 성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증발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가시덤불에도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그렇게 나약한 우리 마음에도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손길을 뻗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주님의 자비는 더욱 크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혼내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한 번 더 잘해보자고 격려하러 오신 분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좋은 땅, 좋은 신자란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신자가 아니라 실패했어도 일어나는 신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자라고 믿습니다.

0: 바쁜 중에 잠시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성호경을 그어보고 이웃에게 칭찬 한번 건네보며 차근차근 열매 맺어 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1: 연중제 24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조홍범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동성당 황복은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장 금방 지나가는 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연인과 함께하는 데이트? 아이들 등교 준비하는 분주한 아침?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네요. 그거 주말 아닌가요? 주중에는 주말을 학수고대하지만 막상 정말 휴일이 되잖아요. 뭐 했는지 모르게 눈 몇 번만 깜빡하면 다시 월요일입니다. 마음 같아선 주말을

발을 붙들고 가지 말라고 소리치고도 싶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 대신 온전히 누려보려고요. 영화를 봐도 괜찮겠고 지금처럼 라디오를 틀어둬도 좋겠죠.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고민하는 것도 그저 즐겁고요. 어차피 짧을 주말 그냥 뭐든 만끽해야겠습니다.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안녕하세요. 신나라입니다.

주말은 나와 함께해. 주말은 신나라의 달콤한 5시와 함께해야죠. 9월 19일 토요일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오늘의 첫 곡 윤현상의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주중의 긴장 그래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시간이죠. 직장인에게 가장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 이 주말 아닐까 싶은데요. 주중의 하루와 토요일의 하루는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토요일은 시간이 막 5배속으로 흐르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또 눈 몇 번 깜빡이고 나면 월요일이 냉큼 와 있겠죠? 일단은 다 잊고 뭐가 됐든 만끽하면서 이 짧은 휴식 누려봐야겠습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PBC 빵빵톡으로 저와 함께해 주세요.

50-50 주니 매직. 코미들은 친구들 만나면 뭐 하세요? 저는 보통 맛있는 밥 같이 먹고 차도 마시고 가끔 사진도 찍고 하는데요.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청년층이 친구를 만나는데 드는 돈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줄이고 있대요. 이를 가리키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친구와 프렌드, 그러니까 친구, 프렌드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합친 프렌드플레이션이래요. 이 프렌드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으로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이 커지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이건 청년들이 인간관계를 일종의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이겠죠. 이 프렌드플레이션의 영향이 가장 큰 것도 20대에서 40대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봤더니 돈이 드는 만남을 거절하거나 참석 횟수를 줄이고요. 생일이나 기념일을 서로 챙기지 않는 식으로 이 관계의 빈도와 범위를 조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런 인간관계의 축소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에 개인의 외로움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관계나 우정이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도록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일 듯하죠. 정우, 나에게서 당신에게 범진 인사.

두고 이어드렸어요. 정우 나에게서 당신에게 범진 인사. 요즘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위고비 마운자로라는 이름은 아마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최근 이 비만 치료제들을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봤더니 해외 현지와 가격 차이가 꽤 나는 데다 거기에 엔저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이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3.5배 이상이나 늘었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엔 비만 치료제 가격이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대요. 와, 이건 이거대로 좀 문제 아닌가 싶네요. 일본은 마운자로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건강보험 가격 체계에 편입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선 건강보험 비급여 의약품으로 분류돼서 개별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유롭게 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일부 비만 치료제 사용자들이 일본산 마운자로를 스시자로라고 부르면서 불법 반입을 시도하는 일이 생기고 있고요. 이 외국 비만 치료제를 불법으로 들여오는 것도 문제지만 단속 강화만으로 해결될 문제 같진 않더라고요. 국내외 가격 격차도 어느 정도는 좀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보아의 넘버원 터보 검은 고양이 네로.

0: 너무 너무 우스워서
1: 눈 오려서 안 돼.
0: 그만 글쎄 저렇게 눈에 발을 매달려서.

보통의 우리. 영국 런던에 사는 22살의 여성 테스. 그녀는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올립니다. 제목은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 영상은 50만 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죠. 그 영상은 높은 조회수와 함께 세계 각지의 고립된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밝히는 장이 됐는데요. 7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고 테스에게 위로를 전하기도 했죠. 영상을 올린 테스는 알았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토로할 줄 말이죠. 사실 테스는 영상을 올리면서 비판을 받거나 심지어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공감하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겁니다. 테스와 비슷하게 살고 있다는 많은 댓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다들 조금씩 외롭게 살고 있구나 하고요. 그렇다면 외로운 나와 외로운 당신의 접점을 만들 순 없을까? 아마 제가 보았던 영상이 그 실마리 아닐까요? 일단은 나 여기 있다 고 손을 흔들어 알리는 거. 사실은 친구가 없고 조금은 외로웠다고 털어놓는 것. 어둠 속으로 작은 불 하나 켜는 마음으로 나의 존재를 고백하는 것. 거기서부터 외로운 사람들의 연결고리는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야, 김진표 이적 김동률이 함께한 이 노래 보통의 우리에 이어드렸어요. 코미들은 책을 읽으면 끝까지 다 읽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완독에 큰 미련 두지 않고 자유롭게 보는 편이세요? 최근 한 문화 콘텐츠 플랫폼이 내놓은 재미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책 읽는 사람 중에 62.5%는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완독형이었다고 하고요. 세대에 따라 읽는 스타일도 달랐는데요. 10대와 20대는 주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성향이 강했고, 40대까지는 공감과 재미를 중시하는 독자가 많았습니다. 50대 이상부터는 분석과 정보 습득을 목적으로 책을 읽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네요. 관심 분야도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10대와 20대는 만화와 라이트 노블을 가장 많이 봤고, 50대 이상 독자들은 경제 경영서를 많이 구매했고, 연금과 노후 자산 관리, 투자 관련 도서도 상위권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 생애 주기별로 아무래도 관심을 쏟는 분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현실적인 노후 문제도 더 깊이 체감될 테고요. 물론 인생 선배들은 지금부터 투자, 노후 준비 해두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시지만 아직은 좀 막막하기만 하니 철이 덜 들었나 봅니다.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홍이삭 내 사랑 내 곁에 이어드려요.

어릴 때 정말 숙제하기 싫은 날이면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꾸역꾸역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긴 한데요. 최근에 중국에서 숙제 먹기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처음엔 설마 숙제가 적힌 노트를 정말 뜯어서 먹나? 그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포장지나 내용물이 아예 교과서나 시험지 모양으로 제작된 간식이 있더라고요. 먹을 수 있는 연습장, 먹을 수 있는 문구 같은 키워드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력하면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모양의 포장지로 만들어진 간식인 셈이죠. 이게 정말 먹을 수 있는 간식은 맞는데 안전성은 좀 검증이 안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온라인에 등록된 상세 페이지에는 제품 이미지만 있고 성분 표시가 잘 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숙제를 먹어치우는 즐거움이 이 간식의 장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안전하지 못한 음식을 먹고 배탈 나면 안 되겠죠? 옆 나라에서 유행하는 간식이라고 하지만 또 유행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건너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늘 새로운 간식 살 때는 성분 표시 잘 되어 있는지부터 체크해야겠습니다. 소녀시대 키싱 유.

소녀시대의 키싱 유, 태양 나만 바라봐 이어드렸습니다. 앞서 옆나라 어린이들 사이에 화제라는 숙제 먹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어른에게도 집안일 먹기, 야근 먹기 같은 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불량식품을 막 먹을 순 없으니까 어른의 불량식품인 달달한 카페모카라도 마시면서 이겨놔야겠죠?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달인의 가을 보내드릴게요. 저는 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우리 내일은 더 달콤할 거예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아, 파울입니다!
2: 볼!
3: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4: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8: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7: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8: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7: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8: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7: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8: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7: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8: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옥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포도, 사과, 매실 열매들의 모양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다 둥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잖아요. 열매들은 왜 둥글까? 찾아봤거든요. 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력 때문에 질량이 모이면 모든 방향에서 일정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고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가 둥글게 되는 거래요. 그런데요, 전 여기에 한 가지 이유를 더하고 싶어요. 새싹이나 잎사귀, 꽃이었을 때 비바람과 따가운 햇볕을 잘 견뎠기 때문이다 라고요. 자연이 주는 시련을 막 잘 견디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동글동글해진 거죠. 가을에 열리는 열매들처럼 우리도 어디 모난 데 없이 동글동글해지는 중이 있겠지 않습니까?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씩씩하게 견뎌냈으니까요. 자, 저마다 둥그러지고 있는 과정을 우리 공유하고 있는 여기는 이웃집 라디오입니다.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9월 19일 토요일 이웃집 라디오. 오늘 문을 여는 첫 곡으로 라이언 킹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와, 스뱅야, 발머리 지어와. 너무 유명한 도입부를 가지고 있죠. Circle of Life. 네, 듣고 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집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집 PD 신의석 다니엘입니다. 왜 열매들은 둥글까? 이런 생각 저만 한 건 아니겠죠. 가만 보면은 뭐 과일 가게에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둥글둥글합니다. 참외도 좀 이렇게 럭비공처럼 생기긴 했지만 둥글고, 수박은 아주 둥글고, 하나같이 왜 다 둥글까? 그런 생각을 해서 찾아본 건데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결국 중력 때문이다. 예. 근데 둥글둥글한 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비바람을 견디고 또 모진 것들을 견디면서 깎였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마냥 좋은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견뎌냈다는 어떤 훈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웃집 라디오 이 시간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뻔한 이야기 대신에 우리 주변 이웃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하다면, 세상 구석구석을 새로운 목소리로 접해보고 싶다면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방송되는 라디오 커뮤니티 이웃집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 궁금한 여러분의 일상을 기웃기웃 해보는 시간, 세상 구석구석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허인 리포터의 기웃기웃기웃. 네, 오늘도 신난 현장으로 기웃기웃하고 오셨을 허윤 리포터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굉장히 흐뭇한 이웃 기웃이 될 것 같습니다.
3: 네. 어떤 현장이길래?
4: 장애인 가족과 또 비장애인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현장이었는데요. 네. 평일에 취재하다 보니까 다른 가족은 오시지 못했지만 아무튼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마주 모임이라는 그런 모임이고요. 네. 장애인분? 네. 그리고 비장애인분이 지역사회 안에서 같이 이웃으로 살아가잖아요. 네. 네. 마치 이제 멘토처럼, 네, 비장애인분이 장애인분을 어떻게 보면 도와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그냥 이웃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활동가님, 비장애인 공경희 활동가님, 그리고 발달장애인인 김혜정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네. 도봉장애인복지관의 관장님이 워낙 좀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관이 2017년도였는데 2018년도부터 지금처럼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네, 멘토 프로그램을 그때부터 운영을 해 오셨다고 해요. 근데 올해 7월부터는 마주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우선 활동가님과 김혜정 씨 이야기 들어보셔야죠. 그 활동가님은 딸 같기도 하고, 이 혜정 씨가 딸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고, 딸이라고 하기엔 조금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마주 모임 이전부터 친분이 쌓여 있다 보니까 얘 많이 가족 같으시더라고요. 네, 함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5: 동생 같기도 하고 자식 같은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좀 안쓰러운 마음에 더 가다 보니까는 이제 점점 더 들어가게 된 거고, 첫째로 엄마가 되게 열심히 잘했어요. 뭐 회의가 있거나 어디 강의를 듣거나 이런 걸 다 쫓아다니면서 데리고 다녔어요. 그냥 궁금해하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자존감을 올려준 걸 제일 첫 번째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뭔지 저도 계속 뒤져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아직은 젊고 어린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거울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걸 뭐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잘하세요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제가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해주면 그 사람들도 보고 저 사람이 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기성세대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6: 아이들 위해 뭔가 이게 놀러 간다거나 봉사 활동 같이 했을 때 독거 노인 이런 분들 준비를 한 걸 나눠 드리려고 하고 그냥 보람 있는 것 같아요. 고마움도 많고 뭔가 도와주시면은 나중에 나도 해봐야겠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잘했다 이게 칭찬 들으면은 칭찬하면 돌고래가 춤춘다는 거 그 속담처럼 예.
3: 네. 그 딸 같다라고 하셨지만 뭐 사실은 뭐 그렇게 딸 같은 느낌은 아닌 네. 네. 그렇지만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네, 해요.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예. 이 두 분은 진짜 뭔가 친분이 좀 각별히 쌓인 느낌이 들긴 들어요.
4: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간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아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 혜정 씨가 3남매를 두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혜정 씨하고 자녀 위에 자녀 두 명은 이제 그러니까 가족 중에 세 명이 발달 장애고요. 남편분은 이제 뇌병변 장애라고 하시네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인 막내는 이제 비장애인인데 아이들 큰 아이 두 명 어렸을 때부터 이 활동가님이랑 같이 만나다 보니까 이 복지관에서 했던 멘토 프로그램에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가족이 된 거고 아이기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은행은 어떻게 뭐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지 일상생활에서 누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장애인분이 잘 모르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4: 그걸 이제 뭐 말로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계속 보여주니까 이 어머니가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더 가르쳐 주고 싶었다. 이 네. 활동가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어릴 때 아기 키우는 거 또 뭐 그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도움들 또 지난 여름에도 수영장 놀러 갔다 오셨다고 제가 PD님에게도 사진 보여드렸는데
3: 네. 네,
4: 수영장도 다녀오고 가족끼리 외식도 자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 3남매와 활동가님의 손주 두 명이 독수리 5형제를 지금 만들었다. 그러니까 엄마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어떤 멘토 프로그램이 자녀들에게 내려간 거고
3: 네.
4: 자녀들까지 또 돌보다 보니까 아 비장애인 가정의 어떤 자녀 손주에게까지 이런 끈끈함이 이어진다는 게 굉장히 네. 흐뭇하고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3: 네.
4: 그리고 혜정 씨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언니를 보면서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겠다. 예. 네. 그런 그 행동을 통해 배우는 게 정말 이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봉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조현영 사회복지사님이 담당자이신데
3: 네.
4: 이 프로그램을 선정하기까지 지금 복지관에서 7팀이 운영 중이시라고 하거든요.
3: 네.
4: 이렇게 멘토 멘티 해서 7팀 가운데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팀이시기도 하고 가장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그냥 자율적으로 이분들이 누군가 지금은 이제 복지관에서 구심점이 돼서 매달 일지도 제출하셔야 되고 뭐 활동 내용을 일단 보고 차원에서
3: 그렇죠.
4: 하셔야 되잖아요.
3: 그렇죠. 네.
4: 자율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끈끈함이 이어지길 바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조현영 사회복지사입니다.
3: 네.
7: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정말 장애인과 비장애인 분들이 좀 하나의 모임에서 같은 관심사나 주제를 가지고 좀 더 편하게 부담 없이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의도로 좀 이번에는 기존과는 다르게 아예 지역으로 풀어서 마주모임 활동을 하고 싶은 그룹을 좀 전체적으로 받아서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된 그룹들만 이제 좀 집중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래도 장애 당사자분이 한 번이라도 좀 더 마을로 나오는 거 그게 좀 가장 큰 성과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담당자가 개입해서 진행한다는 프로그램보다는 그 마음이 맞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좀 더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 좀 장애 당사자도 이 모임의 구성원이지 케어를 받아야 하는 대상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도록 하는 게 일단 최우선이고 같이 동등하게 그냥 이웃으로 동네에 같이 사는 이웃, 뭐 같이 활동하는 이웃 이렇게 해가지고 좀 활동하려고 저희는 좀 많이 의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CPBC 라디오 이웃집 라디오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 허윤 리포트의 이웃 기웃 기웃은 도봉 장애인 종합복지관 마주 모임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장애인 비장애인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도봉 장애인 종합복지원의 조현영 사회복지사님의 말씀이셨는데 진짜 복지기관 차원에서 건들지 않아도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져가는 모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라는 게 이게 그렇죠. 이게 마중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인 거죠.
4: 그러니까 네. 그런 터를 마련을 해주시니까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고 또 그 관계가 사실은 그냥 작은 것에서 시작했는데 가족으로까지 그 아랫대까지 내려간다는 게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는 왜 이제 부부도 한 방향을 바라본다 뭐 이러잖아요. 저희가 네. 나란히 네. 한 방향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아이템을 딱 만났을 때 마주 모임 너무 예쁜데 막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 활동가님한테 마주 모임이란 이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여쭤봤더니 처음엔 다 마주 보잖아요. 저희가 그쵸. 나란히 보면서 얘기하진 않잖아요라고.
3: 마주 보죠.
4: 그렇죠.
3: 네.
4: 마주 보다가 서로 어떤 게 다른지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 서로 그러다가 한 방향을 보는 거 아닌가요라고 저한테 되물으셔서 맞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 들었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신 복지관 선생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김혜정 씨, 저에게는 이 활동가 언니가 공경이 활동가 언니가 선배이자 친구이자 짝꿍이라고 나중에 훗날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서로의 보호자가 돼주기로 했다. 예, 뭐 그런 바람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활동가님의 독수리 오형제 얘기도 들어봅니다.
3: 네.
6: 선배이자 친구가 없으니까 이거 친구이기도 하고 같이 있으면은 뭔가 텔레파시 통하니까 말하지 않았는데 뭔가 생각이 똑같다는 거 그걸 뗄 수 없는 그런 짝꿍이고 특히 언니랑 같이 서로 보호자 되기로 약속한 그 사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보호자이고 뭔가 없어서 안 될 서로 없어서 안 될 그런 사이예요.
5: 그래갖고 그냥 독수리 오형제 만들었어요. 저 집 애들 3명, 우리 애들 손주 2명에서 독수리 오형제 만들어서 그냥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계속 같이 놀러 다니고 연극 보고 영화 보고 그런 책임감이 있죠 저한테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같은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상생이 되는 거잖아요. 배우기도 하고 그 사람도 커지고 그리고 또 비장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커지는 거예요. 알아지기 때문에.
3: 아, 예. 직접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네. 독수리 오형제를 결성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독수리 오형제로 큰 네. 큰 3남매와 손주 2명이 맞아요. 또 얼만큼 그 어떤 삶을 대함에 있어서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어울리고 또,
4: 자연스럽게 채득이 되죠.
3: 그리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진짜 자연스럽게 채득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네. 네. 이런 터를 마련해 주신 복지관이 좀 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오시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랬으면 네. 하는 바람 들고 10월에는 또 나들이 계획이신 것 같은데 예, 아주 더 추억 만드는 예, 네. 좋은 추억 많이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애인을 위한 것이 결국 비장애인을 위한 것이라는 활동가님 말씀도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네, 네. 좋습니다. 자, 허인리포터의 이웃기웃기웃 오늘은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의 마주 모임 현장을 우리 허인리포터님께서 기웃기웃 하셨는데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그래서 또 추석 맞이해가지고 좀 훈훈한 모습을 훈훈한 소식을 또 일부러 가지고 오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네. 추석 주에는 저희가 그 특집 방송이 편성돼 있어서 한 주 쉬어갑니다만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그리고 다시 저희는 만날게요.
4: 네, 추석 연휴 풍성하게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3: 네.

0: 네, 가장 보통의 초대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모셔볼 분들은요,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인데요. 윈드 오케스트라 아인스바움의 우리 단장님과 크루분들을 모셨습니다. 이 아인스바움은 장애인과 경계선 지능인 그리고 비장애인이 함께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인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네 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주 단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 크루 세 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음악이라는 언어로 일상을 공유하는 아인스바움에서 단장을 맡고 있는 이현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아인스바움에서 피콜로와 플루트를 연주하고 있는 이채원입니다. 저는 스피드스케이트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승마도 좋아하고 항공무용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미용실 놀이도 잘하고 그림 그리기도 잘하고 종이 접기를 잘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아인스밤에서 타악기와 드럼을 맡고 있는 최서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타악기와 드럼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 제주국제관악제에서 팀파니로만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퍼레이드 할 때 스네어로 선발로 앞장서고 싶고 학교 장애인의 공연 갔을 때도 스네어하고 호각 메고 선발로 앞장서고 싶습니다. A조, B조 다요.
5: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음악이란 언어로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 아인스바움입니다. 저는 아인스바움에서 플루게론과 타악기를 연주하는 윤성빈입니다.
6: 저는 모든 빌딩이 화장실에도 물 잡는 거가 불 끄는 것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제가 좋아하는 모든 행동들 규칙을 지키자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돌아갔습니다. 제가 좋은 달걀 보일 수 있는 멋진 개성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인스바움의 이현주 단장님과 비롯해서 함께 오신 크루님 세 분, 이채원 크루님, 최세헌 크루님, 그리고 방금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신 윤성빈 크루님까지 세 분의 목소리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인스바운의 이현주 단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오신 세 분의 크루, 이채원 크루, 그리고 최세헌 크루, 윤성빈 크루, 이렇게 세 분의 자기소개와 인사를 또 들어보았는데요. 자, 지금 아인스바움이 벌써 이 세 분의 목소리 그리고 단장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 단체인지에 대해서 벌써 직관적으로 느껴집니다. 자, 아인스바움. 약간 독일어 느낌이 나는데
2: 맞습니다.
0: 어떤 뜻인지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2: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케스트라는 유독 개성이 강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음악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0: 네.
2: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자기 표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0: 네.
2: 네, 그 표현 방법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목표를 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나의 나무라는 의미를 지었습니다.
0: 아, 그게 네. 그러면 독일어로 네. 하나의 나무라는 뜻인데
2: 네.
0: 그게 이제 그냥 한국어로 해가지고 그냥 아인스바움 네. 오케스트라 이렇게 한 거군요.
2: 네, 네.
0: 아,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나요?
2: 아니요. 독일에서 공부하지 않았는데요. 독일어를 좋아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인스바움이 이제 윈드 오케스트라다라고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2: 네.
0: 사실은 저도 궁금하거든요. 오케스트라가 뭐고 윈드 오케스트라는 뭔가 그래서 이 차이가 뭔지도 좀 궁금합니다.
2: 그 윈드 오케스트라라고 하면은요.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심포니 뭐 교향악 이렇게 네. 보시면은 막 현악기랑 관악기랑 굉장히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데 윈드 오케스트라는 관악기와 타악기만의 구성을 이야기합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최세헌 크루님은 타악기와 드럼을 네. 치고 계시다고 했고 윤성빈 크루님은 플룻과 타악기를 하고 계시다고 했고
2: 네.
0: 이채원 크루님은 플룻을 한다고 했나요?
3: 플룻과 네. 피콜로.
0: 피콜로.
3: 네.
0: 와, 그러니까 이게 넘나들면서 할 수 있나 보네요, 이게.
2: 네, 그 우리 비장애인 분들도 사실 직업이 있고 네. 취미 활동이 또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발달 장애인 분들이 직업이 사실 음악인데
0: 네.
2: 예를 들어서 뭐 타악기만을 직무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0: 네.
2: 취미 활동으로의 관악기를 배울 수 있고
0: 아.
2: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나만 뭔가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 좀 옛날 말인 거고
0: 네,
2: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어떤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2: 그래서 직무의 역할을 할 때에는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것을 하고 네, 나머지 이제 여가 활용을 할 때에는 네, 네. 다른 배워보고 싶은 악기를 활용을 해서 근데 어떤 크루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의 악기보다도 취미로 하고 있는 악기를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0: 우와.
2: 그게 즐기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는 해요.
0: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것들을 또 네, 배워볼 수 있는
2: 맞습니다.
0: 함께하면서
2: 네.
0: 그런 단체이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윈드 오케스트라 아인스바움
2: 네.
0: 지금 일단은 세 분의 크루와 함께 나와주셨는데요.
2: 네.
0: 그럼 단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2: 저희가 생각보다 인원이 참 많습니다.
0: 얼마나 많길래?
2: 저희는 유치원과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또 쭉 올라가서
0: 네.
2: 중고등학교 포함
0: 네.
2: 또 그 발달장애인분들, 장애인분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에 전공과라고 있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전문대학 개념의 이제 전공과라고 있는데 그 전공과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을 다녔던 분들
0: 네.
2: 다 포함해서 한 100여 명 정도가 돼요. 근데 한 6, 7세부터 40세까지
0: 우와.
2: 연령대가 다양하고요.
0: 네.
2: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하고 있느냐.
0: 네.
2: 이게 사회잖아요.
0: 그렇죠.
2: 네, 다양한
0: 한데.
2: 연령대가 함께
0: 네.
2: 그 안에서 어떠한 뭐 에티켓도 배우고 규칙도 배우고 질서도 배우고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오면 선배님들을
0: 네.
2: 보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실이나 뭐 복지관에서의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그냥 함께 놀이 속에서 음악 놀이 속에서 어떤 규칙을 배워가는 게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2: 네.
0: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우리가 사회를 이뤄나갔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2: 네.
0: 이 아인스바움은 또 악기와 함께 음악으로 어우러지면서
2: 네.
0: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들을 통해 또 다른
2: 네.
0: 뭔가를 또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다
2: 맞습니다.
0: 라는 느낌을 네, 받았습니다. 네.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 것 같고요.
2: 맞습니다.
0: 자, 100여 명이나 된다는 데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야, 이게 그러면요. 저학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학생 넘어 성인까지도 열려있는 이 아인스바움인데
2: 네.
0: 입단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분위기도 너무 좋고
2: 네.
0: 또 그 공연하는 거를 제가 미리 좀 예습을 해봤거든요. 그 영상으로.
2: 감사합니다.
0: 굉장히 연주도 잘하시고
2: 네.
0: 퍼포먼스가 있더라고요.
2: 아, 네.
0: 그래서 매력적이어서 내 생각에도 저거는 해보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2: 네.
0: 영입하는 데 있어서 단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뭔가 기준이 있거나 뭐 모집하는 시기가 있거나 이런 게 궁금합니다.
2: 말씀하신 대로 유선이나 현장 상담이 진짜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많기는 한데요.
0: 네.
2: 아인스바움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늘 함께 따라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자립이에요. 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분들이 온전한 자립에 대한 그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면 어떻게든 함께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0: 네.
2: 네, 저희는 음악이 직무인 오케스트라이지만 음악적인 실력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0: 네.
2: 음악적 실력은 사실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꾸준히 함께 하면 누구든지 천천히 성장하더라고요.
0: 네.
2: 제 경험에 의하면요.
0: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알아서 잘 들으신 분들이
2: 그렇죠.
0: 지원을 하시는 걸로.
2: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2: 네.
0: 지금 우리 크루님들이 함께 계시니까 그냥 제가 크루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 잠깐 여쭤볼게요.
2: 네.
0: 지금 저쪽에 계신 우리 이채원 크루님께서는 지금 네. 이 아인스바움을 함께 하신 지 어느 정도가 되셨나요?
3: 4년 됐습니다.
0: 아, 4년이 됐군요.
3: 네.

0: 아이스바움에서 가장 뭔가 많이 배웠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1: 2023년에는 색소폰 배웠습니다.
0: 오, 지금은 근데 타악기를 하고 있잖아요.
1: 네.
0: 네, 타악기를 더 잘하게 되었나요?
1: 네, 타악기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곳이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아주 씩씩한 우리 최세형 크루님의 말씀이셨고요. 지금 저기 가장 멀리, 제 기준으로 멀리 있는 윤성민 크루님, 얼마나 되셨어요? 함께한 지?
2: 4년 됐어요.
0: 아, 똑같이 4년 됐군요. 그 우리 윤성빈 크루님도 처음에는 다른 악기로 시작하셨나요?
2: 첼로 같은 거 플루게론하고 그 타악기도 했었어요.
0: 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플룻과 타악기를 더
2: 아니요, 플루게론이요.
0: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3: 네.
0: 네.
3: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3: 첼로를 예전에 했었는데
0: 네.
3: 저희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면서
0: 어.
3: 관악기인
0: 네.
3: 이제 트럼펫이랑 비슷하게 생긴
0: 네.
3: 플루겔혼을 직무로 해서 취업을 했어요.
0: 그렇군요.
3: 네.
0: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 각각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지금 굉장히 현장감이 느껴지고 이게 어떤 느낌으로 평소에 우리 크루님들과 소통하시면서 또 함께 음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좋고요. 네. 자, 그러면 음악을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잇는 가장 강력한 매개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또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이 단체를 또 이끌고 가고 계실 텐데 음악이 가진 그 특별한 힘이 있을까요?
3: 저는
0: 네.
3: 그 이야기를 하자면 발달장애인분들의 언어에 대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0: 네.
3: 발달장애인분들은 사회적인 언어로 이제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는 조금 서툴러요. 그래서 비장애인이라고 해서 감정 표현이 또 기술이 뛰어난 것도
0: 아, 그거
3: 아니잖아요.
0: 아니죠.
3: 네. 근데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인 언어로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포용하기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0: 그렇죠.
3: 네. 근데 이제 음악은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떠한 정해져 있는 규칙,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래하듯이 뭐 웅장하게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0: 네네.
3: 그 표현에 대한 어떤 규칙을 함께 지키는 방식의 예술이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 네.
3: 그래서 음악이라는 언어는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아, 네. 뭐 선생님 우리 단장님의 말씀 듣고 있다 보니까 그 음악에는 뭐또 국경이 없다 뭐 이런 막
3: 맞죠.
0: 격언들도 있고 막 그런데
3: 맞습니다.
0: 그것과도 또 어울리는
3: 네.
0: 그런 결이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3: 네.
0: 자, 그럼 이 아이스바운 함께하는 뭐 장애 학생 그리고 경계선 지능 학생님들 또는
3: 네.
0: 크루님들한테 지금 뭐 다양한 뭐 악기들을 막 이미 뭐 체험해 보시고 바꾸기도
3: 네.
0: 하고 막 한다고 하는데
3: 네.
0: 그 과정에 레슨이 무상이다.
3: 맞아요.
0: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3: 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신 모든 분들,
0: 네.
3: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발달장애 자녀를 두신 이제 모든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 내용인데요.
0: 네.
3: 네, 발달장애를 인지한 직후부터
0: 네.
3: 자녀를 출산하시고 나서 내 아이가 발달장애다라는 어떠한 이제 진단을 받으신 직후부터 성인기까지는 끊임없이 치료비와 교육비가 계속 들어가요.
0: 그렇죠.
3: 네, 무한대예요.
0: 네.
3: 근데 어디까지 교육을 해야 한다는 그 한계점도 명확하지 않고 성인기까지도 그 치료를 멈추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0: 네.
3: 근데 저희는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0: 와, 그이 시스템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또 엄청 고심을 많이 하셨을 것
3: 네,
0: 같은데.
3: 뭐 가끔은
0: 네.
3: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받고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보조금 같은 거 나오면 강사비 조금 드릴 수 있고요. 네, 뭐 조금만 알아보면
0: 네.
3: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0: 네.
3: 그거를 연결해서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0: 이미 잘 너무나 막 훌륭하게 하고 계신데 또
3: 네.
0: 더 노력하신다라고 하니까 괜히 또 제가 막 질문해가지고 부담드린 것 같고 막 그런데 자, 지금 아인스바움 윈드 오케스트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그 네라고 답답하신 분 이현주 단장님이시고 그리고 함께 오신 세 분의 크루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채원 크루님,
3: 네.
0: 최세 헌 크루님
1: 네.
0: 그리고 윤성빈 크루님
2: 네.
0: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세 분과 또 다른 그 100여 명의 우리 단원님들 크루님들하고
3: 네.
0: 합주를 연습을 하셔가지고 또 공연도 하시고 하는 거는 인정. 오케이. 그거는 네. 뭐 오케스트라니까.

0: 근데 여행을 떠난다라는 거를 또 제가 접하고 우와 그러면 이건 진짜 학교인데 거의 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어떤 연주뿐만 아니라 공연뿐만 아니라 여행까지 하는 다양한 외부 활동이 네. 우리 단원님들을 성장시키는데 어떤 도움이 되길래 그렇게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1: 발달장애인 분들이 네. 사실 다른 부분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또 사회에 적응을 하는 속도가 다 달라요. 아. 그리고 그 사회에 적응을 하시는 방법도 잘 모르세요. 네. 근데 이제 함께하는 늘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끼리 익숙한 발달장애인분들, 자폐성 발달장애인분들은 일단 낯선 사람, 낯선 환경에 대해서는 좀 거부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늘 함께하는 사람들과 익숙한 환경에서 이제 여행이나 외부 활동은 또 낯선 환경이잖아요.
0: 그렇죠.
1: 익숙한 사람들끼리 떠나는 낯선 환경. 네. 그래서 그 다양한 외부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또 만나겠어요. 그렇죠.
0: 그렇죠. 돌발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모험의 시간이잖아요.
1: 맞아요. 네. 그 다양한 문제를 익숙한 사람들과 해결해보는 거예요. 아. 그 연습을 이제 저희와 함께 하는 거고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아인스바움 활동을 통해서 언어와 이제 생활적인 면이 몰라보게 성장했다는 피드백을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0: 그렇군요. 네.
1: 근데 모든 어머님들이 처음에 보내실 때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막 우리 애가 잘 있는지
0: 걱정되죠.
1: 네, 문제는 없는지 또 뭐 어떠한 변실수를 했는지 연락을 되게 자주 주세요. 네. 근데 한 2, 3개월 정도가 지나면서부터는 아예 연락을 안 주시는 거예요.
0: 그냥 이제 뭐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죠.
1: 네네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제 제가 어머님 왜 요즘 연락 안 주세요? 보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누구누구가 네. 달라지는 모습을 매일 보니까 이제 하나도 안 궁금하시다고.
0: 아, 굳이 뭐 내가 신경 안 써도 네. 네, 잘 하고 있을 거라 네. 믿으니까 이제. 네.
1: 그때 진짜 울컥했어요.
0: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단장님은 이제 울컥하는 부분인데 그 함께 여행을 그러면 다들 우리 세 분 다 떠나본 경험이 있는 분들인가요? 그거 궁금한데요.
1: 네네. 저희가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맛집 투어, 카페 투어 정말 많이 다니면서 네. 어머님들께 이제 받은 피드백 중에서 제일 좀 많이 들었고 네. 제가 좀 뭉클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20살이 넘어도 발달장애인분들은 가족과 함께 꼭 어딜 가야 하거든요. 아. 밥을 외식을 하던 뭘 그렇게. 하던 본인의 생각대로 이제 뭔가 움직이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네. 맛집이나 어떠한 카페를 쉬운 또 예순이 넘으신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이렇게 다녔던 가족이었는데 네. 어느 날인가부터 혼자 카페를 다녀오고 맛집을 이제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네. 혼자서 먹고 사진을 찍어서 엄마한테 보내드린다고 하시면서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머님이 우시더라고요.
0: 어허.
1: 네, 우리 아이가 20살이 넘으면서 이제 비장애인들의 어떠한 청소년기 같은 그 모습을 성장한 거잖아요. 그쵸. 아주 어린이였다가 그럼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어머님의 그 눈물을 보면서 아인스바움이 정말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뭉클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야, 진짜 정말 이렇게 가장 곁에서 또 지켜보고 계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네. 더더욱 이 처음 만남일 때를 또 기억하시고 네. 그리고 함께하면서 뭔가 달라지고 뭔가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거듭나는 크루님들의 모습을 보시면 더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세 분의 우리 크루님들은 다 이런 함께 여행 가는 그런 모험의 세계를 또 경험해 보신 분들인 것 같은데 우리 그 최세현 크루님은 가장 최근에 여행 떠난 이 아이스바움에서 떠난 여행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2: 말레이시아 국제 마칭 페스티벌에서 은상 두 개를 받았습니다.
0: 아, 그러면 여행 겸 연주를 간 거예요?
2: 네. 그리고 25년 12월에는 태국도 갔다 왔습니다.
0: 우와, 저 태국도 못 가봤는데?
2: 시사객 갔다 왔습니다.
0: 대단한데요?
2: 네.
0: 그럼 태국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것도 기억나나요?
2: 그 소세지 꼬치인데 매워가지고 너무 매워가지고 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0: 그 장면이 상상이 되네요.
2: 네, 시사케 야시장에 갔었어요.
0: 네, 그래서 야시장에서 직접 그러면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먹어보고 네. 그렇게.
2: 네. 네. 그 소세지 꼬치를 막 매운 고춧가루인가 그걸 뿌려서 먹어봤는데 와 진짜 매워서 못 먹겠어요. 더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0: 아주 잘했네요. 네.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2: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 작년에 제주 국제관악대에서 탑동 해수욕장에서 팀파이 쳤던 게 기억이 난다고.
0: 네.
2: 또 퍼레이드 했던 게 기억이 나요.
0: 오.
2: 올해 또 제주 국제관악대에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0: 오, 정말 진짜 여기저기 일반적인 그 한국 우리 뭐 직장인들 포함해서 그런 분들도 잘 못 가보는 해외 경험들도 네, 해보고 또 매운 네, 야시장 음식도 먹어보고 진짜 주체적인 경험도 하셨고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웃고 계시는 이채원 크루님한테도 또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3: 네, 말레이시아에서 페스티벌 행복하게 퍼레이드 맞춰서 하시고요.
0: 네.
3: 태국에서 시사켓 갔다 와서 쇼핑도 샴푸도 바디워시도 사오고 립밤도 사오고
0: 오.
3: 그리고 머리핀 사왔고 퍼레이드 재밌게 했습니다.
0: 그랬군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를 바라보고 계시는 윤성빈 크루님은 그럼 기억에 남는 여행 있어요?
4: 태국 같은 거, 말레이시아 같은 거, 싱가포르 같은 거고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 가는 것을 놀이기구 타는 것을 재미있었습니다. 일본 도쿄 지하철 타고 가는 것을 재미있었습니다.
0: 와, 지하철을 직접 이렇게 타보는 경험을 했군요. 또
4: 중국 상하이 지하철 타고 갔습니다. 디즈니랜드로 갔습니다.
0: 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한 게 맞다라는 것을 우리 크루님들의 입을 통해서 들으니까 야, 거기에 함께하신 우리 이현주 단장님이 또 이분들과 어떤 식으로 또 모험을 하셨을지가 막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면서 네.
1: 네. 네. 버라이어티하고 다이나믹한 하루하루를 보냈
0: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람이 있는.
1: 아 너무 재밌었죠.
0: 네.
1: 이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은요.
0: 네네.
1: 이제 저희가 해외를 나가면서 저희도 배워요. 되게 네. 보면 그 이제 출입국 심사를 할 때
0: 네.
1: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AI가 알아서 다 하니까 기계가
0: 무인으로.
1: 아, 너무 어려운 거예요.
0: 네.
1: 근데 그 선을 넘어가면 이제 그 끝나는 건데
0: 네.
1: 저희 발달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영어로 써 있고 이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표현도 안 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 앞에서 이제 저희 팀장님들과 제가 막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하고 막 손을 들어 막 어떻게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 직원분들이 그 선을 넘지 말라고 뒤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0: 아.
1: 설명하지 말라고.
0: 아.
1: 저희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섭섭했어요. 처음에는.
0: 그렇죠.
1: 발달장애인이다. 우린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딱 입을 네, 딱 막으면서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뒤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뒤로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도 저는 계속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0: 예.
1: 아 그렇게 하면 안 열려. 고개 들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문이 딱 열리면서 통과를 한 거예요. 저희
0: 네.
1: 크루들이 모두가 다.
0: 네.
1: 근데 제가 그때 딱 느꼈던 게 뭐냐면 해외는 이미 그냥 장애인이라고 해서 뭔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 누군가
0: 아.
1: 꼭 도움을 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지언정
1: 맞아요.
0: 다르다.
1: 네,
0: 기다려줄
1: 네.
0: 수 있어야 된다라는
1: 네.
0: 부분. 그거를 또
1: 배워왔습니다.
0: 근데 또 우리 단장님 말씀을 통해서 또 저도 배우게 되네요.
1: 아, 예.
0: 그렇군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뭐 기존에서부터
1: 네.
0: 갖고 있으니까
1: 맞아요.
0: 자꾸 개입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1: 맞아요.
0: 아.
1: 네. 제일 큰 걸 배워왔습니다. 저는.
0: 그렇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요. 정말 특별한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윈드 오케스트라 아인스바움의 이현주 단장님과 그리고 이채원 크루님, 네. 최세헌 크루님, 윤성빈 크루님 이렇게 해서 네 분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 여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가 되었는데
1: 네.
0: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여행을 떠난 게 아니고 일종의 그 음악 여행 같은 느낌이
1: 맞습니다.
0: 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가서 또 여러 곳에서 공연도 하시고 막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공연 횟수를 도대체 어느 정도를 갖고 가시나.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네.
0: 한 달에 한 60회 정도는 기본인 것 같고 연간 그러니까 한 600회 정도는 한다
1: 네.
0: 이렇게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네. 오늘도 공연을 하고 왔고요.
0: 아 그래요?
1: 네. 공연하고 왔고
0: 네.
1: 인천에서 오늘 공연을 하고 왔고 한 주가 7일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 주에 연주 횟수가 16회.
0: 그 하루에 네. 3탕, 4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네. 다들 놀라시긴 하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아인스바움은 그 창단 목적이 어떻게 보면 이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0: 네.
1: 속도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저희 구성원 자체가 다 속도가 다르잖아요.
0: 네, 네.
1: 네, 살아가는 방식조차도 이제 다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시작을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희는 통합 교육에 관심이 정말 많이 있어요. 장애인 이제 장애와 비장애의 문제가 아니라
0: 네.
1: 사회적으로 조금씩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장애인의 삶에서도 어렵고 비장애인의 삶에서도 어려운 경계선 지능인 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0: 네.
1: 근데 저희 단원 중에서도 조금 다른 표현을 한다는 이유로 유치원 때부터 왕따를 당했던 분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0: 저런.
1: 네. 네. 학교 공연을 조금 많이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아인스밤의 어떤 사명감 때문인 것 같아요. 책임감. 저희 단원들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교, 더 많은 유치원에 가서 저희 단원들과 같은 필요치 않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혼자 외롭고.
0: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데.
1: 네. 네. 혼자 있는 시간들 속에서 상처는 더 깊어졌고
0: 네.
1: 그 상처가 아물지는 않아요. 네.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해도 어릴 적에 안 좋았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더 많은 학교 다녀도 다녀도 새로운 학교가 또 있더라고요.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0: 네.
1: 그래서 더 많은 학교에 가서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음악이라는 언어로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0: 야, 그런 목적으로 또 이렇게 공연을 많이 하시는 거면 네. 사실은 몸만 허락하고 시간만 허락한다면 하루에 뭐 6탕도 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 저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0: 네.
1: 이제는 이제 단원 수가 많아지니까
0: 네.
1: A팀, B팀으로 해서 웬만하면은 하루에 이제 두세 건 정도씩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요.
0: 네네네.
1: 어쩔 수 없는 날은 한 팀이 네 건도 합니다.
0: 와, 그렇군요.
1: 네.
0: 아인스바운 단원들과 함께 꿈꾸는 목표가 있다면 단장님 꿈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고 한 분씩 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저는 2009년부터
0: 네.
1: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0: 네.
1: 목표이자 꿈인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저희 단원들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알아보고 있기는 한데
0: 네.
1: 사회주택 같은 거를 같이 일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0: 와, 주거 문제까지도 이제
1: 네,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야, 정말 야,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네. 예,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응원하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우리 이채원 크루님은
3: 네.
0: 네. 꿈꾸는 거 목표가 있나요?
3: 피콜로와 플루트를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0: 음악가가 되어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음악을 들려주고 싶나요?
3: 네.
0: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세원 크루님은 그럼 꿈꾸는 게 있으신가요?
2: 저는 드러머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타 학교와 드럼을 열심히 해서 장애인의 콘서트 연주에서 드럼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냥 뭐 약간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드럼이 아니라 진짜 어떤 드럼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공연.
2: 네, 퍼레이드 할 때는 스네어 메고 선발로 앞장서고 싶고요. 호각 메고.
0: 네. 아, 그렇게.
2: 네.
0: 약간 우리 최세원 크루님은 내 실력을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은 거예요.
2: 네.
0: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성빈 크루님은 그럼 어떤 꿈이 있어요?
4: 칠덤 오브 산체스하고 문어의 꿈하고 오멘지 오브 러브 라칸 파넬라 같은 거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0: 오, 다양한 음악을 또 이렇게 연구를 해서 많이 들려주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네, 아까 칠드런 오브 산체스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곡이거든요.
0: 그러니까
1: 도전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지금 표현한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우리 단장님의 꿈과 또 크루님들의 꿈들을 듣고 있으니까 일상을 살아가느라고 잊고 있었던 저의 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떠올리게 됐는데 그냥 이렇게 이런 꿈들을 가지신 분들의 목소리를 또 담아서 잘 만져가지고 많은 분들께 알리는 것도 저의 또 목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노래나 음악을 추천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윈드 오케스트라 아인스바움의 음악을 듣고 싶어요. 뭐 추천해 주실 게 있을까요?
1: 이 곡은

0: 아인스바움이 어떠한 전환점이 됐던 곡이어서 저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곡인데요.
1: 네.
0: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라는 대회에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던 곡이에요. 한 1년 동안을 퍼포먼스와 이 곡을 만드는데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저희의 모든 게 담겨있는 곡인데요. 주빌로 주빌로라는 곡입니다. 가장 어떠한 그 깊은 순간을 표현한 것 같아서 네. 이 곡을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근데 주빌로 주빌로가 그러면 어떤 뜻이 있나요?
0: 그냥 조이풀 조이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1: 그렇군요.
0: 네, 가장 기쁜 순간을 노래하는.
1: 그 비슷한 그 어원의 뭐 주빌레 네. 해가지고 환희 뭐 맞습니다. 기쁨이 맞습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주빌로 주빌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웃집 라디오 오늘 가장 보통의 초대서 윈드 오케스트라 아인스바움의 이야기를 이현주 단장님 그리고 이채원 크루님
2: 네.
1: 최세헌 크루님
3: 네.
1: 윤성빈 크루님과 나누어 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웃집 라디오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쉬어갑니다. 대신에 특집 기획 육아를 삽니다가 방송될 예정이거든요. 정말 열심히 만든 다큐멘터리이니까 많은 청취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노래는 아인스바움 윈드 챔버의 연주입니다. 주빌로 주빌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8: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9: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10: 803강 한우.
11: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10: 803강 한우.
1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3: 고수익에 원금 보장?
1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4: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살짝 설레기도 하는 거는 분명히 추석 명절이 그리 멀지 않아서일 거예요. 아니면 이 가을날이 참 아름다워서일지도요. 하루하루 가을이 다가오면서 정말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봐도 좋은 요즘, 1년 중 이렇게 좋을 때가 있을까 싶네요. 거기다가 또 주말입니다. 명절을 코앞에 둔 그런 주말, 약간 분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추석 때 어디 가야 될 준비도 하고 물건도 사고 그러느라고 낮에 봤더니 마트는 정말 북적북적하더라고요. 고향집 부모님들은 아이들 맞이하기 위해서 또 분주할 것 같고요. 분주하실 것 같고 음식 장만도 하시고 또 여기는 손주가 잘 곳, 요 이불은 우리 손녀가 덮을 이불, 이렇게 이불 정리도 하시고 대청소도 하셨을 거고. 네, 부산스러운 명절 바로 앞둔 주말, 그렇지만 저녁 때 잠시 그런 분주함을 내려놓고 성기환의 명동년과와 함께 휴식의 시간 가지시면 어떨까요? 음악으로 다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겠습니다. 성기환의 명동년과 출발입니다.

박기영의 흐르는 강물처럼 오늘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흐르는 강물처럼 나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쫙쫙 흘러갑니다. 근데 또 월급날을 기다린다거나 이럴 때는 왜 이렇게 또 시간이 안 가는지 추석 명절 때 여러분들 보너스 받으시나요? 추석 명절 특별 상여금 이런 거 그런 건 참 많이 기다려지죠. 네, 명절을 바로 앞둔 토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9시까지 또 음악 들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쿨렐레 피크닉의 몸에 좋은 생각, 화이트의 네모의 꿈,

우쿨렐레 피크닉의 몸에 좋은 생각, 그리고 화이트의 화이트 가장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모의 꿈, 이렇게 두 곡을 들었습니다. 아시안 게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네요. 오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개막돼서 10월 4일까지 아시아인의 정말 스포츠 대잔치죠. 왠지 아시안 게임, 그럼 우리끼리 아시안 이런 느낌에서 참 각별해지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전쟁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뭐 그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무슨 항구 이런 데가 또 뭔가 폭탄을 맞고 막 이래서 처음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만 전쟁을 하다가 지금 홍해 쪽으로 뭔가 확대됐다는 얘기 같은 거 하죠. 걱정인데 다 아시아예요, 그죠? 그런 와중에도 또 아시안 게임에서는 정당하게 스포츠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지 않을까 싶은데, 스포츠는 승패를 가르긴 하지만 결국은 서로 잘했다고 악수하는 평화의 경쟁인 것 같아요. 모쪼록 이 아시안 게임이 아시아인의 그 평화로운 삶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또 그런 정신을 일깨우는 잔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또 우리나라는 잘해야죠. 금메달 많이 따고. 뭐 축구 이런 거는 벌써 시작됐던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축구 경기를 하던데. 근데 또 그 버스 기사님이 우리 대표팀을 잘못해가지고 야구장으로 데려다 줘서 야구장으로 데려다 줘가지고 30분 늦었다면서요? 별일이 다 있어요. 축구장으로 가야 되는데. 자, 축구장으로. 야구는 야구장에서, 축구는 축구장에서, 우리는 노래를 들어야죠. 관중석에서 응원 갑니다. 대한민국 국악 그 응원가 중에서 뭔가 추석 느낌이 나면서 다정한 정민아의 예예예라는 응원가가 있죠.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조용조용 응원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월드컵 공식, 뭐 공식인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장 유명한 응원가 중에 하나죠. 트랜스픽션 인디밴드의 승리를 위하여, 이렇게 두 곡 듣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최고가 아닌 최선을 위하여 패배를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싸워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빛과 함성이 하나 되는 순간

이제 다음 주면 추석 명절로 가족 행사가 많아질 테니 그 전에 잠깐이나마 호젓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일 때 왠지 하염없이 걷게 됩니다. 걷다 보면 걸어온 길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안내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무겁게 지고 가던 것도 좀 가벼워지는 그런 길 있을까 싶다가 반가운 길 하나를 만납니다. 이름부터 너무 좋아요. 소풍길. 가을 소풍. 조금 지나면 이제 가을 소풍 갈 텐데 추억에 잠기게 하네요. 소풍길은 경기도 의정부에 있어요. 의정부 소풍길. 의정부에 살았던 시인이죠. 천상병의 귀천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해요. 의정부시하고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강변 둘레길은 바로 소풍길입니다. 출발점은 망월사역, 도착지는 사기막 고개. 코스가 9개네요. 길이는 56km니까 100리가 넘는 꽤 긴 그런 길이죠. 그 중에서 좀 걷기 쉬운 맑은 물길 소개합니다. 이 맑은 물길은 경기도가 지정한 아름다운 길로 되어 있어요. 의정부에서 중량천이 저렇게 서울로 내려가는데 가을이 내린 중량천과 부용천 물길 따라서 걷는 내내 마음이 편안하네요. 명상의 길에서 만난 영험하다고 소문난 약수터. 약수선언에서 목을 축이는 이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맑기만 한데 목을 시원하게 축였으니까 또 발길을 옮겨서 인성군 묘, 의순공주의 묘도 있고 현충탑 등등 문화유산을 만나는 불로장생길로 접어드네요. 그 길을 걸으면 불로장생하나요? 그건 아닐 테지만요. 그 끝으로 소나무 숲길도 이어집니다. 무거웠던 마음 비우고 짐 내려두고 정말 오직 산림욕 삼매경에 들어봅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게 귀천이죠. 천상병 시인의 유명한 그 마지막 구절처럼 우리 삶이 그저 아름다웠다고 여겨지게 하는 긴 길이었던 만큼 숲길 만나서 산림욕도 즐기고 또 가을이 서린 강변과 마을 풍경에서는 그동안 사느라 지치고 바쁘기만 했던 그런 마음 살포시 내려도 두고요. 걷는 동안 변하는 풍경처럼 알록달록한 우리 인생이 그저 소풍이었노라고 스스로 달래며 걷는 길, 그 길에 가득한 정말 다채로운 가을 풍경이 참 화려합니다.

같이 걸을까요 코너에서 함께 들으신 노래는 역시 귀천이었습니다. 이동원 뮤지션, 이동원 가수가 부른 유명한 곡이죠. 귀천. 네. 천사

황병 시인의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 또 미리 하늘로 돌아간 조상님들께

벌충하시느라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 산에 가면 뭐 뱀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벌초하다가 다치는 거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각별히 안전 유의하시면서 조상님들께 문안 드리시면 좋겠어요. 저희 어떤 친척 어르신 분이 그러셨어요. 성묘 같은 거 다 다치고 그러면 조상님들이 좋아하시겠냐? 라고 그러셨어요. 그럴 바에 차라리 오지 마라 라고. 그래가지고 그 묘에는 막 한여름, 한겨울 이런 때는 안 가는 거래요. 괜히 한여름에 그 풀 많을 때 갔다가 뭐 진짜 뱀이라는 물리면 조상님들이 좋아하시지 않고 야 이럴 땐 오지 마라 그냥 추석 때 나와라 이렇게 하신대요. 우리 어르신 말씀이에요. 성기현의 명동영가입니다. 아, 제가 혼자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수다도 받습니다.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 거금 100원 쓰셔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 개편됐죠? 빵 앱을 통해서도 스마트폰으로 즐기실 수 있어요. 빵 앱에서도 여전히 계속 사연과 신청곡 남기실 수 있습니다. 1971님 1971년님 1971 왠지 그 연도가 느껴지는 건 저의 연식이 그렇기 때문이겠죠. 1971 하면 돼지띠인데 전화번호가 1971님이시네요. 첫 신청곡 남겨요 하셨어요. 하성관님 빙빙빙 신청합니다. 완디님 부탁드려요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빵톡으로 또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도 계신데 서울 마르티노 이상류님께서는 찬미예수님 좀 늦게 출첵합니다. 오늘 저녁 날씨는 가을이 맞죠? 만디님 그리고 명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용인 모니카님 애청자신데 산소 벌초하고 밤 주워서 까먹고 있습니다. 아이고 조상님이 야 너 수고한다 그리고 밤을 뚝 떨어뜨려 주셨나 봐요. 밤을 주변에서 주워서 저는 어느 날 어느 해인가 저도 마찬가지로 산소에 갔다가 밤이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밤이다 그러고 탁 집었는데 아 따가워 손에 폭폭폭 찔려가지고 약간 피가 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야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이런 좋은 말씀을 조상님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1971님께서 최초로 신청해 주신 하성관의 빙빙빙

1971님 잘 들으셨어요? 하성관의 빙빙빙 함께 들었습니다. 옛 추억이 떠오르는 노래네요. 이번에는 가을에 들을 수 있는 가을 가요 좀 들려드릴게요. 소리 둘의 가을 국화라는 노래가 있죠. 1988년에 같은 제목의 앨범이 있었는데 A면 두 번째 곡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6.15의 가을, 인디포크 뮤지션이죠. 뭔가 애절한 노래. 그 다음에 김정은의 유명한 곡이죠. 1992년에 나왔던 가을 느낌. 세 곡의 가을 노래입니다.

소리 둘의 가을 국화, 6.15의 가을, 김정은의 가을 느낌 이렇게 세 곡의 가을 가요 들으셨어요. 1부 끝곡은 조용필의 아시아의 불꽃 한번 골라봤습니다. 뭐 불꽃놀이도 다 했지만 아시아의 불꽃, 가사에 아시아의 젊은이여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조용필 뮤지션은 참 평화와 사랑을 노래했고 또 미래에 어떤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잘 전했던 것 같아요. 아시안게임 개막을 맞

그래서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정말 멋진 미래를 펼치기를, 그리고 아시아가 아시아의 평화가 다시 깃들기를 바라면서 1부 끝곡으로는 조용필의 아시아의 불꽃 골라봤습니다. 더불어 한국은 금메달 많이 따라. 2부에서 또 이어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2: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4: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5: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6: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4: 엄마, 여기 꽃.
7: 고마워.
6: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8: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9: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9: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기환의 명동년가 2부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퍼시 페이스 오케스트라의 솜브라스라는 탱고곡 함께 들었어요. 토요일 2부 첫 곡으로는 팝 오케스트라의 명곡들을 좀 들어보고 있어요. 오늘은 퍼시 페이스 오케스트라의 순서입니다. 솜브라스 하면 이게 그림자들이라는 뜻이죠. 네, 참 멋진 탱고곡입니다. 그리고 또 퍼시 페이스 오케스트라의 편곡과 연주도 정말 화려하죠. 20세기 중반, 그러니까 한 50년대, 60년대 가장 어떤 그 화려한 레코딩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이제 박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 박스 로마나에 대비되는 그 미국이 전 세계를 말하자면 주도하면서 그 엄청난 경제력과 힘으로 뭔가 세계에 좀 평화로운 그런 시대를 구가하는 데 도움을 주던 그런 때였죠. 동시에 또 음악계에서도 거대 자본이 들어오면서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제작비 신경 안 쓰고 음반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이 가능해졌던 때죠. 그런 와중에 이런 팝 오케스트라가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잘 녹음한 그런 음반들이 꽤 있어요. 퍼시 페이스 오케스트라의 음반들도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지 리스닝이라고 이야기하던 또 그런 팝 연주곡, 팝 인스트루멘탈 곡들이 쏟아져 나온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뭐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뭐랄까 약간 사람들이 음악성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그런 음반들이 좀 관심 밖에 놓이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들어보니까 그 음반들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지금은 뭐 이른바 라운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음악의 재료로 또 이렇게 다시 빛을 발하고 있죠. 퍼시 페이스는 캐나다 토론토 출생의 뮤지션이죠. 굉장히 재능 있는 그런 작곡가이자 또 지휘자이면서 편곡자였는데 특히 현악기 중심의 그런 팝 사운드를 선보인 것으로 유명하죠. 뭐 스윙 재즈 이런 게 관악기, 나팔 위주의 좀 굉장히 활력 있고 날카로운 사운드였다면 퍼시 페이스 오케스트라는 좀 전에 들으셨다시피 화려한 스트링이 아주 그 트레이드마크죠. 네, 다음 주에도 토요일 날에는 팝 오케스트라의 명곡을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 그리고 맨디 무어의 When Will My Life Begin 이렇게 두 곡을 또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곡을 이어들었습니다. 맨디 무어의 아주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네요. When will my life begin? 내 생은 언제 시작할까? 아직 시작이 안 됐다는 얘기 같은데 뭔가 사랑을 통해서 다시 삶의 활력

추억을 일깨우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를 그 전에 들으셨어요. 9월 토요일에 흥겨운 라틴 팝 세 곡 이어드릴게요. 엔리크 이글레시아스의 바일라모스라는 노래가 있죠. 바일라모스 하면 단어도 참 멋지지만 뜻도 참 신나는 뜻이에요. 춤추자 막 이런 Let's dance라는 뜻이죠. 어디 그 라틴권 여행할 때 바일라모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같이 춤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일라모스, 엔리크 이글레시아스의 바일라모스, 그 다음에 멕시코 가수죠. 탈리아의 뚜이오라는 라틴 팝 있죠. 너와 나라는 뜻. 그리고 마크 안소니, 부모님이 푸에르토리코 출신. 이어서 푸에르토리코 뮤지션으로 분류되기도 하죠. 마크 안소니의 비비르미비다 세 곡의 라틴 팝 히트곡입니다.

네, 세 곡의 흥겨운 라틴 팝이었어요. 마크 안토니의 Vivir mi vida 방금 들으셨고요. Vivir mi vida 정말 신나는 라틴 팝의 명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가사가 있는데 난 웃을 거야. 나는 춤출 거야. Voy a reír. Voy a bailar. 이렇게 난 웃을 거야. 난 춤출 거야. 라는 정말 긍정 에너지가 도파민처럼 솟아나는 그런 음악이죠. Vivir mi vida. 내 삶을 살아가겠다. 라는 마크 앤서니의 라틴팝 명곡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달리아, 멕시코 가수죠. 뚜이오, 너와 나, 그리고 엔리크 이글레시아스의 바일라모스, 춤춰라, 춤추자 라는 세 곡의 신나는 라틴팝이었습니다. 성기환의 명동연가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두 시간 동안 늘 음악 듣는데요. 저는 주말에만 찾아오는 주말 손님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빵톡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셔도 되고요. 빵앱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 아니라 그냥 문자로 그것도 스마트폰이긴 하네요. 요새는 스마트폰 없으면 정말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려면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 이쪽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셔도 됩니다. 애청자분들 중에 8439님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하시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편치 않네요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휴가 때 또 이렇게 부모님이 뭔가 건강이 안 좋고 이러면은 휴가를 온전히 또 그 부모님 간호하고 돌보는데 이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뭐 우리는 그럴 경우에 아이고 내 휴가가 날라갔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휴가여서 다행이다. 온전히 아버님 곁에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주변에 한 달 동안 오랜만에 휴가였는데 그 휴가를 그냥 부모님 좀 편찮으신데 돌보느라고 다 이렇게 쓴 그런 분도 계신데 그러면서도 늘 밝게 이렇게 또 휴가 갔다 와서 갔다 왔어 이러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그렇지만 모쪼록 아버님께서 건강 잘 되찾으시면 좋겠습니다. 4586님께서는 2부는 팝송 신청하는군요 하시면서 You Needed Me 신청해 주셨어요. 음악이 있어 숨 쉴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네, 앤 머레이의 You Needed Me 함께 듣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이분은 팝송 신청하는군요 하셨던 4586님 앤 머리의 You Needed Me 시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2부에는 뭐 팝송, 샹송, 깐소네 전 세계의 모든 음악들 다 신청곡으로 봤습니다.

듣다 보면 이거 어디서 익숙하게 들은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펄 시스터스의 그 바보 같은 마음. 첫사랑이니까 하는 그 가사도 생각나네요. 네, 리틀 토니의 노래가 원곡입니다. 9월의 맛도 미친 사랑, 미친 하트. 그러니까 크레이지 하트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바사니키의 데스타르다 이올라 미아 솔리투디네라는 외로움 속에서 고집스러워지네. 제목 특이하죠. 1974년의 노래. 그리고 뿌라는 그룹이 있었죠. 솔로까리 리코르디라는 또 오직 소중한 추억들뿐이라는 히트곡도 있었죠. 함께 듣겠습니다.

세 곡의 이탈리아 노래 들었습니다. 깐소네라고 부르죠. 뭐 깐소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냥 노래라는 뜻인데 이탈리아 말로 노래니까 이탈리아 노래가 되고 샹송 그러면 그냥 프랑스 말로 노래인데 프랑스 말로 샹송이 노래니까 샹송 그럼 우리한테는 프랑스 노래가 되고 이런 사용법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다른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특히 샹송 깐소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장르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만큼 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의 어떤 가요 씬에 이 샹송 깐소네가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영미팝보다 더 멜로디가 감정적이고 또 감미롭고 뭔가 리듬보다는 그 전체 사운드의 흐름을 더 중시하는 그런 유럽적인 느낌이 또 라틴적인 어떤 뜨거운 마음, 열정 이런 것들이 전해지는 그런 부분이 우리하고 좀 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세 곡의 깐소네였는데요. 리틀 토니의 꼬레 맛도 1967년에 나왔으니까 와 60년 다 돼가는 곡이네요. 산레모 가요제에 나왔었죠. 이 산레모 가요제라는 것도 산레모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 가요제는 매년 우리한테 소식이 전해지고 산레모 가요제 이번에 누가 대상을 탔다 이러면 그 음악이 예전에는 라디오 전파를 꼭 타고 또 그걸 설명해 주는 분들이 계시고 그랬었죠. 저는 산레모에 어떻게 하다 우연히 한 번 가봤어요. 프랑스의 니스라는 지중해 연안에 아름다운 도시가 있죠. 제가 3호선 버터플라이라는 밴드를 하는데 지금도 하는데 니스에 공연을 하게 됐어요. 공연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니스에서 공연을 하고 바로 근처에 그 유명한 휴양지 모나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나코까지 갔는데 그냥 하루 관광하러 갔는데 조금 더 가면 이탈리아래요. 언덕만 내려가면 이탈리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보자 그러고 또 EU로 묶여 있으니까 국경을 넘어갈 때 뭐 이렇게 여권 검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가볼까? 그래서 모나코의 그 화려한 느낌? 막 정말 화려한 요트들이 쫙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화면에서만 보던 특유의 그 왜 모나코 카레이싱 하는 코스 있죠? 이런 게 그냥 길이어서 와 여기가 그거구나 하면서 쭉 가다가 언덕을 내려갔더니 갑자기 표지판 같은 게 녹이 슬어 있는 거예요. 뭔가 약간 그러면서 정겹게 우리나라 뭐 여기가 갑자기 강원도에 어디 주문진항인가 싶은 그런 느낌으로 싹 바뀌더니 거기서부터가 이탈리아고 그 항구 도시 이름이 산레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프랑스 쪽에 이 뭔가 말끔하고 화려한 이런 느낌에서 조금 정겹고 뭔가 우리나라 비슷한 그런 느낌의 항구 도시로 탁 분위기가 바뀌는데 야 이렇게 국경만 넘어도 이렇게 바뀌는구나 했을 때 거기가 산레모였어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 살라미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지나가는데 그냥 시장이 있어서 재래시장 같은 데서 이 살라미 얼마요? 그랬더니 야 이만큼 사면 반값으로 줄게 막 또 흥정 아주머니들이 하시고 굉장히 정다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카페 들러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는데 생전 처음 마셔보는 맛있는 에스프레소였어요. 말이 길어지나요? 네. 하여튼 리틀 토니의 꼬레 맛도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이바자니키의 데스타르다 이올라 미아 솔리투 디네 외로움 속에서 고집스러워지네 그리고 이탈리아 전설적인 프로그레시브 락 그룹이죠. 이탈리아 프로그레시브 락이 또 유명하죠. 화려하고 뭔가 웅장하고 뿌의 음악도 그랬는데 솔로까리 리코르디라는 오직 소중한 추억뿐 또는 그저 그리운 기억들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탈리아 노래들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1부 끝곡은 1부가 아니다. 2부 끝곡이고 이제 오늘 끝곡이네요. 네, 오늘 끝곡은
오랜만에 킹 크림슨의 음악 골라봤어요. 뿌가 이탈리아 프로그레시브 락이라면 킹 크림슨은 영국의 프로그레시브 락이죠. 그 유명한 In the Court of Crimson King이라는 앨범에 너무 정말 예쁜 노래죠. I Talk to the Wind. 거기 플루트 소리가 나오는데 꼭 진짜 바람 소리 같고 가사에 I Talk to the Wind. 나는 바람과 이야기해 라는 바람과 이야기를 나눠라는 대목이 있는데 정말 바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노래를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도 시원한 저녁길 뭐 너무 쨍쨍할 땐 말고 그럴 때 산책 나가서 바람과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킹크림슨의 I Talk to the Wind 들으면서 마칠게요. 내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1: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1: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1: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1: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1: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2: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4: 파울!
5: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8: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온 누리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태어난 대구 평화방송.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9: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0: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1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 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9번 아침 저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회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아름다운 가을, 순교성월 9월을 지내면서 순교성지 좀 다녀오셨을까요? 우리 신앙의 선조이신 순교성인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깊이 감동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그분들이 믿었던 영원한 생명, 오늘 제 1독소로 읽은 코린토 1서에서 사도 바오로 성인께서는 이렇게 전해줍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은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우리 모두의 한계죠. 비천하고 약하고 물질적인 한계 넘어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 그 빛속으로 걸어가신 순교 성인들께 오늘 오솔길 산책길에서 우리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 속삭이며 걸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이재석 신부님이 부르는 어느 순교자의 기도 함께 들으셨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합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한 일과 기쁜 일, 마음 모아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듣고 싶으신 노래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밤 11시에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들 기다리고 계시겠죠? 이번 주말 지내고 나면 추석 명절입니다. 다들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차표, 버스표, 배표, 예매는 다 하셨을까요? 언젠가 TV에서 이 명절 기차표 예매 현장을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길게 줄을 서서 행여나 고향 가는 표를 못 구하면 어쩌나, 이렇게 노심초사, 막 걱정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기억이 납니다. 마음 졸이며 기다리시는 분들, 한분한분 모두가 얼마나 간절한 사연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사연을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고향에 가야만 하는 그 간절한 사연과 이야기들, 우리 모두 편안히 또 안전하게 그 고향이라는 곳, 또 집이라는 곳 무사히 다녀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봅니다. 다가올 추석 명절, 우리 모두 그 마음 안에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고향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위로 노래 선물에 담아 띄워드립니다. 토니 올란도와 더니 함께 부르는 노래,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또 한반도라는 그 위치. 정말 1년 12달,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마다의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큰 선물이고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이 가을, 여러분의 마음 풍경도 파란 하늘처럼 투명하고 맑기를 바라면서 보내오신 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크리스티나님 사연 또 일상 풍경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베드로 신부님, 성홍님, 크리스티나입니다. 마음이 선한 곳간을 채우려면 이 오솔길을 걷다 보면 채워지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다 보면 선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며 기도하니까요. 오늘도 오솔길 걸으며 두 손 모아봅니다. 네, 지난주에 이렇게 방송하면서 선한 곳간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나네요. 이 기도의 오솔길 함께 걸으는 시간 동안 그 마음의 곳간에 선한 기운이 채워진다고 하니 너무나 다행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는 시간. 요즘 우리 문화가 참 자기 만족, 그러니까 자기 재미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요. 주변을 둘러보면 참 많은데, 사실 정말 우리 마음의 곳간을 오랫동안 또 그 울림을 오래 간직해 갈 수 있는 순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 곁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순간 즐기는 재미와 즐거움은 금방 증발이 되는데, 아,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공감해 주는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 좀 오랫동안 그 영향력이 지속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번 주말도 여러분들 마음의 곳간에 그 선한 기운들 차곡차곡 쌓아놓는 그런 주말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감사드리고요. 2037님,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을 산책하며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주말이네요. 이런 아름다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오솔길 찾아왔답니다. 라면서 우리 2037님이 노래도 한 곡 신청해 주셨네요. 박보람의 해화동이라는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소중한 신청곡 저희 곧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가겠습니다. 네, 해화동이라고 하니까 해화동 그 동네가 생각이 나네요. 해화동에 이렇게 좀 나가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실까요? 아시는 분 거기에 이제 뭐 청년 뭐 센터라고 할까요? 공간이 있어가지고 뭐 여러 모임들이 그 해화동 쪽에 있는 가톨릭 청년센터에서 이루어지는데, 저도 그래서 간혹 가끔씩 그 해화동에 좀 나갈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젊음이 넘치는 동네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여러 예술인들, 특히 이제 연극, 뮤지컬 하는 예술인들이 참 자신의 꿈을 펼쳐내는 동네이기도 하죠. 그래서 곳곳에 그런 소극장들도 많고 그런 공연 포스터들, 그곳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인데, 가끔씩 또 이런 동네를 한번 나가보는 것도 우리 마음의 리프레쉬를 하는데 참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해화동, 한번 또 한번 이 가을 날에 또 나가보는 해화동의 느낌 또 색다를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한번 또 이렇게 산책 삼아 나가보실 수 있으면 어떨까 추천해 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임유리님, 앞집 방송부터 듣다가 이어서 듣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부님, 오늘은 날이 너무 우중충하네요. 출석합니다. 그러면서 임유리님도
신청곡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임재범님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신청해 주셨는데, 네, 우리 소중한 임유리님의 신청곡도 오늘 아마 마지막 노래 선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여름 이불 빨래하고 냉감 패드 빨고 냉감 매트 다 정리해서 놓고요. 냉장고 정리 청소하고 선풍기도 다시 정리하고 창고에 다 넣어두었네요. 여름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보내셨군요. 뭐 대청소라고 하죠. 소위 이렇게 마음이 좀 그 가라앉을 때 이 조금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청소라고 합니다. 청소. 여러분들 이렇게 청소를 자주 하시나요? 제가 살고 있는 예수의 공동체에서도 요맘때, 네, 요맘때에 저희도 대청소를 해요. 공동체 대청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불 빨래까지는 안 하지만 이제 여름에 썼던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나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청소하고 뭐 카바 씌워서 창고에 보관하고 뭐 이렇게 뭐 신발장, 뭐 창문틀 이렇게 좀 청소하면서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기분이 참 상쾌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말 뭐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야외 일정도 잡을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특별한 일정 없으신 분들은 창문 활짝 열어놓고 대청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상쾌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립니다. 2037님의 신청곡이죠. 박보람이 부릅니다. 해화동.

이어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화상 파오로와 동료 순교자 기념일 복음 묵상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은 이 땅에서 신앙 때문에 목숨을 바친 성 김대건 안드레어 신부님과 정화상 바오로 그리고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하는 날입니다. 이분들은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살고 싶어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복음이 전하는 세 가지의 실천사항을 온몸으로 살아내신 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의 삶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사는 것입니다. 성 정화상 바오로에게 십자가는 아버지 정약종이 순교한 뒤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조선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삶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는 낯선 땅 마카오로 유학을 떠나고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며 사제로 서품된 뒤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십자가는 선택지가 아니라 감내하고 짊어지고 가야 하는 자신들의 몫이었습니다. 둘째는 목숨을 구하는 데 애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목숨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은 가장 본능적이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오늘 순교자들의 삶을 기념하며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일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진 이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말해줍니다. 단순히 숨을 쉬고 살아가는 존재를 넘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숭고한 삶의 선택이 있음을 말입니다. 셋째는 주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삶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당을 다닌다고 말하는 것 그 이상을 뜻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낮아짐과 섬김의 기준을 내 삶에 진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권력 투쟁과 인정 욕구로 이끌려갈 때 우리는 사랑과 공익, 정직과 순결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기념하는 순교자들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믿고 목숨을 넘어서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해준다고 말입니다. 잠시 침묵 중에 순교자들의 삶에 머물러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우리들의 바람과 어려움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또 저의 기도에 아멘이라고 동참해 주신 모든 기도지기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 보내오신 기도 지향 또 가을 풍경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홀로 남은 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상황이 마법처럼 달라지진 않았지만 마음은 덜 힘들어지고 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기도했답니다. 육체의 고통이 덜하거나 없을 땐 바람의 숨결

여기 납니다. 그래요. 이렇게 마법처럼 달라지진 않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또 하느님을 믿는다고 나의 고통이 정말 순식간에 마술처럼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그길 위에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게 되는 것.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 가진 하나의 선물이고 힘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덜 힘들어지고 있는 그 마음, 조금씩 조금씩 그 힘듦을 넘어서다 보면, 분명히, 우리 홀로 남은 곰님, 더 자기다운 그 모습으로 일어서 걸어갈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계속 함께 우리 기도 중에 기억하도록 할게요.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214님, 신부님, 유완교 라파엘입니다. 저는 45세 아들과 무슨 매듭이 꼬였는지 10여 년이나 아들이 연락을 끊고 어디에서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습니다. 신부님, 저의 아들과의 꼬인 매듭 어떻게 하면 풀수 있을까요? 이번 추석 명절에 꼭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도 70대 중반 나이가 들어가고 너무 보고 싶습니다. 신부님, 저희 아들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고, 네. 글쎄, 어떻게 마음이 꼬여서 이렇게 10여 년 동안 우리 아들이 연락까지 끊고 집에도 한번 방문을 못 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은 좀, 특별히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아니기를, 그 점만은 좀 간절히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 라파엘 형제님, 글쎄, 뭐, 마음속으로 딱히 떠오르는 어떤 사연? 어떤 그렇게 아들이 마음을 꽉 닫아버리게 된 사건이 무엇인지 떠오르지 않는다면 참 되게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매번 이렇게 설 명절 때마다 얼마나 아들이 오지 않을까 기다리셨을까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우리 아들이,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했던 마음이 들다가 이제 시간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서 혹시라도 이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에 차마 부모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 혹시라도 그런 미안함, 죄송함 때문이라면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정말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꼭 이번 추석 명절 때는 집에 방문하고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연락이 어떻게 뭐 돼야 코인 매듭도 풀수 있을 텐데 연락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아무 판단을 하지 않고 아들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 주는 것, 그것이 아마 꼬인 매듭을 푸는 첫째 발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오솔길 기도지기님들과 정말 두손꼭 모아서 이번 추석 명절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꼭 만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집으로 돌아올까 문 밖에서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셨던 성부 아버지. 10년 넘도록 만나지 못한 아들을 기다리는 유완교 라파엘의 간절한 마음, 당신께서는 다 아십니다. 비오니 아버지 마음 그대로 이번 추석 명절엔 너무나 보고 싶은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소서. 지난 아픔과 상처 혹은 원망과 오해 또 갈등을 하루아침에 지울 수는 없다 해도 그 모든 일들을 오로지 주님께 맡기고 용서와 화해 은총을 청하며 조금씩 조금씩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또한 한가위 명절을 맞아 비오니 다양한 이유로

서로 미움과 갈등을 안고 있는 가정에 반목과 다툼 대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내리시어 온누리 환하게 비추시는 보름달처럼 집집마다 저희 마음마다 평화가 깃들고 서로를 가여워하는 연민의 마음을 심어 주소서. 오늘도 저희가 당신께 돌아오기를 애태워 기다리시는 성부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나이다. 아멘.

프레디 아퀼라가 부르는 안악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오솔길 산책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임유리님의 신청곡이죠. 임재범이 부르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4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조홍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 각 고을에서 온 사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가격 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를 따지는 요즘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싼 값에 더 맛있는 음식, 더 많은 기름, 더 예쁜 옷을 찾아 오늘도 헤맵니다. 볼품없는 것을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 이상한 사람이 오늘 복음의 농부가 아닐까 합니다. 그는 사방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어떤 씨는 길에, 어떤 씨는 돌밭에,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만 씨를 심어도 날씨 때문에 결실을 거둘까 말까 한 게 농사인데, 이 농부는 결실 따위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닐까 싶을 만큼 씨앗을 헤프게 뿌렸나 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분인가 싶습니다. 그분께서는 따지지 않고 말씀을 건네십니다. 선한 사람, 열심한 사람에게만 당신의 말씀을 건네시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냉담한 사람에게도, 심지어 관심 없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말씀을 건네십니다. 성경을 통해, 양심을 통해, 또 자연을 통해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건네어 주십니다. 우리 하느님께서는 자격을 논하기 전에 자비를 베푸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미사 중에 품은 좋은 다짐은 성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증발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가시덤불에도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그렇게 나약한 우리 마음에도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손길을 뻗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주님의 자비는 더욱 크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혼내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한 번 더 잘해보자고 격려하러 오신 분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좋은 땅, 좋은 신자란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신자가 아니라 실패했어도 일어나는 신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자라고 믿습니다. 바쁜 중에 잠시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성호경을 그어보고 이웃에게 칭찬 한번 건네보며 차근차근 열매 맺어 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1: 연중 제24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조홍범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동성당 황복은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요즘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도 많은 사람을 초대하기보다는 가까운 친지들끼리 조용히 치르는 경우가 늘었고요. 명절 차례를 생각하는 집도 많아졌는데 최근에는 장례식도 빈소를 차리지 않고 가족끼리 조용히 고인을 추모하는 무빈소 장례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비용이나 여러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형식보다 각자의 방식과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시대가 변하면 우리 삶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형식이나 규모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일 테니까요.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을 아쉽게만 바라보기보다는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신디 로퍼의 Time After Time 듣고 오셨습니다. 참 요즘 시대에 많은 것들이 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변해서 아쉬운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한 부분에서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아무래도 주문하고 뭔가 결제하고 그런 게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편하긴 하거든요. 무언가 사람을 직접 대하지 않고 결제해도 되고 때로는 거기 도착하기 전에 미리 주문해서 빠르게 받아가면 좋긴 하죠. 참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계속 항상 보완해야 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일이 있다면 그게 편한 사람들에게만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들 역시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약해지고 나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마음이 필요한 게 또 변화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전례 역시 마찬가지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우리 미사가 처음으로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참 많은 여러 가지 곤란한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함께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전례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또 굉장히 좋은 지점들이 있죠. 다만 거기에서 약자가 보호받는, 약자가 무시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던 것들도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편하고 또 개인주의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 안에서 항상 답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이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사람들의 함께 모이는 지점 안에서 또 더 큰 기쁨을 느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까지 달라진 건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의 선택도 삶의 방식도 계속 달라지고 있지만 달라진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잘 이어간다면 문제없지 않을까요? 9월 19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 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김광석의 변해가네, 화이트의 네모의 꿈.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71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며칠 전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 길에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내던 남녀 직원 둘이 골목길에서 손을 잡고 걷는 걸 봐버렸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그렇게 손을 잡고 다니다니. 산책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곳인데 정말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직 회사에는 아무도 눈치를 못 챈 것 같고 그 두 사람도 회사에서는 철저히 티를 안 내고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그날 이후로 자꾸만 그 장면이 생각나서 혼자 흥미진진해지는 겁니다. 회의 시간에 그 두 사람을 보면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표정관리가 잘 안 돼서 이런 저 때문에 들키는 건 아닐까 괜히 제가 다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비밀 사내 연애는 정수기도 알고 복사기도 다 안다는데 이걸 그냥 저 혼자 알고 넘어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사내 비밀 커플에게 차라리 먼저 살짝 말을 해주는 게 나을지 고민이 됩니다. 괜히 제가 아는 척을 해서 두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아니면 모르는 척 계속 이러고 있는 게 더 이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만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걸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사내 비밀 연애를 목격하게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 안 좋게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좀 걱정스럽게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아니신 것 같아서 조금 마음 편하네요. 우연히 비밀을 알게 된 일이 조금 흥미로웠던 것이겠죠. 나도 모르게 표정이 달라질까봐 걱정되는 마음도 이해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의 비밀을 알게 되면 마음이 움직여요. 회사라는 공간은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는 곳이고 이런 장면 하나가 더 크고 더 재밌게 또는 무언가 되게 큰 이슈처럼 다가오기도 하죠. 저도 본당에 있을 때 청년들이 연애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누군가 보면서 알려지기도 하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완벽하게 비밀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먼저 말해주는 것이 항상 늘 좋은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저라면 그 두 사람에게 먼저 아는 척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연애를 공개할지 말지는 그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이죠. 두 사람이 정말 사내 연애 중인지도 아직은 확실하진 않고요. 아직 썸일 수도 있고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굳이 확인할 필요는 또 없겠죠. 우리가 본 것은 손을 잡고 걷던 한 장면입니다. 단순히 친한 사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또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장면만으로 어쨌든 관계를 단정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먼저 말을 꺼내면 두 사람은 사생활을 들킨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농담처럼 말하더라도 불편할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는 가벼운 한마디가

소문으로 번질 수도 있으니까요. 본당에서도 저는 누군가가 직접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에요. 좋은 일이라 해도 언제 공개할지는 그 둘이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과 먼저 말하지 않는 배려가 함께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코엘렛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무조건 침묵하라는 뜻은 아닌데, 다만 모든 것을 바로 말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지켜주는 일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두 사람을 보더라도 평소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웃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그 어떤 코미디 프로에서도 다 아는데 둘만 모르는 척하는 어떤 장면들도 문득 떠오르는데요. 그들의 관계는 그들에게 주고 나는 내 일상으로 그냥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옆에서 계속 웃음이 나올 수도 있고 재밌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실수하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나중에 두 사람이 직접 이야기한다면 그때 편안하게 축하해주면 될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만나다가 언제 또 헤어질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척 살아주는 것도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하는 마음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두 사람만의 시간을 살수 있도록 해주는 배려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럼 지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오마이걸의 비밀 정원.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6373님, 최근 날도 선선해져서 남들 다 하는 러닝 열풍에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늘어지기 전에 바로 환복하고 5km 뛰고 집에 들어오면 온몸이 개운하네요. 오늘은 러닝 끝나고 새로 알게 된 스트레칭 루틴을 따라 해봤는데 뭔가 근육통도 덜할 것 같은 그런 기분. 잠도 잘 올 것 같아요. 혼자 하는 운동이지만 꾸준히 하려는 제 자신이 대견합니다. 네, 예전보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다른 일이 아니라 운동을 하는 습관이 드는 어떤 문화는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루를 너무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금씩 운동을 해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참 대견해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빼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밖에서 하는 러닝은 우리의 계절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항상 이 도시의 빽빽한 그 도시 숲에 살고 있다가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서를 또 굉장히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 같으니까요. 지금처럼 꾸준하게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8582님, 친구 결혼식에 가서 급히 축하만 해주고 나오는데 친구가 밥 안 먹고 가면 이거 챙겨가라고 예쁘게 포장된 답례품을 챙겨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포장을 풀고 보니 예쁜 와인 한 병이 들었더라고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굳이 챙겨준 답례품에 소소한 기쁨이 있었네요. 저도 예전에 친구 결혼식에 한번 갔다가 빨리 나와야 됐었는데 친구가 와인을 챙겨준, 뭐 사실 무슨 와인을 살지부터 얘기를 같이 듣긴 했었는데요. 어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는 그냥 답례품이라는 개념이 잘 없고 밥을 못 먹고 가면 그냥 가는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은 예전보다 생각할 거리가 더 많기도 하지만 그런 서로 주고받음에 있어서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엄청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서로 조그만 것들을 주고받을 때 또 굉장히 큰 기쁨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5271님,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이렇게 살다간 금방 갈 것 같아서 식생활을 조금 바꾸려 노력 중입니다.

저녁에는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야채 위주로 식단을 바꿔봤는데 의외로 속도 편하고 몸도 가벼워진 느낌이네요. 꾸준히 해보려는 다짐과 함께 건강이 전부니까 다들 미리미리 잘 챙기시기를. 검정치마의 Everything,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들려주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건강검진 결과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어렸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대충 살았는데도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디 한 군데가 이렇게 고장나기 시작하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조금씩 건강을 챙기게 되는데, 물론 건강염려증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또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건강을 챙기는 게 참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섭취하고 또 많은 것들 사이에 풍요 안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줄여나가는 어떤 그런 기쁨도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검정치마의 Everything.

비밀과 고민, 걱정과 외로움, 잊고 싶은 모든 것들이 잠시나마 음악과 함께 사라지길 바라는 시간, 음악과 함께 사라지다. 한 곡의 노래를 골라 들려드립니다. 오늘 저의 바람을 담아 골라본 오늘의 노래는요, The Volunteers의 Happy Sad입니다. 네, 이번에 2집이 새로 등장해서 며칠 전에 새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어제부터 해서 3일에 걸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곡의 제목 참 묘합니다. 제목명이 Happy Sad입니다. 행복과 슬픔을 하나의 단어 안에 함께 넣었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실제로는 그렇게 잘 나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기쁜 일이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쓸쓸할 수도 있고 슬픈 순간에도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따뜻해질 수도 있죠. 이 노래 안에서는 행복했다가 다시 슬퍼지는 모습이 반복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대를 다시 만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너를 찾았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슬퍼지면 또 찾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절대 슬프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만나겠다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사랑은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바꾸거나 구해주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과 슬픔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죠. 락이라는 장르 안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잔잔한 노래 형식도 좋지만 뭔가 강하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감정을 터져나오는 그런 재미가 너무나 또 훌륭한 부분이 아닌가 싶으면서 해피 새드 듣고 올게요. 그럼 더 발런티어스의 해피 새드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6172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새 회사로 첫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무 전환을 해서 늦깎이 신입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날짜가 다가올수록 두려움이 앞서고 자신감이 뚝 떨어지면서 자꾸만 우울해지고 그냥 어디 숨어버리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다고 진짜로 잠수를 탄다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제가 일하는 곳은 엑셀이 중요한 업무인데 이전 회사를 퇴사하고 1년이 넘도록 손도 안 댔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복습을 해보는데 마음과 달리 계속 버벅거리는 겁니다. 분명 제가 예전에 직접 만든 엑셀 파일인데도 함수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계속 포털에 검색해가며 겨우겨우 따라가며 감을 익혔습니다. 잠깐 1년 쉬었다고 이런 상태가 됐다니 이러다 출근해서 상사들한테 실망만 안겨드릴 것 같고 뭘 물어봐도 못해서 욕먹을 것 같고 자꾸 안 좋은 일들만 상상하게 됩니다. 막상 가서 부딪혀보면 괜찮아질 거라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자꾸만 자신감이 떨어지고 너무 두렵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설렘보다 두려움이 커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제 새로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AI 업무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AI 평가하는 어떤 시험들이 생기기도 하고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우리 삶이 참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정보처리 기능사랑 컴퓨터 활용 능력을 따긴 땄는데 사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벌써 30년 전인지 20몇 년 전인지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우리가 잘 기억에 남지는 않는 것 같아요. 평생 쓰던 언어도 1년 동안만 안 쓰더라도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새 회사에 첫 출근을 앞두고 계시니까 마음이 참 복잡하시겠습니다. 심지어 직무 전환을 해서 늦깎이 신입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익숙했던 감각이 흐려지니까 너무나 참 마음이 두근거리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일을 아주 못하게 된 것은 아닐 겁니다. 잠시 손을 놓았고 사용하지 않았던 감각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뿐일 테니까요. 예전에 직접 만든 파일을 보면서도 다시 검색해야 한다는 사실이 속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검색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능력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버벅거리는 게 정상일 거예요. 출근에서도 모르는 말이 들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는 일을 나는 한 번 더 물어보게 되기도 하고 남들이 10분이면 하는 일을 나는 20분, 30분 걸려서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익숙해질 겁니다. 예전에 처음 일을 배울 때도 그랬듯이 손에 익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직무 전환을 한 신입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자리이긴 하실 것 같아요. 나이가 예전만큼 어리지 않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나보다 어린데도 더 능숙해 보일 수도 있고요.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한 것은 아닌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혼난 것도 아니고 일을 못한다고 평가받은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내 마음이 먼저 여러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뿐이죠.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안 두려울 수는 없으니까요. 분명히 긴장도 되고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실수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을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발자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노력해야겠죠? 모르는 것은 찾아보고 메모하고 질문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일을 많이 오랜 시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노력이 나를 몰아붙이는 방식일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해서 벌을 주듯 하는 노력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한 나를 도와주는 노력이어야 합니다. 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내가 반드시 잘할 것이라고 믿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나는 다 잘할 거야,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하는 믿음이 아니라 잘하지 못하는 날에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 모르는 것이 있어도 나를 한심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너를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내 안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믿음이면 좋겠어요. 오늘의 미션은 첫 출근 전에 엑셀 기능 3가지 정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미 아는 것과 다시 배워야 할 것을 나누어서 적어보는 길인 거죠. 분명히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익숙해졌던 것이 조금 생소해졌을 뿐일 것 같아요. 막연한 두려움을 조금은 구체적인 준비로 하나씩 우리가 준비해가면 어떨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딘딘의 태양은 가득히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을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 된 사연들은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나미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입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0: 선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0번, 예수 생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분유를 끊는 아기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마치 세상을 잃은 듯 엉엉 우는 아기에게 아기의 부모가 더 맛있는 걸 주겠다고 약속하는데요. 근데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서 분유만 먹어봤으니까 어떤 음식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죠. 하지만 새로운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겁니다. 자, 어쩌면 우리도 그 아기처럼 자신이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마냥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앞에 펼쳐질 더 좋은 것들을 기대한다면 더욱 기쁘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9월 19일 토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첫곡 알마 나와 가자 띄워드렸어요. 네, 이 곡만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오늘 예, 여는 말에서 분유만 먹던 아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쵸? 어린아이들은 또 성향이 그렇잖아요. 새로운 음식 조금 겁내서 못 먹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좀 먹던 것만 먹고 이거 한번 먹어볼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좀날 것을 좋아해서 회를 좋아하는데 회 한번 먹어볼래? 이러면 아 이거는 싫어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도 아 이거는 난 별로야 막 이러면서 안 먹었거든요. 지금도 잘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언제 첫째가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엄마 근데 우리 죽으면 영혼이 빠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마도 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엄마가 어떤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자궁 안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긴지 몰랐잖아. 그렇게 자궁 안이 세상인 줄 알고 이렇게 따뜻하고 물이 있고 이런 곳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렇게 큰 세계가 있잖아. 그런 거래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그렇게 되면

는이 세상은 엄청 작은 거고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또 하느님 나라가 있는 거래.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아 그래? 오 신기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예,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읽었던 걸 생각해 보면 아 우리가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끝이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더큰게 있겠지. 분유만 먹다가 세상에 마라탕, 떡볶이 뭐 이렇게 자극적인 맛있는 것들이 고기 이런 거 먹으면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분유 얘기해서 해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고른 생활성가 가사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또 순교자 성어를 맞아서 특별한 곡을 골라봤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와, 유명한 사람 다 모였네요. 제이팸, 김연기, DES 열일곱이다가 함께한 주빌로 듣고요. 이어서 제치원과 이혜미가 함께한 알고 있니? 띄워드립니다.

노래에 날개를 달고. 노래에 날개를 달고 오늘은 김태진 신부님의 천당이 두리오로 함께합니다. 개 돼지만도 못한 망나니로 상스럽게 태어났다 해도 천주님 사랑을 알게 된 그 이후로 나도 존귀하다는 것 알게 됐소. 밑바닥 인생이었지만 천주님을 믿은 뒤로 처음으로 교인들에게 사람 대접을 받아봤소. 나에게는 천당이 둘이요. 살아서는 천주교가 그 하나요. 죽어서는 나 필연코 갈 곳, 그곳이 그 두 번째요. 천 번 더 만 번 더 괴로움을 당한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다오. 망나니 순교자.

그대에게 평화를 토요일 코너죠. 노래 날개를 달고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곡 김태진 신부님의 곡이죠. 천당이 두리오였어요. 이곡 이제 부제가 복자 황일광 알렉시오라고 붙어 있는데 이 복자님이 이 복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천당이 두리오.

곡이라고. 노래는 되게 신나고 약간 락 느낌이잖아요. 락이죠. 근데 가사는 사실 되게 울컥하는 가사예요. 이분이 이제 망나니셨는데, 우리 이제 천주교를 믿게 된 후로 사람들이 나를 또 사람 취급을 해준다. 나를 대접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천당이 하나 있고, 나 죽고 가는 천당이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천당이 둘이다. 내가 천주교를 믿은 후로 천당이 둘이 됐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망나니나 어떤 직업들을 조금 천하게 여겨서 사람 대접을 안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믿으면서,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다 하면서 순교하신 복자죠. 황일광 알렉시오의 이야기를 신부님이 너무 재밌고 또 귀에 쏙쏙 들어오게 풀어내셨어요. 제목부터 천당이 두리오 이렇게 하시면서 복자 황일강 알렉시오가 딱 생각나게 이렇게 또 지어주셔서, 신부님이 오랫동안 성지에 계시면서 순교자 또 복자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고 또 음반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음반들을 보면은 다양한 우리 순교 성인들 복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이 곡을 좋아하는데 아침에 갑자기 틀으면 놀라실까봐 아껴뒀다가 오늘 용기 내서 틀어봅니다. 천당이 두리오 오늘 노래의 날개를 달고로 함께 했습니다. 7278님이 수험생들 힘낼 거예요. 잘 들었어요. 하시면서 제가 어제 수험생들 파이팅 하면서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김점례 마리아님은 17의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도 신청해요. 내일 우리 딸들 생일이거든요. 아, 오늘이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초원 디냐, 그리고 초해 에밀리입니다 하셨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또 따님들 생일 맞이하셨으니까 신청곡 틀어드릴 수밖에 없겠죠. 17,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도 준비하고 있고요. 클라라 915님은 아침 출근길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곡도 준비했거든요. 먼저 17이다의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도 듣고요. 이어서 사랑작업의 버전으로 띄워드릴게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려요.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17이다의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도, 따님들의 생일 맞아서 보내주셨어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사랑작업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야우나리오가 있습니다. 박해시대 중에 주교가 됐고요. 신앙을 증거한 신자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그들을 찾아서 감옥으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할 방도를 찾던 중에 오히려 체포됐고요. 신앙을 고백한 후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폴리 대성당 지하묘지에 있는 성인의 무덤에는 지금도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녀 에밀리아, 성 테오도로 등 17분이 계십니다. 오늘 축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혹시 기억나는 오늘 축일인 분들이 계시다면 문자메시지로 축하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요. 화살기도 지금 보내주셔도 좋은 선물이 되겠죠. 송송이의 너에게 듣고요. 이어서 권성일 왜 띄워드립니다.

송송이의 너에게 이어서 권성일 외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복음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사람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말하죠.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도 참 중요하다는 가르침 같은데요. 그렇게 들을 준비가 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 더욱 뜨겁게 만나시길 바라고요. 저는 황건택이 부르는 내 마음속 씨앗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20일 일요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오늘 미사는 한국순교복자 성직수도회 총장 백남일 요셉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9월 20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입당 성가 287번입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자랑스러운 순교자들의 피로써 탄생하였고 또 그 순교정신을 이어받아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이 훌륭한 신앙 선조들의 덕행을 기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순교자의 후손으로서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훌륭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시길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3: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 탓이요 죄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0: 기도합시다.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 이 땅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선택하시어 오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자라게 하셨으니 저희도 죽기까지 복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오늘 제1 독서는 지혜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2: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 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맡겨진 이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0: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1: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0: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 예수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순교자들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대축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특별히 오늘 미사는 김대건 신부님께서 순교하신 이곳 새남터에서 봉헌되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나흘 전인 9월 16일은 김대건 신부님께서 이곳에서 순교하신 지 18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병인 박해가 일어난 지 1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회를 대표하여 지난 6월 프랑스 파리해방 전교회 총장 신부님과 베른의 주교님의 탄생지가 있는 르망교구의 주교님과 함께 현양미사와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순교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신앙의 유산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기념해야 할 귀한 영적 보화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순교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단순한 기념도, 박물관에 고이 모셔두어야 할 오래된 역사적 유물만도 아닙니다. 지금도 신앙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탄압과 폭력이 벌어지는 곳에서 현대의 순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하기 위해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칼레 시민들이라는 작품을 아시나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로댕 미술관 정원에는 누더기 같은 남루한 차림에 목에는 오라줄을 걸고 서 있는 여섯 사람을 표현한 작품이 있습니다. 때는 1346년, 백년 전쟁 당시 프랑스의 칼레라는 도시는 1년 동안 끈질기게 저항하다 결국 영국군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이때 영국왕은 시민 6명을 대표로 내어주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갑부였던 위스타슈 느생 피에르를 비롯한 사회 지도자들이 스스로 희생을 자원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 1880년 칼레 시장은 이들의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예술가였던 오기스트 로댕에게 동상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완성된 작품을 본 시장은 아주 크게 실망합니다. 이 영웅들을 높은 받침대 위에 세워 우러러보게 하기를 기대했지만 작품은 평평한 지면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당당하고 의연하게 처형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조각상 속 인물들은 초췌하고 우물한 표정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어떤 이는 입을 다문 채 애써 의연함을 잃지 않으려 하고 어떤 이는 두려움에 떠는 동료를 위로하며 또 어떤 이는 머리를 감싸 쥔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표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작품의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로댕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을 아름답게만 표현했다면 인물들의 사실성을 지키지 못했을 것이고 높은 곳에 두었다면 영웅성을 찬양함으로써 진실을 잊게 했을 것입니다. 라고요. 로댕은 그들의 위대한 용기를 기리면서도 영웅성만을 부각하기보다는 희생을 앞두고 두려움과 인간적인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반드시 초인적인 영웅심의 표현으로 포장될 필요는 없습니다. 순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교란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의지하며 살아왔기에 목숨마저 자신이 가장 사랑해온 분께 봉헌할 수 있었던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순교자들을 현양한다는 것은 신앙의 영웅들을 기념하는 일이 아닙니다. 순교자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는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현양하는 것은 죽음을 마주한 인간적인 갈등과 고통 속에서도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과 은총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들의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순교자들에 대한 기억은 피로 쓰인 그리스도교 진리의 문서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교는 하느님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도 분명 하느님께서 살아계심을 증언합니다. 또한 세속적인 가치와 쾌락을 쫓는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과 신앙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따라서 순교자들은 참된 신앙인이란 무엇이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 순교는 우리가 죽는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을 기념하는 대축일인 오늘 우리도 순교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란 삶의 고통과 슬픔을 거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번민과 갈등 속에서도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0: 상처 입은 이에게 손을 내밀어 내밀며 때로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위해 사랑을 선택하는 것. 어쩌면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순교자들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현실적인 순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 안에서 순교자들의 믿음과 용기를 기리며 우리 역시 매일의 삶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는 참된 신앙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시길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1: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0: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며 순교자의 주님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거룩한 순교 정신으로 이끌어 주시어 어떠한 어려움에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으며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스스로 이 땅에 신앙을 들여와 주님 말씀과 가르침을 따랐던 한국 교회의 순교자들을 굽어 살피시어 박해의 칼날 앞에서도 당당히 신앙을 증언한 그들이 세계 교회에서 신앙의 모범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교회로 부르신 예비 신자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진리에 대한 믿음과 배움의 열정으로 세례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가정을 살펴주시어 믿음, 희망, 사랑의 삼덕을 굳건히 지키고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주님의 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생명을 주시는 주님, 자랑스러운 신앙 선조들을 본받고자 애쓰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3: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0: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 백성이 드리는 이 제사를 자비로이 받아주시고 거룩한 순교자들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자신을 하느님께 맛가진 제물로 바치며 온 세상의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3: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3: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3: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 선조들을 복음의 빛 안으로 불러주시어 무수한 순교자들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셨으며 그들이 갖가지 빛나는 덕행을 갖추고 혹독한 형벌 속에서도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 마침내 아드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한국 순교자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0: 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순교자들의 축제를 지내며 용사들의 음식으로 힘을 얻고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도 언제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교회 안에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예, 오늘 우리 한국 순교 성인들을 기념하는 대축일 미사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느님의 강복을 장엄 강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성인들의 영광이요 기쁨이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이 성인들의 뛰어난 전구로 힘을 얻게 하셨으니 이 교우들에게 길이 강복하소서.
1: 아멘.
0: 이 교우들이 성인들의 기도로 현세의 악에서 벗어나고 성인들의 거룩한 생활로 감화를 받아 언제나 충실히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1: 아멘.
0: 거룩한 교회는 그 자녀들이 천상 시민과 일치하여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기뻐하오니 이 교우들도 모든 성인과 함께 천상 고향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1: 아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이 가십시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283번입니다.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성부와 성자와 성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 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5번 103위 순교 성인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네,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와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씨앗을 심고 그 뿌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놨던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성인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박해 중에도 그들의 기록을 상세히 남겼기 때문이에요. 최영업 신부님은 조선에 귀국한 후에 자신의 부모를 포함해서 순교자들의 기록을 열심히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 남겼던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 마음에 새기면서 은총 가득한 주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9월 20일 오늘 주일입니다. 첫 곡으로 신보연이 부르는 사명 띄워드렸어요. 사명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또 기록들을 모으고 목숨을 바치시고 정말 이 노래가 또 절절하잖아요. 아침부터 굉장히 감정이 이입되는 오늘입니다. 또 오늘 대축일이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큰 축일이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순교자 성월을 보내는 9월에 또 가장 정점이라고 할수 있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은 또 시가 주는 선물 기도 함께 합니다. 어떤 시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가 보죠. 주비루스가 부르는 하늘나라 이 땅에 듣고요. 최순종의 빈 무덤 이어드립니다.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오늘은 이혜인 클라우디아 수녀님의 무명의 순교자 앞에로 함께합니다.

오래전에 흙 속에 묻힌 당신의 눈물은 이제 내게 와서 살아있는 꽃이 됩니다. 당신이 바라보던 강산과 하늘을 나도 바라보며 서 있는 땅, 당신이 믿고 바라고 사랑하던 임을 나도 믿고 바라고 사랑하며 민들레가 되고 싶은 이 땅에서 나도 당신처럼 남몰래 죽어가는 법을, 잊혀지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박해의 칼 아래 피 흘리며 부서진 당신의 큰 사랑과 고통이 내 안에 서서히 가시로 박혀 나의 삶은 아플 때가 많습니다. 당신을 닮지 못한 부끄러움에 끝없는 몸살을 앓습니다. 당신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았고 영원의 한 끝을 만졌으나 아직도 자주 흔들리는 나를 조용히 붙들어 주십시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거룩한 순교자여, 오래전에 흙 속에 묻힌 당신의 침묵은 이제 내게 와서 살아있는 말이 됩니다.

네, 오늘 시가 주는 선물 기도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김태진 신부님 목소리였죠. 성지의 봄이었습니다. 오늘 시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였죠. 역시 무명의 순교자 앞에라는 시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그랬어요. 몸살을 앓는다고 이분들이 이렇게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나는 몸살을 앓는다. 이런 표현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생각 타고나야겠죠?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2167님이 오늘 빵톡이 열리지 않고 화면 스크롤 부동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하셨는데요. 지금 빵이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씩 오류들이 있는 이게 기종마다 좀 다른가 봐요. 네, 있는 기종들이 있어서 그 오류를 잡고 있다고 해요. 어떤 문제인지 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IT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앱 아직 다운로드를 못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예,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떠서 안 됐던 분들 계신데 이제는 다 되거든요. 새로 빵 앱이 개발이 돼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디자인도 되게 예뻐졌죠. 뭔가 선명해지고 이러지 않았나요? 예, 좀 세련되지지 않았나요? 예,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CPBC 빵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 토크 예, 보내실 수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보이는 라디오, 보는 라디오도 거기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언젠가 시도해 볼까요? 보려고 합니다. 많이 많이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예, 빵톡도 새로 열린 거니까 사연과 신청곡도 많이 남겨주세요. 문자 메시지도 보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샵 1053, 유료 100원입니다. 이쪽으로 보내시면 돼요. 우물정 1053이에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릴게요. 어여쁜 세실리아님이 이 아침 동쪽 하늘입니다. 곧 태양이 떠오르겠죠?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너무 아름답죠? 그라데이션이 그림 같아요. 진짜 무슨 작가가 찍은 것처럼 너무 색깔이 촘촘하게. 어떻게 이거 그림으로도 이렇게 못 그릴 것 같은데. 정말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어찌 이런 빛깔이 연출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하시면서 하늘바라기 주님은 나의 빛 신청하셨어요. 네, 이곡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또 3188님이 태양의 찬가 들려주세요 하셔서요. 네, 두곡 신청곡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하늘바라기 주님은 나의 빛 아론밴드 리메이크 음반에서 태양의 찬가 이어드립니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죠. 하늘바라기 주님은 나의 빛 그리고 아룬밴드 태양의 찬가였습니다. 오늘 성인은요. 오늘 특별한 날인 만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성 정화상 바오로 등 123분이 있습니다. 그중 103위가 우리 교회의 성인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죽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신앙 기억하면서 주변의 한국 성인들 주보로 모시고 있는 신자분들에게 축하 인사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정혜 엘리사벳 자매님 계실 거고 효주아네스 자매님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하상 바오로,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축일 맞으신 분들 기억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지금 화살기도 보내드려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행복한 주일, 축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인순이가 부르는 보안나 십자가의 주님을 듣고요. 강훈 바오로의 꽃의 노래 이어드립니다.

강은바오로의 꽃의 노래였죠. 먼저 들으신 곡 인순이가 부른 보안나 십자가의 주님을 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신앙을 지켰던 순교자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러면서도 성인이 되진 못했지만 신앙의 크기만큼은 차이가 없는 무명 순교자들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뜻깊은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공동의 집 측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끝곡으로는 김시현 아니에스가 부르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7번,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0: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슬혜고요. 9월 이 시간에는요. 제로 웨이스트가 한때 유행으로 남지 않고 어엿한 문화로 정착하기 위한 저자의 고군분투를 담은 책이죠. 정말이지 제로 웨이스트샵만큼은 할 생각이 없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이신 흔적 작가님과 함께하고요. 예, 바야흐로 가을입니다. 또 플리마켓의 계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흔적 작가님도 플리마켓 경력자시죠?
1: 네.
0: 네, 뭐 혹시 즐거웠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1: 여러 행사에 참여를 했었고 잘된 플리마켓도 있고 못된 플리마켓도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인천의 굴포천에서 열리는 친환경 플리마켓에 참가했을 때가 가장 좀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플리마켓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셀러들이 모이는 플리마켓이기도 했고 그리고 굴포천이 굉장히 이렇게 나무가 많은 녹음이 우거진 하천의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뭔가 친환경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고 나무가 많고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뭔가 내가 이 문화 속에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너무 좋았어서 굴포천 플리마켓은 두 번 참여했었는데 매번 기분 좋게 설레는 마음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0: 첫 회에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흔적 작가님께 현수막 제작해달라는 의뢰가 종종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패션계에서 일하시다가 헌 옷으로 현수막을 만드니까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요.
1: 네, 저희가 친환경 플리마켓에서 현수막을 만들었던 게 계기가 돼서 의뢰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아무래도 헌 옷이나 뭐 빈티지 의류로 현수막을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곳이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대부분 의뢰가 들어왔었고 이제 학교나 기관에서는 환경에 대한 그 관심들이 많고 일회용 현수막으로 행사에 쓰이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많이들 찾아주셔서 현수막을 만들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패션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싱을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게 뭔가 의류 쓰레기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 동안 패션 쪽에서 일을 했던 나에게 오히려 뭔가 내가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반성과 함께 의류 쓰레기 얼마나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 제가 더 제일 잘 알 거잖아요. 그 분야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과거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이걸 내가 지속 가능한 패션 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게 또 나의 역할이지 않을까? 책임이지 않을까? 약간 그건 역시나 또 운명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런 패션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으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도 나의 역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셨다는 걸로 들렸어요.
1: 네.
0: 작가님에게는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많고 또 그걸 실현하는 에너지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ESG 인플루언서로서 또 친환경 운동가로서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1: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문화를 좋은 라이프 스타일로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실천이 아니라 쓰레기가 매개가 돼서 좀 더 일상을 잘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어요. 그게 가게를 운영하든 뭐 제품을 만들든 글을 쓰든 항상 저한테는 그 맥락이 함께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라이프 스타일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친환경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0: 그렇군요. 자, 9월 한 달간 이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친환경이라든지 뭐 제로웨이스트라든지 이런 거에 사람들에게 마음에 장벽이 있다고 생각해요. 완벽해야 할 것 같고 불편할 것 같고 절제해야 할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시작도 해보기 전에 좀 마음에서부터 멀어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뭔가를 강요받는다고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항상 이제 자주 하는 말이 불편함을 선택한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선택한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이타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뭐 북극곰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지구 반대편의 어려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좀 더 건강하고 잘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라이프 스타일은 잘 가꾸고 싶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관심을 갖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어떨까. 그냥 텀블러 한번 써보는 거 매일 못하더라도 한번 쓰는 거에 그냥 의미 부여를 하면서 가볍게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앞으로도 쭉 좋은 흔적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해 주신 흔적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이 책 읽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0: CPBC FM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5: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4: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5: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4: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5: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4: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5: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4: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5: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박동호 신부의 사회 교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부분들이나 이슈들을 사회 교리로 풀어보고 교회 가르침을 통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이 시간 말씀에 서울대교구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박동호 신부의 사회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일 아침 7시 어떻습니까? 방송 들으시기에 시간이 어떤지요?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이 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이 다른 일과 겹쳐서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시간에 성당을 가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 일터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성격의 성격으로 색깔로 내가 지나가는 시간을 칠할 것인가,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를 이제 옛날에 그 철학의 한 분야로서 시간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간에 관한 이해 또는 공간에 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에 관한 이해는 종국에는 처음과 마지막 혹은 영원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한된 어떤 조건 안에서 영원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 우리는 그걸 느낀다 혹은 파악한다 혹은 이해한다. 근데 이게 이제 종교의 영역으로도 이게 중복이 되죠. 그래서 종교는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데 영혼을 염원한다. 더 나아가서 철학은 사유인데 종교는 현재 있으면서도 영혼을 산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 성경의 그 말씀으로는 하루를 천년처럼 또 천년을 하루처럼, 그러니까 시간에 관해서는 두 가지로 큰 줄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적인 시간, 시와 시 사이, 시간이죠. 때와 때 사이, 그러니까 9시부터 10시까지 하면 이제 1시간이죠. 그러니까 시와 시 사이에가 있고 그 시가 있어요. 때, 뭐 예를 들면 양적인 생각으로 양적인 평가 측정으로서의 시간이 있고, 그건 말 그대로 시간이죠. 시와 시 사이니까. 그다음에 질적인 것도 있거든요. 시간을 말할 때는 그러니까 좀 말이 자꾸 중복되는데, 양적인 의미의 시간과 질적인 의미의 시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영원이라는 것은 질적인 거죠. 동시에 그래서 영혼을 맞아 순간에 아주 무한 확장이냐, 그건 이제 그 양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100년을 산다, 120년을 산다가 양적이었고, 최근에 들어선 뭐 특히 AI랑 관련해서 또 과학, 생물과학과 관련해서 이른바 트랜스 휴먼 해서 시간의 제약, 생명은 보통 뭐 100년, 80년, 90년 이렇게 시와 시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제한했는데 그걸 확장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생명공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근데 그런 경우를 이제 뭐 때로는 슈퍼 휴먼 혹은 뭐 트랜스 휴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어떤 그 조건 자체를 확장하는 거. 그 가운데 하나가 시간을 늘리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양적인 개념인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질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주 그 신학이라든가 어떤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또 종교에서든 그 또는 인문학에서도 또는 사회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혁명의 순간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 순간, 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고 순간은 찰나인데, 또는 그걸 다 다른 시각에서는 혁명 시기 하면은 시기니까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그 혁명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변화의 때, 변화. 뭐 사랑할 때, 미워할 때, 화날 때. 그 때라는 건 분명히 시간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그 앞에 굉장히 다양한 성격들이 있는 거죠. 사랑할 때, 미워할 때, 할 때. 사랑과 미움은 대표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 감성 혹은 인간의 그 이성의 영역에서, 또는 뭐 우리 어른들이 맨날 그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 다 때가 있는 법이다 하면서 공부할 때 공부해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공부할 때, 놀 때.
그래서 뭐 인간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지혜 중에 하나는 그 때에 대한 이해. 그래서 때를 알면 그 안다라는 게 그냥 뭐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사랑할 때구나 하면 사랑을 하는 거고 아 내가 놀 때구나 그럼 노는 거고 그게 이제 시 때에 맞는 자신의 삶의 질을 맞추는 건데 그러니까 사랑할 때인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때인데 미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엇박자가 날 때 있잖아요. 그것은 뭐 너무 거창하게 사랑과 미움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뭐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넌 왜 꼭 공부할 때인데 그게 놀고 있냐 그러면은 원래는 주어져 있는 조건 지어져 있는 것은 공부를 해야만 그 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충족되는데 그럼 그런 걸 우리는 충만이라고 하죠. 한 시부터 세 시라는 그 문제 두 시간이잖아요. 두 시간에 공부라는 행위가 꽉 채워지면은 지혜로운 삶, 알찬 삶을 산 건데 이제 공부할 때라고 정해져 있는데 공부는 안 하고 뭐 존다든지 또는 딴짓한다든지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시간을 허비했다 그러잖아요. 헛되게 썼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을 헛되게 쓸 리는 없죠. 사람이 시간을 운영한다기보다는 어떤 측면은 사람이 시간의 흐름에 그 순간의 흐름에 사람의 삶이 그 안에 얹혀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으니까요. 시간을 그래서 뭐 우리가 사람의 마음대로 못하는 게 뭐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이 다 그런 말이고요. 또는 뭐 아무리 머릿속으로 미래를 그리더라도 미리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준비는 하지만 앞당길 수 없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일상에서 생각하는 시간의 질적인 어떤 차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시간의 양적인 차원과 질적인 차원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침에 마음속으로 기대했던 또는 마음속으로 의도했던 어떤 뭐가 있어요. 아, 그 시간에 나는 누구일까? 그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시간에 나의 삶은 어떤 색깔일까? 이런 기대가 있고 또 그 기대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꾸려갈 경우에는 충만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고 근데 사람들은 뭐 100명 가운데 99명 정도 사람들은 말 그대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꽉 찰 수가 없거든요. 항상 아쉬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후회라고도 말한다. 아,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할 것. 아, 그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것. 할 때 앞에 항상 그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또 유한한 존재니까 자기에게 늘 다가오는 그 흘러오는 그 물결과 같은 그 시간에 자기를 온전히 담군다? 충만하게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기에 충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느님의 은총과 성령의 도움으로 그것을 채워진다. 그래서 매 순간이 영원한 삶이고 하느님 안에서의 삶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삶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 순간은 영원한 시간의 시간이다. 자체가 말이죠. 먼 미래 무엇이 아니고요. 근데 그런 철학과 신앙의 만남에 또 철학 그런 접근도 물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9월 20일 지금 이 시각 혹은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은 충만한 삶인가요? 혹여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보이더라도 혹은 여기시더라도 혹은 여겨지더라도 그렇게 크게 고개를 숙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무언가를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100이 있으면 우리가 뭐 10개라면은 선의의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신뢰의 마음도 있고 희망의 마음도 하느님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을 했다 그러면 아흔은 채워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부지런히 막 그냥 진력 다해서 아흔을 했으면 열을 채워줄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우리가 한 것이 일부를 덜어다가 부족한 다른 사람에게 채워주는 거 그게 우리가 통공교리잖아요. 그런 점에서라도 우리는 낙관할 수가 있고 긍정할 수가 있고 지금의 이 시간을 이 시각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죠. 하느님의 어떤 초대에 의해서 또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말이죠. 아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 한국교회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이에요. 근데 우리만 대축일이 아니고 보편교회 전례력의 대축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해외여행을 혹은 성지순례를 가셨으면 오늘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구 반대편의 어느 성당에서 아주 초라한 성당에서 시골 성당에서 죄송합니다. 시골을 제가 초라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도시에 비해서 도시 성당에 비해서 소박하죠. 도시 성당은 어떤 점에서는 불필요하게 그 거추장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 소박한 작은 성당에서 바로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다만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하는 미사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대축일이 의무대축일이었으면은 반드시 했을 것이고 의무대축이 아니고 주일이잖아요. 이번에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방인사제 나라 신부님이 우리말 발음이 좀 서투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여행 중에 또는 순례 중에 있으면 그래도 귀에 익은 겁니다. 그런 대축일이고요. 그런 맥락에서도 오늘 뭐 외형적으로 오늘이 중요한 날이고 내용상으로는 바로 이분들이 순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분들이 우리 김대건 사제라든가 정하상 바오로 이런 분들의 순교의 시대에는 중에 그 물리적으로 외형적으로 박해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위기라고도 말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건 물리적으로 이른바 외압입니다. 외압. 근데 외압인데 그 외압의 성격이 물리적이에요. 그 물리적이라는 것의 장점은 피부로, 눈으로, 손으로 금세 느껴요. 마음이 아프다. 이건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다리가 아프다. 그럼 쉽게 알아요. 그게 뭔지를. 통증이 뭔지를 금세 아는데 마음이 아프다 하면 가늠하기가 어려우니까 흔히 그럴 때 형언하기 어렵다 말하자면은 말로 표현 수식하기 참 어렵다 이런 건데 몸이 아픈 거는 금세 알거든요. 그만큼 직접적이고 또 직접적이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공포를 굉장히 빠르게 예를 들어

들어서 내가 미래의 어떤 불투명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때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정신을 잠깐 딴 데 두면 미래에 대한 공포를 잃어버려요. 한눈 팔면.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근데 몸에 대한 건 안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진통제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은 몸에 대한 거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그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 한 반드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진통 어떤 제라든가 진통의 수술 같은 경우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뭐 신경이 됐든 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느끼는 것만큼 직접적인 건 없는 거죠. 근데 박해, 그때 외압을 박해를 받을 때 다시 말하면 몸으로 고통을 느끼는 시절의 박해였던 거예요. 그냥 또렷하죠. 박해와 순교가 또렷하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우리 순교자들은 용감하게 거기서 용감하다는 게 뭐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건 뜻은 아닙니다. 두려웠음에도 한 걸음 더 내딛는 게 용기인 거지 두려움이 없으면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인식이 없는 것이고 무감각해지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이보그죠. 두려움은 있으나 한 걸음 더 이건 거든요. 그게 감각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차이잖아요. 감각은 반드시이고 자유의지는 누구나 다가 아닌 거예요. 두려웠는데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분도 있지만 두려웠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두려웠기 때문에 뒤로 물러났다 그래서 탓할 수가 없는 이유는 그 두려움이라는 게 인간에게 모두에게 공유할 만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다는데 그럼 뒤로 물러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 공포와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뒤로 물러나게 해요. 그게 자연이에요. 근데 어떤 의지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앞에다 불굴, 꺾이지 않는 이란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크죠. 근데 오늘날에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그 물리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고통의 자극 앞에서 꺾이지 않는 불굴의 용기로 한 걸음 더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뭐 표현하자면은 영적이라 그럴까요? 정신적이라고 할까요? 문화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서 오는 우리 삶에 대한 충격인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그거에 맞서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두 가지를 교회가 자주 말하거든요. 하나는 소비주의예요. 앞에다 이제 수식어를 붙여 이기적 소비주의예요. 그 자체로는 사람이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쫓는 거 당연하죠. 사람은 몸이 있고 또 만족을 위해서 소비하는 게 당연하죠. 이기적 소비주의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오늘날의 형국에서는 나의 이기적 소비주의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입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고통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절제할 것을 극복과 자꾸 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 이로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가 필연적으로 구조적으로 반드시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강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순교는 그런 점에서는 이런 정신적 또는 문화적 이런 측면에서 오는 우리가 꺾이지 않는 불굴의 용기를 요구하는 대목들이다. 이기적 소비주의를 극복하고 이타적 공동체주의, 이타적 절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괴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살다가는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한다고 째려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뭐 박해라고 한 박해가 우리 앞에 늘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노래 들을까요? 나정신이 부르겠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추기를 보내고 보냅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순교와 관련해서 우리 첫 신앙 공동체죠.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그 시절의 순교는 물리적인 외압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용기를 갖고 한 걸음 더 나아간 양상의 순교라면 오늘날에는 그런 그 물리적 폭력 대신에 뭐 문화적 또는 뭐 철학적일 수 있겠고요. 또는 사고, 사상 이런 점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충실성을 무너뜨리는

압력. 그래서 노래 듣기 전에 그 예로 이기적 소비주의의 문화를 말씀드렸는데, 그 겉으로 얼핏 봐선 이기적 소비주의가 그다지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이게 오늘날의 세계화된 경제 구조 안에서는 나만을 위한 소비 만족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구조적으로 아픔과 고통을 준다. 대표적으로 나만의 이기적 소비주의를 위해서는 물건값이 싸야 되거든요. 물론 비싼 것도 있겠지만 그 싸게 나한테 그 상품을 제공하려면 그 가운데 하나가 인건비, 노동비가 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가난한 나라의 어린 아이들의 손에서 뭐 하루에 14시간 동안 일하게 하고 그것을 또 어찌어찌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내 손에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은 나는 손에 그것을 소비 손에 넣고 소비함으로써 만족을 했다는 얘기는 아주 정말 자극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지구 반대편에 8살짜리 아이의 눈물이 그 안에 스며 있는 무엇을 나는 즐거워했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사실은 좀 신랄하게 비판하는 비평가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점에서 어쩌면 이기적 소비주의는 오늘날에 우리를 순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그 도로가 되기도 한다.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그걸 역행하는 것, 역류하는 것, 그게 오늘날의 순교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루카복음에서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이 십자가에 대한 오해요. 우리는 이제 부활에 대한 희망, 부활에 대한 믿음, 또 부활에 대한 염원 이것이 굉장히 강하죠. 뭐 영원한 생명에 관한 어떤 우리 든든한 뒷받침이니까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근데 그 부활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세계의 신비를 말할 때 육화, 강생이죠. 십자가 죽음 있고 그다음에 부활 세 가지를 주로 꼽거든요. 이 세는 전부 다 결합되죠. 온전하게. 그리고 이 바탕엔 당연히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근데 십자가인데 자기 십자가인데 자기 십자가인데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는 건데요. 이 십자가에 말하자면 DNA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를 들면 자기 잘못 없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행위로서의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첫째는 하느님이 그렇게 부르셨다와 두 번째는 희생하셨다거든요. 세 번째는 거기에 따르셨다는 거고요. 그런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십자가는 십자가는 당연히 그 무거움을 연상시키니까 고통을 연상시키니까 심지어 죽음을 연상시키기도 하잖아요. 십자가는. 근데 왜 그랬느냐 나는. 내가 왜 고통스러운가? 내가 왜 무거운 짐을 졌는가? 내가 왜 죽음의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가? 내 죄 때문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진 게 아닌데 거꾸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었는데 우리는 내 실수, 내 잘못, 내 허물 혹은 내 과다 욕망의 불충족 또는 나의 그 기대, 그러니까 이기적 기대에 대한 좌절 그럴 때 우리는 힘겨움을 느끼고 고통스럽다 그러고 십자가라고 믿는다면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DNA가 서로 다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DNA 분석을 해보니까 철저하게 이타적인데 나의 짊어진 고통의 십자가를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다가 맡겨서 DNA 분석해보니까 아주 DNA가 좀 더 이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따를 때 엇박자잖아요. 앞에서는 말 그대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뒤쫓아가는 사람들은 금장으로 된 액세서리 십자가를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장식품처럼 하고 따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 그거만큼 앞서가는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는 뭐 조롱이면 조롱 하는 행위도 없잖아요. 따라는 가는데 보니까 전혀 달라요. 스승이 앞서가고 제자가 뒤따라 가는데 스승은 정말로 말씀과 삶으로 행적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는데 그것도 어렵고 힘든 사람인데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스승을 앞세우고 자기네들은 스승 덕에 사람들로부터 받은 칭송, 명예를 자기네가 받는 거고 대신 앞장서가는 그 스승은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참 그거는 그런 걸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18, 19세기 들어서 악표현이라 그러죠. 정말 못된 표현을 보였다. 근데 그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대부분의 종교에서 나타나는 일탈의 현상이 하나가 그건 거죠. 이름으로나 표지, 사인으로는 분명히 거룩함인데 실제 내용이라든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아 정말 깝깝한 경우가 많죠. 가난을 말하면서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는다든지 또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또 기세, 힘,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형제의 말하자면 혈육 간의 관계를 말하면서도 주장하고 막 하면서 자기네끼리는 형제님, 자매님 하는데 자기네와 뭐 범주가 다른 어떤 사람들은 뭐 적대시하거나 심지어는 뭐 전쟁도 불사한다 이런 일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꼴불견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냉정한 평가를 받았던 거고요. 자, 그런 점에서 또 오늘 대추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짊어진 십자가를 이렇게 비유가 적절치 않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제물로 바친다고 치면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제련을 하려면 다 녹이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융합이 안 돼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안 섞여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뭘 만들어놔도 그걸로 틀에다가 녹인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아무리 눌러놓고 시간이 끊어봐도 들리니까 뚝뚝 부러지는 거죠. 섞이질 못해가지고 DNA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그래서는 곤란하겠죠. 적어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시간에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는 그 점에서는 수시로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의 십자가의 DNA가 예수님 십자가의 DNA하고 얼마나 근접한가에 대해서는 무거운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아직 이제 레오 교황의 이 회칙, 첫 회칙이 우리말로 아직 번역이 안 되어가지고 출판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방송을 통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이제 레오 교황이 지난 5월 달에 발표하고 했는데 6월에나 발표했거든요. 왜 늦어졌을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그 회칙,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칙을 제목을 뭐로 할 건지는 좀 관심이 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우리의 교회 언론에서는 아마 위대한 인류 이렇게 이제 기정사실화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제목을 할지 그게 이제 라틴말이나 영어나 불어 독어는 그 라틴말 우리 한국말 공식 번역본이 안 나와서 그래요. 영어가 오리지널로 나왔고 불어 독일어 중국어는 다 교황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물론 이제 번역기를 이제 활용하면 금세 번역이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번역기로 돌린 거는 이제 한국 천주교회 주교회가 공식으로 한 게 아니고 기기가 번역한 거고요. 주교회는 이제 아마 공식으로 이제 번역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주교회의 이름으로 발표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위대한 인류라고 번역을 해서 제목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아닌 것 같아요. 2차 바티칸 공의회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특히 교회에서 특히 사회교리랑 관련해서는 디그니타스를 얘기할 때 존엄을 많이 말하거든요. 존엄. 근데 그 존엄을 말할 때 동시에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제 죄송합니다. 영어를 말해서 퍼스널리즘이라고 해서요. 그건 이제 신앙의 언어이면서 동시에 철학의 언어예요. 또 철학의 언어이면서 동시에 문화의 언어예요. 퍼슨이라는 거는. 철학의 언어, 신앙의 언어 하면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삼위일체 그 위가 페르소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페르소나예요. 철학의 언어는 이제 퍼슨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말로는 그냥 인간, 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페르소나에서 나온 건데 페르소나는 연극의 언어고 페르소나는 이제 가면이거든요. 얼굴에 쓰는 가면. 그러니까 본체, 리얼리티가 있고 또는 에센스가 있고 또는 아르케가 있고 근데 그것이 드러나는 그게 속에 뭐가 있는데 뭐 보여야 알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이제 표정이라든지 손짓이라든지 선물 이런 건 그 사랑이라는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들이거든요. 표현들. 그리고 또 철학에서는 게 마테리아하고 형상, 포르마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이중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것과 눈에 볼 수 있도록 드러나는 무엇이 반드시 있는데 그런데 이제 페르소나라는 것도 이중적인 인격인데 사람의 사람다움이 있는데 그걸 드러내는 게 있잖아요. 그때 그걸 페르소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언어이고 신앙의 언어이고 문학의 언어, 문화의 언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인류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뭐랄까 그럴 때 그 페르소나를 얘기하고 페르소나의 하나의 그 핵심으로서 존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엄입니다. 근데 인류라는 말은 집합명사잖아요. 류, 영장류 할 때 류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에 특히 살아있든 뭐 살지 않았던 사물들을 이렇게 분류체계에서 류잖아요. 류. 거기에는 존엄이란 말을 안 쓰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위대한 인류일지 위대한 인성일지 그 휴마니타스를 그렇게 번역할지는 아직 자신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신문이 자꾸 위대한 인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뭐하고 특히 대조가 되냐면 그 인텔리전스요. 우리 인공지능이잖아요. 사람에게 우리말로는 또 좋은 말이 있죠. 지성이란 말도 있고 성, 본성할 때 성, 지성, 이성할 때 성이요. 인간의 본성의 하나죠. 지성이, 이성이. 그때 우리는 지능이라고 안 그러고 지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에게는 아티피셜한 지능이라 그러고 페르손, 인격에게는 인격을 구성하는, 인격을 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지성, 그다음에 양심, 그다음에 물론 이제 철학적 바탕도 있고 신학적 바탕도 있는 건데 또 한 가지가 자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위대한 인류라는 제목보다는 고결한 인성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회칙의 인공지능이라는 시대 인공지능을 말하자면 앞에 놓고 말하는 회칙이니까 인공지능이니까 인공이 아닌 거 퍼스널한 거니까 인격적인 거고 또 지능 대신에 지성하면 그것은 위대하다라는 것이지만 숭고하다, 고결하다.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종교적인 색깔까지 입히면 성스러운 거다. 하느님의 모상과 닮음의 반영일 수 있, 반영을 또 얘기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 레오 교황의 첫 회칙에서 지난주에는 이제 레오 13세 교황의 새로운 사태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비오 11세 교황의 새로운 사태 회칙 40주년을 기념한 회칙이요. 제목 자체가 40주년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래 들을까요?
최준익이 부릅니다. 드릴게요. 함께 듣죠.

드릴게요. 최준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레오 교황의 첫 회칙이죠. 레오 14세 교황의 첫 회칙. 정말로 새로운 또 다른 사태. 그 AI 시대를 살면서 교회는 어떻게 주님의 가르침에 충실한가? 교회는 복음화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선의 모든 사람하고 협력할 텐데 무엇을 갖고 협력할 것인가 할 때 통상적으로 사회적 가르침, 사회교리로 교회가 세상에 이바지하는, 복음에 이바지하는 게 세 가지를 주로 얘기해요. 하나는 가르침, 그 매지스테리움이라 그러죠. 물론 가르침의 그 수준이라 그럴까 등급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보편교회 전체의 가르침 또는 교황의 개별 가르침 또는 주교 시노드의 가르침 한국천주교 주교의 가르침 이렇게 이제 이걸 히에라크가 하죠. 말하자면 공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놓는 가르침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는 우리 교회들에게는 조금 낯설겠지만 신학의 영역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거죠. 센수스 피데라고 말하자면 하느님 백성의 신앙 감각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세속의 언어를 말하면 뭐 여론, 민심은 천심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비슷한데 요즘은 또 이게 좀 달라졌죠. 왜냐하면 지금 아주 새 정보통신 수단들의 정말 다양한 발전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접한, 수용한 정보의 객관성, 윤리성, 진실성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그 전에 이른바 기성 매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게이트

키핑이라 그러나요? 우리가 누가 이렇게 체크를 해요. 이게 진짜 맞아? 그걸 뭐 통상적으로 팩트 체크라고 하고, 또는 주장이 서로 닦을 때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서 하고, 그런 어떤 절차들이 있었는데, 예, 뉴미디어에는 그러니까 정보 제공자, 정보 수집 생산자, 정보 유통자, 정보 제공자, 정보 소비자의 구별이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이 말이 맞아? 이게 객관적이야? 이걸 어떻게 크로스 체크하지? 이걸 어떻게 게이트 키핑하지? 하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몇 바퀴만 돌고 나면은 마치 그럴듯하게 사실인 양 유포가 되고, 사람들은 그거를 정보로 확인을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거든요. 그건 통상적으로 페이크 뉴스란 말이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이잖아요. 이렇게 한 조각 한 조각 찾아보면 다 그럴듯한데, 그걸 모아놓으면 완전히 새로운, 이른바 이제 분식이 가능해진 거죠. 정보에서도. 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달리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식별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민심이 할 때 그 마음이, 그 센서스 피데가 말하자면 전제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이른바 진리에 대한 탐구, 적어도 진리를 탐구하려는 자세, 또는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래서 진리의 진실을 또는 진리를 탐구하려는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 말하자면 학교를 갔을 때, 지금에 좀 다르지만 옛날에 공부하러 학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부하러 가겠다는 그 자세, 그리고 공부하러 간다는 것에 필요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등교를 등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교재를 분명히 챙기고, 또 예복습을 철저히 하고,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것에 따르는 요구되는 바들이죠. 디맨드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거에 충실한 것이 필요한데, 오늘날의 그것이 이제 정보라고 친다면 우리는 정보의 객관성, 정보의 윤리성,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그 탐구의 자세가 과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가? 있을 때 민심은 천심이 되지만, 없으면 그 민심은 어쩌면 역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이 뭐 선동이라든가 정보 조작이라든가 이런 기법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실현된 적도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도 저는 최근에 그 정보 매체, 통신 매체의 정말 다양성과 놀라운 변화 때문에 과연 민심은 천심이라는 그 마치 그 격언과 같은 이 말이 언제나 유효하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어떨 때 보면 이거 전체가 이상한 길로 가는 걸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를 직접 말하면은 뭐 여러분이 좀 들으시기 불편할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의 어떤 사건의 추이를 놓고 보면 시간이 뭐 5년 10년밖에 안 지난 다음에 그렇게 흘러갔단 말이야 라는 것이 밝혀질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히에라크 교회의 공적인 자리에서 가르침을 내놓는 경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근원적으로는 센서스 피데, 말하자면 하느님 백성의 신앙 감각, 말하자면 그게 민심은 천심일 수도 있고 기본적인 신앙의 어떤 태도가 가르침으로 나타나죠. 세 번째 당연히 모범이죠. 삶으로 보이는 거죠. 이 세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선의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사회교리인데, 이 사회교리의 첫 출발로 이제 그 레오 13세 교황을 얘기했다면, 바로 이어서 비오 11세 교황이 있는데, 새로운 사태란 회칙을 낸 1891년이 세월은 사태 회칙을 냈는데, 40년이 지난 1931년에 40주년 회칙을 내놓아요. 근데 이 회칙은 그 대공황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 경제적인 불안정 속에서의 사회를 어떻게 구축하는 게 필요하냐 할 때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눈에 띄게 됩니다. 협조주의라는 게 훗날 한참 80년이 지난 다음에 인도의 경제학자가 뭐 협력주의로 이런 것을 주창하죠. 그것은 뭐를 염두에 둔 거예요? 무자비한 자유경쟁에 대한 반동이겠죠. 또 한 가지가 이제 보조성, 그러니까 전체주의의 등장에, 그건 물론 그 레오 교황 때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교훈으로서, 빛으로서 보조성을 또 강조한 대목 눈에 띕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사회교리의 역사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들으실 노래입니다. 박하얀, 황권택이 부릅니다. 자비의 향유 들으시고요. 다음 주에 뵙고 한가위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5: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6: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7: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8: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0: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0: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1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순교를 상징하는 꽃 프리틸라리아. 짙은 자줏빛의 얼굴로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면서 순교자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합니다. 순교자가 흘린 검붉은 피를 기억합니다.

순교를 상징하는 꽃 프리틸라리아는 순교자 성월 즈음에서 구근을 심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른 봄꽃을 피우는데요. 모진 겨울을 견딘 끝에 비로소 꽃 피우는 순교의 신심 같죠? 주님의 꽃인 우리 또한 프리틸라리아처럼 겸손된 삶의 자세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을 지키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굳센 마음으로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야겠습니다. 2주의 책, 오늘은 순교자 성월을 맞아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주의 책, 순교자 성월 특집, 치명자산을 오른 그녀들,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이상을 원곡입니다. 비밀의 화원, 아이유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이 곡으로 9월 20일 순교자 성월 대축일의 2주의 책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 특집 작가와 함께 바로 만나겠습니다. 9월은 한국천주교회가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을 기억하는 순교자 성월입니다. 자신이 믿는 걸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놨던 사람들, 그들의 삶을 기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조금 낯선 방향으로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전주를 여행하던 두 여자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익숙한 길 대신 산 하나를 오릅니다. 그곳의 이름은 치명자산. 천주교 순교자들이 묻힌 성지를 오른 두 여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신념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든 주변부든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킨다는 게 뭔지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소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한다는 것,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는 그 사람의 마음, 그것은 또 무엇인지. 자, 다람 출판사에서 나온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 나는 노래한다를 쓰신 소설가이자 번역가 이주혜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스튜디오로 직접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이주혜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아유, 예. 잘 오셨고요. 제가 소설가이자 번역가로 소개를 드렸는데 글을 옮기고 또 글을 쓰는 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청취자와 독자들에게 직접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4: 네. 어디 가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읽고 쓰고 옮기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네. 책을 읽고 또 쓰고 번역이 옮기는 일이기도 하지만 소설 자체도 어떤 이야기를 옮기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말을 건네고 말을 옮기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이렇게 하나로 순환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읽고 쓰고 옮기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3: 네. 읽고 쓰고 옮기고 지금은 말하고 계시고.
4: 네.
3: 말의 선순환이네요. 그렇다는 건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봤을 때 돈다라고 또 돌아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작가님이 지금 연보라빛 니트를 입고 오셨는데 저희 가톨릭 안에서는 이 보라가 돌아섬이에요. 네, 회계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또 중심을 다시 잡고 뭐 그런 류의 의미가 있고, 또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 표지를 보면 빨강과 파랑이 또 섞여 있고 합쳐지면 보라이기도 하고. 네, 말로 돌아서 또 글로 돌고 선순환 안에 지금은 이 자리로 오신 느낌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이제 뭐 좀 해볼까 싶은 40대에 딸이자 며느리의 의무로 힘들어도 소설을 쓰고 싶어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인터뷰를 봤는데 그렇게 작가님이 나의 글 또는 이야기를 옮기는 그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소설이 작가님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4: 소설 안에는 어쨌든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한참 어린 아이들 키울 때 또는 뭐 며느리나 딸로서의 어떤 의무가 좀 앞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소설을 읽는 그 짧은 시간들이 저에겐 굉장히 위로나 힘이 되었었거든요. 저와 비슷한 또는 비슷하지 않지만 왠지 이해하고 싶은 인물들이 소설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을 읽으면서 아, 나만 힘든 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는 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또 만나면, 언젠가 만나게 되면 내가 또 말을 건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어떤 제가 모든 걸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고립된 인간이 많은 걸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실은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소설을 읽는 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됐기 때문에 언젠가 나도 또 이런 소설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품었던 것 같아요.
3: 받은 만큼 주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랄까요?
4: 받은 만큼 주기도 하고 쓰면서 사실은 쓰는 사람이 동시에 읽는 경험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기가 쓰는 이야기지만
3: 아하.
4: 네, 그러니까 아하. 사실 모든 걸 막 100% 자기가 지어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소설을 쓰다 보면 이 이야기를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나를 좀 찾아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간혹 그럴 때는 동시에 제가 소설을 문장을 쓰면서 저는 그 문장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는 굉장히 사실 동시에 일어나는 경험이 들고 또 내가 다른 작가의 소설을 읽을 때도 읽으면서 동시에 저도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하나를 보다가도 아 저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든가 아 저렇게 가니까 저렇게 되네 하면서 우리가 말을 자꾸 보태잖아요. 거기에 그 서사에. 소설을 읽다가 쓰게 되는 경험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소설이라고 말하기가 그럴 만큼 소설을 쓰면서 동시에 읽는 경험, 이야기가 찾아왔을 때 그거를 제가 받아들이는 경험 이런 것들이 되게 묘한 순간들이 있어요.
3: 예. 네.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옮기고 이야기를 옮기고 말하고 인 것처럼 쓰시면서 그걸 읽고 그것도 네.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네. 글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 특집과도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순교자 성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조선시대에 자신의 생명 또는 동정 부부도 있거든요. 부부가 동시에 같이 이 동정을 지킨 이런 걸로 내어준다라는 거는 증명하고 증거하는 그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가님의 글 안에도 물론 아까 얘기한 치명자산도 나오긴 하지만 글을 쓰는 과정도 증명이고 그리고 그걸 전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사랑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오늘 충분히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권의 소설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4: 네. 예.
3: 자,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으니까 오늘 만나는 책 중에 나는 노래한다 우리 작가님의 사인북으로 드립니다.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설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요즘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소설의 구성이요. 인물들 대화 안에 그 말을 따옴표 안에 가두지 않는 그 구성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제가 가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더 몰입되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인물의 말을 따옴표 없이 쓰는 건 작가님이 의도하신 걸까요?
4: 저는 이제 번역일을 하니까 영어로 된 원서를 또 읽고 옮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영미 문학에서도 따옴표보다 그냥 자유간접화법이라고 약간 전문 용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풀어서 대화인지 아닌지 풀어서 쓰는 게 좀 대세라면 대세인 것 같은데요. 완제품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건네는 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 소설을 읽는 행위 자체가 되게 적극적인 참여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자는 우리가 흔히 막 떠먹여준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독서는 사실 재미가 없고 독자들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읽기와 쓰기가 동시에 생겨나는 지점도 그 부분인데요. 일부러 약간 결말을 열어놓는다거나 문장과 문장 사이에 틈을 버려놓는다거나 그럴 때 독자는 되게 집중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 서사를 따라잡으려면
3: 맞습니다.
4: 감정선을 따라잡으려면 그것 자체가 사실 일종의 쓰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는 거죠. 소설과
3: 예.
4: 또는 작가와 독자가 저도 독자로서 책을 읽을 때 그런 소설이 더 재미있고 너무 완벽하게 꽉 짜여가지고 전달되는 소설도 물론 귀하지만 이렇게 틈들이 막 있을 때 그 틈에 제가 머물러서 생각도 좀 해보고 이 작가는 왜 이렇게 여기 사이 틈을 버려놨을까? 이런 또 상상도 해보고 그럴 때 저도 동시에 그 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장치일 수 있지만 뭔가 결말을 열어둔다거나 뭐 따옴표를 없앤다거나 그런 것도 일종의 어떤 초대라면 초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 초대이고 그 초대의 응함이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이기도 하네요. 가능

0: 하면 낯선 방향으로가 그래서 더 반가운 게 함께 쓰신 책이고 함께 대화 나눈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 작가나 문학 작품 이런 걸 주제에 맞게 한 권의 책으로 묶은 선집, 모음집이라고 하고 예전에 정선임 작가님이 이거 알려주셨거든요. 안톨로기아 그리고 꽃다발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정선임 작가님은 개망초라고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그 순교자 성월 특집이라고 하면서 소개한 꽃은 프리틸라리아라는 어떤 저도 처음 본 근데 의미는 있는 꽃이었거든요. 작가님은 이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에 있는 할리와 로사라는 단편을 어느 꽃으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1: 실제로 제가 치명자산 성지를 올라갔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약간 등산 비슷해가지고. 힘든데 그 산길 옆에 동백나무가 굉장히 빽빽하게 심어져 있었어요. 근데 여름이었기 때문에 꽃은 없었거든요. 근데 동백인 건알수 있었어요. 잎을 보고. 그래서 그때 같이 간 친구들과 함께 오늘 힘든데 우리가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이 턱턱 막히면서 저기 위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든데 다음에 2월이나 3월에 여기 꼭 다시 와야 되겠다. 이 동백을 보러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할리와 로사는 낯선 방향으로 갔을 때 언젠가 동백을 좀 보면 좋겠다. 지금 막 드는 생각이에요.
0: 그렇군요. 예.
1: 동백꽃이 생각나네요.
0: 동백꽃으로 하고 싶다라는 거. 다시 보러 가셨습니까?
1: 못 갔습니다.
0: 그리운 동백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말씀을 굉장히 잘해 주신 게 여행, 작가님의 여행이 그 경험이 소설의 시작입니다. 이책 후반부에 있는 작가가 묻고 작가가 답하는 얽힘 코멘터리에 그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 부분 얘기 좀 해주시죠.
1: 2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전주에서 항상 이맘때 전주 독서 대전이 열려요. 그때가 이제 10월 초였나? 그리고 또 마침 노벨문학상을 딱 발표하는
0: 아, 한강 작가.
1: 날도 섞여 있었고, 그때 한강 작가님 발표를 전주에서
0: 아하.
1: 친구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0: 예.
1: 치명자산에서 내려와서
0: 오호.
1: 저녁을 먹다가, 발표 시간이네 하면서 유튜브를 보고 기다렸는데 거기서 한강 작가님 이름이 호명되는 걸 보고 너무 놀라고 기뻐서 저희 일행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까지 흘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딱
0: 그래요.
1: 그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 대전에 강연 초대를 받아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하루 먼저 전주에 가서 이제 전주를 둘러본 거죠. 그런데 한 친구가 꼭 가고 싶은 데가 있다. 그러니까 소설 속의 로사처럼 가고 싶은 데가 있다 해서 이제 따라갔는데 거기가 치명자산이었고 처음 알았죠. 네, 제가 고향이 전주 한옥마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십몇 년을 넘게 살고 자랐는데 전동성당도 그 치명자산도 굉장히 익숙한 동네 풍경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냥 늘 있는. 그게 특별하다는 생각도 못 하고.
0: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한테 한강 같은 거죠.
1: 그런 것
0: 예,
1: 같아요.
0: 뭐, 예.
1: 전동성당이라는 곳이 그렇게 의미가 있고 상당히 귀한, 사실 문화재잖아요,
0: 예,
1: 지금은.
0: 그쵸.
1: 그냥 몰랐던 거예요. 그냥 동네, 좋은 곳. 그리고 그때는 근사한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유치원이
0: 아하.
1: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늘 전동성당은 놀이터 있는 곳. 치명자산은 그때는 이제 치명자산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다른 이름이었는데 그냥 산, 동네 산.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 덕분에 거기 올라가서 순교자의 묘를 보게 되었고 거기 이제 있는 그 어떤 역사 기록을 읽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 유한검 순교자의 딸이었던 유서미가 9살에 고작 9살에 거제도로 유배를 떠났다는 그 기록을 읽고 많이 놀랐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고작 9살짜리 아이가, 그것도 여자아이가 거제도에 갔다고? 내가 신유박해잖아요.
0: 예.
1: 역사적으로는. 신유박해가 1801년이더라고요. 근데 전동성당에 보도네 신부님이 이 유해를 다시 이쪽에 이제 모신 거는 거의 100년.

0: 2014년이 훨씬 지난 1914년 그 100년 동안 이들은 어땠을까? 그리고 또 지금은 100년이 흘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100년에서 또 100년이 흐른 200년 후에 저라는 사람이 이걸 보았을 때그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슬프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설을 쓰게 되었을 때, 어떤 단편을 쓰게 되었을 때, 아, 귀향에 대한 소설을 쓰고 싶었고, 200년 만에 한줌 흙으로 돌아온 유섬이라는 어떤 여성의 삶에 대해서 쓰고 싶었고, 이게 과연 귀향일 수 있을까? 귀향이라는 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이제 좀 품고 쓴 소설입니다.
1: 예. 귀향으로 말씀하시니까, 글쎄요, 뭐, 이어지는 나는 노래한다도 저는 생각이 나고, 아까 저희가 얘기한 그 순환 속에 돌아옴도 같이 기억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말한 그 단어예요. 기억.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을 증거하려는 그 진심이 절절하고 목숨까지 바치게 된건 몇몇 사람들, 그 나라를 운영한다라는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결단 또는 이익,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는 아까 작가님 얘기한 200년이 지났음에도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전쟁 안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고, 그러려면 우리가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익숙하면은 자꾸 있거든요. 일상을 그냥 살아가게 되고, 애써서 우리가 기억하고 방향을 자꾸 돌려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순교자들을 기억할 때 마지막 순간을 보통 떠올리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너무 감사한 게 유서미의 나이와 그리고 거제로 유배 갔을 때 과정까지 다 기억을 해주셨으니까. 약전이라고 해요, 가톨릭 안에서. 그래서 삶과 영성을 이야기할 때 순교 직전에 얼굴에 빛이 났다. 또뭐 김대건 신부님이 나는 천주교인이요라고 말을 했다. 그런 것들 많이 기억하는데, 그 전에 사제품을 받고 하는 바다를 건너는 그런 과정들을 다들 속속들이 기억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작가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시는 게 신자가 아닌데도 너무 절절하게도 다가와서 감사하고, 작가님에게 지금, 그러니까 치명자산을 헉헉거리면서 올라갔을 때, 그리고 또이 소설이 나왔을 때를 넘어 지금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 간다는 거, 그건 어떤 의미라고 할수 있을까요?
0: 제가 그 치명자산에서 유섬이라는 어떤 인생, 삶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요.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알아서 소설을 쓸수 있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고달픈 와중에도 자기 삶을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분은 해냈잖아요. 거기 거제에 끌려가서도 나는 평생 순결하게 살겠다.
1: 동정을 지키겠다.
0: 네네. 그런 여자 혼자 막 누가 결혼을 시키려고 했을 것이고 조선시대였으니까. 그럼에도 다 거부하고 되게 용감하게 막 칼을 품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용감하게 자기 삶을 어쨌든 끝까지 지키고 살아낸 사람이라는 이 존재를 내가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를 수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억일 텐데요. 그래서 제가 낯선 방향으로 두렵지만 안전한 곳에서 잠깐 벗어나서 낯선 방향의 위험을 감수했을 때 알게 된 것. 들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다행이었고 소설이라는 게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기록이라는 건 기억의 한 방법이고 기억은 전달되어야 하니까 계속 이어져야 하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기록 덕분에 저는 어쨌든 유한검, 유섬이 가족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거를 또 제가 어떤 한 줄의 문장으로 기록을 남겼을 때또 누군가는 몰랐던 삶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설은 제 나름의 기억 방식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적어도 그 사실을 몰랐을 때에 비해서 알게 된 후에 제 삶은 조금은 달라졌겠죠. 달라져야 하고. 그래서 낯선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일단. 가야 뭐든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그렇지. 아니면 얼마나 안전한 곳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오만하게 살게 될까? 그런 또 겁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쨌든 낯선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약간의 그 안전을 좀 포기하고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 그럼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소중한 기억들. 그런 의미의 출발점이 낯선 방향인 것 같아요.
1: 그리고 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어찌 보면 유서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계시려는 의지도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뤄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 의지를 작가님은 글로 또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의지를 갖고 지금 계속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닮아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0: 감히 뭐 닮아있다 이런 말은 네, 못할 것 같고 어쨌든 그 자기 삶을 지켜내는 것 그거는 어떤 우리가 소중한 일이잖아요. 삶을 방기하거나 허투루 쓰지 않고 어쨌든 지켜내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 삶을 그것이 또 내가 좋아하는 또는 사랑하는 존재들을 지키는 가장 1차적인 방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서미가 자기 삶을 지키려 했던 그 어떤 태도에서 많은 것을 배웠죠. 배우고 있고요.
1: 그래요. 그리고 어쩌면 소설의 등장인물인 할리와 로사도 자기 삶을 계속 꾸려나가려고 중심을 잡는 그런 인물이며 또 나는 노래한다에서 새롭게 만나는 유키라는 인물도 중심을 잡으려고 살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공감하기도 하고 지금 작가님 모셔서 쭉 이야기 나누면서 아마 이주혜책 가족들은 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야? 보통 책 갖고 오면 줄거리부터 이야기하고 등장인물 얘기하는데 냅다 지금 순교자 성월 얘기하면서 유서미의 삶과 영성을 이야기하니까 더 궁금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혜 작가님의 추천곡을 한 곡 듣고 이제는 나는 노래한다 중심으로 할리와 로사라는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부터 나는 노래한다까지 이어지는 등장인물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호아호의 Summer Somewhere라는 노래를 부탁드릴게요. 호아호는 여성 두 분으로 이루어진 뮤지션이고요. Summer Somewhere라는 곡은 올 여름,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고 난 두 여성의 이야기를 노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할리와 로사가 소설 속에서 이제 막 가을의 초입에 들어섰는데 굉장히 더운 아직 여름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가을에 전주를 가거든요. 소설 속에서. 그래서 이 두 여성의 어떤 모습이 이 노래를 떠올리게 했어요. 그래서 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오, 처음 들어봅니다. 예, 저도 잘 듣겠습니다. 네. 호와호의 Summer Somewhere 함께 들을게요.

0: 호아호의 Summer Somewhere 함께 들었습니다. 이주혜 작가님의 추천곡으로 함께 들었고요.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 나는 노래한다를 품고 오셨습니다. 이주혜 책 순교자 성월 특집 치명자산을 오른 그녀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녀들을 소개합니다. 할리와 로사라는 두 인물이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 안에 있는 이주혜 작가님의 단편 속에서 치명자산을 올랐고요. 그 두 인물이 이제는 북해도로 향합니다. 그 내용은 나는 노래한다라는 소설이고 표지가 굉장히 오묘합니다. 푸른빛을 보면 바다 같기도 한데 붉은빛이 피가 물속으로 퍼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쩐지 다른 인물인 여고생 유키가 몸을 뒤로 눕혀서 빠졌던 북해도의 바다가 이랬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청취자들이 무슨 얘기하나 싶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읽어보시고 근데 읽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 얘기 들으면 저는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 전에 나는 노래한다를 먼저 읽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를 이어 읽으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나는 노래한다의 프리퀄 앞선 이야기가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인 거고 나는 노래한다 얘기로 이어드립니다. 할리와 로사가 이번에는 동네 재개발을 앞두고 홋카이도로 여행을 떠나는데 그곳에서 낯선 학생이 차에 뛰어듭니다. 할리, 로사, 교복을 입은 차에 뛰어든 유키 세 인물 각각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주시죠.
1: 아,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면 스포가 되니까.
0: 그렇죠. 예예예. 예.
1: 할리와 로사는 사실 이제 본명은 아니에요. 본명이 아닌 자신들이 직접 지은 이름입니다. 본명은 사실 저도 몰라요. 할리는 할리 헤어숍 1인 미용실의 원장이고요. 로사는 로사 네일살롱이라는 네일숍의 또 1인 원장입니다. 두 사람은 서울 서남부 지역에 되게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에 서로 매장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제 막 40살이 됐어요. 이제 막 중년에 이제 진입한 비혼 여성들입니다. 두 사람은 동네에서 이제 매장을 서로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가끔 얼굴을 보는 사이인데 우연한 기회에 친해져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누는 사이고요. 근데 서로 본명도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서 정말 잘 몰라요. 그런데 적당히 그런 낯선 거리들이 오히려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두 사람은 굉장히 친해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로사가 할리의 얼굴을 통해서 짐작하고 할리의 고향인 전주에 여행을 데려갑니다. 그게 이제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 실린 할리와 로사라는 단편 이야기고요.
0: 예, 예.
1: 그러다가 이 동네에 갑자기 재개발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게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두 사람이 잠시 쉽니다라는 팻말을 붙이고 우리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가보자 해서 이제 북해도를 갑니다. 가다가 도중에 어떤 이제 교복을 입은 유키라는 여고생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장편 소설 나는 노래한다예요. 유키는 사실은 자신이 북해도에 아이누족이 있습니다. 그 아이누족의 후손이 되고 싶은 이상한 소녀죠. 일본인인데 아이누가 되고 싶은. 근데 그것은 이 유키가 너무나 사랑했던 또 다른 친구 유키라는 동명이인이죠. 이 유키가 이제 아이누 후손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사랑하는 친구처럼 아이누가 되고 싶은. 그러나 되지 못한. 그래서 뭔가 사연을 가지고 집에서 잠깐 도망쳐 나온 소녀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인 관광객이 몰고 가는 자동차에 뛰어듭니다. 히치하이크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이제 할리와 로사가 타고 있는 차였고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잠시 하룻밤 동행을 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0: 네. 여기서 더 얘기하시면 스포일러입니다. 등장인물 소개하시기 전에 씩 웃으시는 게 그게 동백꽃 같았어요. 애정이 느껴졌고 거리를 두는 것도 애정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1: 네.
0: 할리와 로사가 서로의 본명도 모르는 것. 근데 그것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게 그걸 넘어서는 게 유키의 이름과 나이를 로사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대하고 마치 자기 조카나 가족처럼 대합니다. 전 되게 이상했거든요. 방금 작가님 만났을 때 명함 드렸잖아요. 통성명이 먼저인데 이게 어떻게 되지? 그리고 그 학생인 유키가 맥주를 마시는 것도 이게 가능한 건가? 전혀 제지 없이? 이게 뭘까? 뒤에 물론 나옵니다만 그 순간에 그리고 저변에는 공감이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는 사람 모두 누군가의 가족인 건 우리가 알잖아요. 하다못해 전화 상담할 때도 안내 연결음에 나오잖아요. 지금 받으시는 누군가는 가족이라고. 그런데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행동도 관대하게 받아주기는 어렵죠. 작가님이 생각하는 그 공감, 공감의 발현 이런 게 소설에 좀 녹아들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공감이라는 게 우리가 잠시 타인이 되어보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공감한다고 할 때 그게 굉장히 짧은 순간일지라도 어쨌든 잠깐 그 사람 자리에 서봐야 가능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거꾸로 내가 타인에게 이해를 받고 싶다면, 공감받고 싶다면 내 자리를 그 상대에게 내어주어야 되잖아요. 제가 아주 꽉 닫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제가 되어줄 수가 없잖아요. 공감이 일어나려면 상대방이 나한테 와야 하지만 그 말은 내가 자리를 내어주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의 문이 살짝 열려있는 관계. 그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중년 이후의 우정이 아닐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다 알고 싶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싶잖아요.
0: 연락 안 오면 애달아하고. 그렇죠. 맞아요.
1: 그게 사실은 이제 진짜 사랑이고 우정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이제 그런 관계가 가지는 위험은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것.
0: 예.
1: 그 사실은 이성애적인 애정, 사랑, 우리가 흔히 하는 연애가 그런 관계잖아요. 둘이 너무 사랑하니까 속속들이 알고 싶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접근은 차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상한 관계가 되니까 이제 그게 흔히 배타적인 사랑인데 중년 이후의 우정은 그렇게 배타적인 끈끈한 우정

0: 통할 수 있는 틈이 벌어지는 관계 그 정도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이 로사 같아요. 로사가 항상 그 정도의 어떤 거리를 지키는 상태에서 할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로사는 유키라는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낯선 나라에 낯선 아이잖아요. 모르는 아이인데 서로 말도 안 통하는 일본인인데 그 교복을 입었는데 맥주 마시고 싶다고 그러면 그래 먹어 하고 주고 집을 나온 것 같은데 하룻밤 재워주고 그러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할 수도 있죠. 유키의 진짜 보호자가 보면 아니 왜 이렇게 아직 미성년자에게 술을 주고 낯선 호텔에서 재워주고 되게 이상할 수 있죠. 사실 이상하죠. 하지만 로사는 그걸 좀 알아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이 아이가 지금 어쨌든 잠깐 숨을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것 같다. 절박해 보인다, 이 아이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낯선 차에 뛰어들었을 것 같지 않아. 내가 이 아이를 평생 구원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룻밤 정도는 이 아이를 좀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이 아이를 거부하면 이 아이가 다른 시도를 할 수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흔히 범죄 영화가 시작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했을 때 로사는 적어도 나는 이 아이를 해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배려일 수 있지만 하룻밤 정도는 내가 이 아이를 좀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로사라면.
1: 그렇군요.
0: 네네. 그래서 예.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할리도 처음엔 이해를 못하죠. 왜 이러지? 하지만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네.
1: 예.
0: 그런 거를 짐작할 수 있는 사람, 로사는.
1: 네. 그렇다는 건 유키가 로사와 할리를 만나서 유키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0: 네.
1: 유키는 눈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보통 유키노하나 눈의 꽃이라고 해서 예전에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그 드라마에 OST로 나왔던 그것으로 우리가 유키라는 단어는 좀 익숙한 일본어인데 유키가 다행이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건 저는 이 소설 덕분에 알았습니다. 이것도 의도하신 건가요?
0: 유키가 또 다른 친구인 유키를 만나서 정말 사랑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이름이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뜻은 서로 좀 달랐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같은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이름에 한자를 쓰게 되고 그 이름의 뜻들이 또 주어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랬을 때 동명이인이지만 뜻은 좀 다른 이름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 유키라는 이름이 좋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눈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다행이라는 뜻이 있어서 이 유키라는 인물에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순간을 선사해 주기에 더할 나위 없는 이름이어서 되게 참 떠올리자마자 아 유키로 가자 해서 떠올리게 됐고 쓰게 됐어요.
1: 그렇군요. 두 계절을 사는 기분입니다. 지금 얘기 나누는 건 가을인데 동백에 유키에 겨울로 갔다가 그래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주혜 작가님이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할리와 로사 유키의 서사가 담긴 소설입니다. 나는 노래한다의 일부를 읽어주시겠습니다.
0: 마조 낭낭은 원래 푸젠성 메이저우만에서 어부의 딸 임묵낭으로 태어났어요. 마조가 태어난 날 하늘에 찬란한 보랏빛이 비치고 바다에서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왔다지요. 마조는 날씨를 예측하고 치유약을 만들어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조난당한 어선의 생존자를 구조하다가 27의 나이에 난파선 선원을 구하려다 그만 익사하고 말았어요.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마조를 위한 사당을 세우고 바다의 수호신으로 모시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마조 낭낭은 돌보는 사람이고 치유하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할머니의 아버지는 산둥의 바닷가에 살았고 그 마을 선원들은 모두 마조 낭낭에게 무사 귀환을 빌었다고 해요. 당신이 풍랑 속에서도 살아남아 한반도로 건너올 수 있었던 건 전부 품에 안고 온 마조 낭낭 덕분이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평생 마조낭낭을 모시고 살았고 외동딸에게도 마조낭낭을

물려줬죠. 할머니는 습관처럼 눈을 뜨자마자 마조낭낭 앞에 맑은 물을 바치고 향을 피운 다음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요. 어린 제가 뭘 그렇게 비느냐고 물었을 때 할머니는 가족의 무사 귀환을 빈다고 대답했지요. 제가 다들 집에 있는데 왜 무사 귀환을 비느냐고 되물었을 때 할머니의 대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가, 누구나 제 몫의 파도를 넘나들며 산단다. 그러니 파도에 쓸려가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길 빌어야지. 누구나 제 몫의 파도를 넘나들며 산다. 할머니의 그 말이 제겐 여전히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0: 나는 노래한다 중에 일부를 이 책을 쓰신, 이 소설을 쓰신 이주혜 작가님의 낭독으로 들었습니다. 그 아이누족의 이야기라고 여겨지고 또 유키의 그 예전 회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듯한데 묘하게 오늘 이 순교자 성월에 순교한 우리 신앙 선조들과 또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또 일상의 파도를 넘나드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출근 전에 결혼 전에는 제 어머니가 오늘 하루도 신과 함께 평화를 비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아이에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 평화를 빌어주거든요. 각자의 그 파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넘어가길 바라는 그 마음이 낯선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낯설게 만나는 사람들 모두 그 파도가 있다라고 여기면서 조금은 다정하게 대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지금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교, 또 증거하는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낭독을 들으며 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고르신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1: 그렇죠. 파도나 바다를 우리가 이렇게 멍하니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정말 파도가 계속 몰려오잖아요. 살다 보니까 이제 겨우 뭐 50년 넘게 살았지만 계속 파도가 몰려오는 일이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에게. 근데 저희가 예를 들면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또 아이들을 너무 사랑한다고 할 때 그 파도를 제가 직접 막아줄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제 몸으로 막아줄 수 있는 일들이 있죠. 뭐 놀이터에서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삶을 우리가 제대로 그대로 살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정말 그냥 기원해주는 것, 기도해주는 것, 그 마음을 그냥 주는 것, 그것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제 몫에 파도가 있지만 그 파도를 무사히 건널 수 있게 기원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뭐 젊은 시절에 힘들 때 그래도 저를 아껴주었던 어른들을 떠올리고 힘을 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관계든 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기원하는 것 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네 몫의 파도는 네가 넘어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무사히 넘을 수 있게 내가 기도하고 있단다. 이걸 보여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0: 작가님을 위해서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래요. 두 번째 추천곡 어떤 곡일까요?
1: 바다 앞에 설 때마다 제가 떠올리고 혼자 속으로 흥얼거리는 노래인데요. 김민기의 바다를 청하고 싶습니다.
0: 예, 그래요. 가을바다 보듯이 보고 겨울바다도 생각하고 그 사계절의 바다를 기억하면서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처음 방문이시잖아요. 네.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도 좀 들어야죠.
1: 기도하는 곳이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도하는 곳. 정말 종교적이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늘 기도하는 마음이 서려 있는 곳. 현관에서 그 묵주 봤거든요. 묵주 알을.
0: 세계청년대회에.
1: 네.
0: 예.
1: 알알이 마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첫 인상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고 거기에다 저도 묵주알 하나 얹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긴 한데 숙제 하나 받은 느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공교롭게 순교자 성월 중심이고 제일 중요한 대축일이에요. 김대권 신부님 또 정화상봉으로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이라 묵주 돌려야겠네요. 아유, 알겠습니다. 김민기의 바다 들으면서 묵주 돌리고 그 지향은 작가님을 지향으로 또 순교자들 지향으로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 나는 노래한다를 쓰신 이주혜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작가님이 추천하신 김민기의 바다 들으면서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책 중에 나는 노래한다 사인북으로 선물로 드립니다. 방송 끝나는 시간까지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요.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8: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9: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5번 103위 순교 성인.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참 무해해서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조금씩 가을빛을 입어가는 나무들, 문을 열었을 때 기분 좋게 들어오는 선선한 바람, 그리고 아무것도 재촉하지 않는 여유로운 주일 아침이 그렇습니다. 이제 추석을 앞둔 주일이라 미리 성묘를 다녀오시거나 고향 갈 준비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계절도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돌아가야 할 곳을 생각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번 주일에는